0: 자전거가 들어가야겠죠?
1: 아, 아닌 것 아닌 것 같죠?
0: 네. 자, 일단 이건데, don't worry. 네. 요것도 쓸 겁니다. 지금 bicycle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bicycle,
1: 네.
0: right?
1: bicycle.
0: 근데 by라고 하고 cicle, right?
1: 예, 예.
0: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신 거예요.
1: 아!
0: 이런 실수가 없다라고 절대 말을 못 하는 게 정말 저는 너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왜냐면 둘 다 I가 될 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는데 자, bike는 일단은 바이크는 바이시클을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네.
0: Alright, so 바이크는 이 문맥에 따라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바이크 다시 한번
1: 네.
0: 제가
1: 아까 아이랑 이렇게 바이시클 아 이거군요.
0: 맞습니다.
1: 아,
0: bi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1: 아, right. 바퀴가 두 개니까.
0: Yes, 그래서 두 개 달린 사이클이구나.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kay? So, bicycle, bicycle. 그러면 참고로 혹시 세발 자전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드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두 개 달린 거?
1: 트리플 시클.
0: 굉장히 비슷해요.
1: 오, 그래요?
0: 자. 네.
1: 아, 트라이시클.
0: 사실 트리플에서 그 부분만 딴
1: 네.
0: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시클. 들어본 적 있나요?
1: 저는 이거 애기 지금 있어요.
0: 예? Yeah?
1: 저희 애기 3살이니까.
0: 오,
1: 예.
0: 너무 귀여워. So, tricycle or 줄여서 그것도 가끔 trike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삐리리리리리 하면서 세발자전거를
1: 네.
0: 타는데 bicycle이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1: Tricycle.
0: Okay. So, try는 세 개라는 뜻이죠.
1: 네.
0: 그래서 triangle 이렇게
1: 맞아요.
0: 나오잖아요. 그렇죠?
1: 오.
0: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대여하다라는 동사로 뭘 썼을까요?
1: rent.
0: rent를 썼습니다.
1: 네.
0: 전에 제가 rent하는 거랑 borrow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해요.
0: 그렇죠. 이게 네. 빌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1: rent는 일정 페이를 지불을 해야 돼요.
0: 오.
1: borrow는 그냥 eraser 같은 거.
0: 오케이.
1: 펜 같은 거. 예.
0: 이거 빌려도 되겠니?
1: 그쵸.
0: 꼭 금전적인 지불이 당장 없어도 빌릴
1: 네.
0: 수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borrow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1: 맞습니다.
0: 오케이. Very nice.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그동안은 어떤 명사가 얼마냐라는 건 많이 해봤어요.
1: 네.
0: 그죠? So,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how much is the shirt? How much is the skirt?
1: 맞아요.
0: How much are they?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뭔가 바꿔가면서도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얼마냐.
1: 와.
0: 이거예요.
1: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0: 네.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바이크가 얼마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그걸 대여하는 게 얼마냐.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So, how much is it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얼마죠?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1: 네.
0: 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try 해볼게요. 이걸 보내는데 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는데 왔다던가
1: 아 포스트
0: 뭐
1: 오피스군요.
0: 예스.
1: 아하.
0: 그래서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그렇죠.
1: 우와.
0: Send this.
1: 음흠.
0: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 How much is it to send this? Right?
1: Okay.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얼마죠?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Rent a car. 오, 잘하시네요, 오늘. 너무
1: 기분
0: 좋아요.
1: 마치 원어민.
0: Okay, very, very nice. Okay. So, 여러분들 앞으로는 how much is it까지 그냥 똑같이 쓰고
1: 와.
0: to do something을 바꾸면
1: 네.
0: 되는구나. 이걸 아셨을 겁니다.
1: Mm-hmm.
0: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Mm-hmm.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Alright.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시간당 받나 봐요. 자전거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아, 시간당 5달러예요.
1: 예.
0: 몇 대 필요하세요?
1: 오.
0: 같이.
1: It's $5 시간당.
0: Mm-hmm.
1: How many do you need? Mm-hmm. 얼만큼 필요하냐?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당.
0: Mm-hmm.
1: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냐 이거니까요. Mm-hmm. 그러면 a hour 할게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데요.
1: 왜요? 아!
0: 그렇습니다. an hour.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자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음 앞에서는 어고 모음 앞에서는 언이다 아니고.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H는 자음이면 어잖아요.
0: 하지만 묵음이죠.
1: 그렇죠. 이게 our 묵음이 아니라 네. 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발음 자체가 모음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인지 언인지 구분하는 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0: 발음으로 네. our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이 들어가야 돼요.
1: 그렇죠.
0: 되거든요.
1: h가 아무리 스펠링이 자음이지만 사운드 자체는 아이기 때문에 모음 취급하는 겁니다.
0: 그럼 a hour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1: 본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0: 예, 헷갈리니까요.
1: 안 됩니다. 네. So, an hour가 맞고요. 네. Oh, but that's a great idea. 예. But it's $5 an hour. 시간당.
0: An hour.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면, 아, 원래, 어, 뭐뭐,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 네. 하나 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뭐, a minute. 예. 이렇게 하면 1분당이 되겠고, a second. 그러면 1초당이 되겠죠. So,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여기서 how many라고 하는 거는
0: 얼마나
1: how many,
0: 많은
1: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How many?
0: How many? How many?
1: 뭐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걸까요?
0: How many bike?
1: 그렇죠. Uh-huh. How many bikes?
0: Yes.
1: Right? How many bikes를 받아주는 bikes. 이 many가 대명사 같은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돼요. So how many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신은 필요로 하나요?
0: 네.
1: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how many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넣으면 얘가 그러니까 의문사 같은 거죠. 얘 자체가.
0: 네.
1: 그래서 몇 개를 뭐뭐 하죠? 예. 여기서는 몇 개를 당신은 필요로 하죠?
0: 네.
1: 이거 보고 하셔도 되니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how many do you need는 몇 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몇 개를 너는 원하니? 그럼 어때요?
0: How many do you want?
1: Do you want?
0: 오.
1: 조금만 바꾸면 되죠.
0: 네.
1: How many do you want? Mm-hmm.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몇 개 먹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쿠키 모자라지? 그러면서 몇 개를 하면 일단
0: How many?
1: How many? 자, 넌 먹었니? 과거로
0: Did you eat?
1: 그렇죠.
0: 와우.
1: How many did you eat? 이거는 결국에는 뭐 How many cookies did you eat이라든가
0: yes.
1: How many of them? 그것 중에 몇 개를 먹었냐? 뭐
0: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many로 다 받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물론 이제 many를 쓰는 이유는 그 얘기하는 것이 얘기되는 대상이 셀 수 있는 단어였던 거죠. 아까
0: 네.
1: bike 같은 거 셀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many를 쓴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셀 수 없는 거면 뭘 쓸까요?
0: much?
1: 그렇죠.
0: 오호.
1: How much do you need?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어 I need money. 돈이 필요해요. Right? Money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0: 네네.
1: How much do you need? 이런 네. 식이 되겠죠.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many do you want?
0: How many do you want?
1: Hey, how many did you eat?
0: How many did you eat?
1: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5 dollars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들어볼게요.
0: One for an A and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Okay.
0: 그리고 one for a 12-year-old. 12살 위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네. 성인이네요, 여기. 성인이니까 adult. An adult. A니까 on 잘 쓰셨네요.
1: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죠.
0: 예, 예, 예.
1: Alright, so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오. Okay, 정답 맞습니다.
0: 오.
1: 성인이라는 단어. Adult, right?
0: 네.
1: 자, 강세를요. U에다가 찍고 발음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0: 네.
1: Adult, adult.
0: Adult, adult.
1: 이 adult라고 하는 단어, 발음을 지금 제가 adult 하라고 했었잖아요.
0: Adult.
1: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adult라고 하는 것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3: 오, 진짜 만약에 adult라고 했으면

0: 잘못
1: 못
0: 알아들을
1: 알아들을 수 있어요.
0: 있겠어요.
1: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는 좀할수 있어야겠지만
0: 네.
1: 아무튼 그런 강세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 주세요. 어덜트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세요. 12살짜리를 위해서. 일단은 이거는 complete sentenc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 we need one for 뭐 이런 것이 생략이 된 겁니다. 아, 지금 보면 12살짜리 하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탈거 하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보면 a 12-year-old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러면 12살짜리 사람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소년 뭐 소녀 이런 단어가 뒤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0: 그쵸.
1: 원래 그게 나오는 게 정석이지만 걔를 없애도 그 나이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미 저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12 저거만 빼고 그 응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몇살 쓰고 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a 12-year-old boy, right? a 12-year-old 뭐 student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걸 빼도 이미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두 살인 거예요. 저두 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baby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0: I
1: I
0: have
1: have 두 살짜리.
0: a 2-year-old.
1: That's it. I have a 2-year-old. 엄청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 뭐, 여자아이? 뭐 이런 단어 안 나오나?
0: 그쵸.
1: 아니에요.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다. save 했다. 자, 그러면은 다섯 살짜리 아이,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A 5-year-old.
1: That's it.
0: Wow.
1: A 5-year-old.
0: Old.
1: 자, 구했다.
0: Saved.
1: saved. 그 개를
0: The dog.
1: the dog. 이런 거는 특히 있잖아요. 회화에서도 많이 쓰지만, news 같은 데서 그런 news 많이
0: 아,
1: 나오잖아요.
0: 그러네요.
1: 몇세 누가 뭐
0: 네.
1: 했습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0: 원래라면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애가 5살인데 그 애가 개를 구했어요.
1: 아, 너무 복잡해요.
0: 세 문장까지 갔어야 됐는데,
1: Right.
0: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1: 간단하게
0: 되는군요.
1: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뭐 2-year-old boy 이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줄 때 단수로 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 형용사와 명사를 좀 섞은 듯한 느낌?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2-year-old.
0: I have a 2-year-old.
1: A 5-year-old saved the dog.
0: A 5-year-old saved the dog.
1: 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요 표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0: 그러게,
1: 같아요.
0: 완전 접수예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성별 얘기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Al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0: 계약서 써야 돼요.
1: 그런 거 써야 되고 뭐 다쳤을 때뭐 기타 등등 뭐
0: 맞아요.
1: 분실 도난 뭐 써야 되거든요.
0: 거창하진 않지만, 뭐 고장났을
1: That's right.
0: 때의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이게 양식이니까 우리 그때 했었던 거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Form.
1: Form.
0: Yes, please sign this form.
1: 오. 그렇죠. 이거는 뭐 비행기에서도 많이 듣죠. form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good. So form 양식. 발음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트레이닝 시켜드리죠. 그냥 form. form은 더안 됩니다. f니까 입술 붙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r 먼저 혀로 당겨주고 닫아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orm 하지 마시고 form의 느낌으로 가볼게요. form. form.
0: Form.
1: 아주 좋습니다. Very
0: 네.
1: nice. 자, 참고로 같이 항상 우리가 양식하며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있죠. 신청서.
0: 그래요? 이거
1: 요거.
0: 꼭 알아야
1: 꼭
0: 될까요?
1: 알아야 돼요. 네.
0: 모르겠네요. 예. 아!
1: A로 시작해요.
0: 그쵸? 어플리케이션.
1: 거 해. 틀려도 돼요.
0: 어플리케이션. Yes.
1: 네. Alright. 여기 CA인 것 같아요. 지금
0: 네, CA.
1: 보니까. 맞습니다.
0: 오!
1: Application. 어보다는 application 라고 해서 이건 신청서가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form을 뭐하라 그랬어요?
0: sign이요.
1: sign해달라, 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sign이 서명하다, sign하다 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명사형을 알아야 돼요.
0: 네.
1: 서명이라고 하는 명사,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signature.
1: 오! 예.
0: sign 먼저 쓰고요. signature. 아, 단어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못 쓰고 싶, 안 쓰고 싶거든요.
1: 근데 거의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1: 거의 맞았어요.
0: signature.
1: A가 빠졌죠.
0: 아,
1: I가 아니라
0: A군요.
1: signature.
0: signature.
1: Right, signature.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이지 무슨 뭐 연예인의 sign 그런 뜻은 아닙니다.
0: 네.
1: Okay, signature. 그래서 앞쪽 I의 강세를 좀 주면서 사실은 signature, 그러니까 살짝 나오지만 실제로는 발음을 빠르게 들으면 거의 signature. 거의 A 발음이 거의 안 나오네요.
0: 네, 그러니까 헷갈려요.
1: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ign도 명사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때 sign은 뭔가 신호가 온 거예요.
0: 맞아.
1: 뭔가 계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this is a sign. 이렇게는 쓰지만 그런 서명의 뜻은 아닙니다.
0: 네.
1: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sign this form. 그냥 이래 버리면 너무 거친 느낌 있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뭐를 넣었죠? 앞에?
0: please.
1: please 넣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please를 진짜 많이 쓰나요? 원어민들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귀찮더라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이게 right?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존댓말 같은 거잖아요.
1: Yes, yes.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실제로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0: 있을 것 같아요.
1: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동사를 쓰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0: 네.
1: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just to be safe, you
0: yeah,
1: know?
0: Yeah, yeah.
1: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0: 자,
1: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서 뒤로 물러나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물러나 있는 거?
0: Please.
1: 걸음을 뒤로 해라라고 하거든요.
0: Please back.
1: 아, back. Step back입니다.
0: 아, step back.
1: 네, 그래서 그럴 때도 step back 이러면 너무 강해요.
0: 무서워.
1: 네, 무서워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Please step back.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0: Please be careful.
1: Please be careful. Right? 이게 빠지면 상황 혹은 억양에 따라 거의 경고라든가 협박 수준. Be careful. 약간 뭔가, you know? Okay?
0: 그쵸.
1: 자,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step back.
0: Please step back.
1: Please be careful.
0: Please be careful.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Please sign this form.
0: Please sign this form.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자,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0: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0: One an adult,
1: one
0: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There you go. 좀 길긴 합니다.
0: 네.
1: 자, 미션 기억하면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2: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0: 네.
1: Alright. 이거 보고하셔도 괜찮으니까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0: 네.
1: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0: How much is it?
1: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0: To rent a bike.
1: 그렇죠. How much is it

0: to rent a bike. 뒤에 to 동사원형 왔습니다. 네. 자, 이거 보내는데 얼마죠? 지금 post office에요.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그렇죠. How much is it to send this? Well, send this box, send this pack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1: 네.
0: 자, 차 대여하는데 얼마죠?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Oh,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Mm-hmm. 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1: Yeah.
0: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send this?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1: 네.
0: 숫자 year old. 이러면 몇 살짜리 사람.
1: 네.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첫 문장.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1: Oh, I have a two-year-old.
0: 그렇죠. I have a two-year-old. 뭐, 아들이면 뒤에 son 붙여도 되고, 뭐 딸이면 뭐 girl,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어.
1: A five-year-old saved the dog.
0: 오, 너무 좋습니다. Very, very nice. So 이거를 주어로 삼았네요. 그렇죠?
1: 네.
0: 자, 하나 더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 아니어도 됩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자, 성인을 위한 거 하나.
1: One for an adult.
0: 그리고 어떻게 하죠?
1: And.
0: 오케이, okay, 12살짜리 하나.
1: One for a 12-year-old.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two-year-old. A five-year-old saved a dog.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Very nice.
1: Oh.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빈칸 채워진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3: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3: Please sign this form.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4: Oh,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Oh,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4: Please sign this form.
1: This
4: okay.
1: one? Okay.
0: Wow.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리 마유쌤의 문장이었죠?
0: 그렇죠.
1: 난 먹는 걸 잘해 였는데요. I'm good at eating.
0: I'm really good at eating. Oka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1: 네.
0: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1: 오.
0: Alright,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만들어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여러분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새 운동화를 신고 진흙탕에서 축구를 했더니 운동화가 금세 더러워졌어요. 아휴, 엄마가 한숨 쉬며 한마디 하시네요.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can't live because of you.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 was wondering where you were. You were at the gym. Wow, you're really working out hard.
2: Yep, the home workout was getting boring, so I came to the gym. It's been a while.
1: Good for you. Shall we work out together?
2: I'm going to do the hip-hop exercise today.
1: Hip-hop? Work out to hip-hop music.
2: Not hip-hop music, you know, hip-up for the butt.
1: Uh-oh.
2: Should I do some squats?
1: Oh, you mean butt lifting?
2: Yes. Oh, but squats are so hard.
1: You should do more than squats. You need to do bench presses and...
2: I'm not a big fan of bench presses.
1: You can't do just one type of exercise. You have to do a variety of things. It will work different muscles.
2: You're right.
0: English 2.0의 피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짐에서 집중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 케빈도요, 오늘 짐에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크리스틴의 조언에 따라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엄청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우리 케빈 어디 갔나 했더니 짐에 와 있었네요. 집에서 운동하는 거, home workout도 좋지만 가끔은 또 이렇게 짐에 와서 자극받으면서 운동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good for you. 아유, 잘했네 라고 칭찬, 격려합니다. Good for you는요, 문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잘했네 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아유, 잘됐다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좋았어 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응원이나 칭찬, 격려하는 말들 소개해 드릴게요. Great, 저도 많이 쓰는 말이죠. 또는 well done, 잘했다. 그리고 way to go. 마지막

영어로 브라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하고 칭찬 격려하는 상황에서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는요, 오늘 케빈의 운동 계획은 힙합 운동하는 겁니다. 힙합이라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힙합? 힙합 음악에다가 운동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네요. 그 말인 즉슨 힙합이 맞아요.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는 거겠죠. 힙, 엉덩이를 up, 올리는

하면 히프, 힙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실제로 힙은 골반입니다. 오른쪽, 왼쪽, 양쪽 있기 때문에 힙스 이렇게 복수형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뒤쪽 엉덩이는 butt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엉덩이를 올리기, 처진 엉덩이를 올리기 위한 운동은 butt lifting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쿼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크리스틴이 벤치프레스도 하고 운동 소개를 했더니 I'm not a big fan of benchpresses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하네요. 나 벤치프레스 별로 안 좋아해. 자, 이 표현은요. fan이에요 하는 그 fan을 사용한 표현입니다. I'm a big fan of or I'm a huge fan of 무엇무엇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매우 좋아한다. 또 열렬한 팬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네요. I'm a huge fan of K-pop. 나는 K-pop 완전 좋아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반대말로는 not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I'm not a big fan of 또는 I'm not a huge fan of 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라고 생각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I'm not a big fan of rice cake 이라고 하면 나 떡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요, 한 가지 운동보다는 여러 가지 운동을 섞어 해야지, 그죠? 이, 우리 다양한 근육을 키우는 게 좋겠죠? 자, 그 말을 들은, 우리 케빈이 운동을 열심히 시작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을 줬는지, 방귀를 끼고 말았네요. 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귀를 껴놓고 케빈은 도망가고요. 이 방귀 누명을 크리스틴이 몽땅 뒤집어 쓰게 생겼네요. 어떡하죠? 케빈, 도망가면 어떡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impossible. You're impossible. 이 문장은요, your, 너는 무엇무엇이다 에다가 impossible, 불가능한, 즉 어쩔 수 없는, 진짜 너 못 말려 라는 뜻으로 you're impossible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You're impossible. 강조해서요, impossible, 또 감정 살려서 말해 볼게요. You're impossible. You're impossible.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 영어 문장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You're impossible.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You're impossible. 비슷한 표현이요. unbelievable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못 믿겠다. 어이가 없네 라는 뜻이죠. You're unbelievable. You're unbelievabl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자기 생일 파티에는 날 초대하지 않았으면서 내 생일 파티에는 당당히 나타난 반 친구. 참 어이가 없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unbelievable. You're unbelievable. 네. 그리고는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놀랍다는 거죠. I'm speechless. Speech가 말이고 less가 없는 거죠. I'm speechless. 정말 할 말이 없다.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조별 과제 준비에 늘 빠지면서 발표 날에는 주목받고 싶어서 자기가 발표를 하겠다는 친구. 말문이 막힐 지경이군.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peechless. I'm speechless. Great. You're impossible. 진짜 못 말려. You're unbelievable. 그리고 I'm speechless.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맞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런 표현들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주 EB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꼭 알아야 하는 영어의 발음 규칙 여러분 저와 함께 배워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단어와 문장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Let's take a listen.
1: Action. I love action movies. Station.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Information. I need more information.
0: Okay, 오늘의 단어도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잘 알아들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Action, Station, 그리고 Information. 자, 어때요? 오늘의 규칙, 공통된 규칙 바로 보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T-I-O-N,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단어 마지막이요. T-I-O-N이 있으면 T-O-N으로 읽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 많이 본 친구들도 있죠?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랜덤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샨으로 발음이 돼요. 영어 규칙상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모여 있으면 샨이라고 여러분 기억해주면 됩니다. 정말 곳곳에서 많이 보일 테니까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법칙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연습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액션이겠죠. 우리 이거 액션 영화 이런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필수적인 단어인데요. 액티온이라고 당연히 아무도 실수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시작해볼게요. 액션. 어렵지 않습니다. 난 액션 영화를 정말 좋아해. I love action movies. Action movies. 항상 이 T-I-O-N 보이면 액션 할 때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발음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네요. Station, 그렇죠. T-I-O-N 부분, 션 처리해주면서 Station, 역이라는 뜻이죠. 기차역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기차역에서 만날게. 영어상은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은데요. 번역은 기차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어요. I'll meet you. 내가 널 만날게. 즉, 만나자. At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서. One more time.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Station 여기에도 T-I-O-N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정말 많아요. 자, 마지막 단어. 이것도 정말 흔한 단어인데요. 조금 긴데요. 강세가 in에 하나 그리고 may에 하나 있거든요. may를 조금 더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shan 발음으로 끝내주는 거죠. Information. Information. 자, 어렵지 않아요. 정보라는 뜻이고 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이 정도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데 더 많이 필요해 해볼까요? I need more information. 이거 당연히 여러분 information 한 다음에 t-on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shan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Information. I need more information. 오케이, T-I-O-N, 션으로 발음하는 연습,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러 그럼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지금부터 큰 소리로, 영어로 소리내서 말하면서요, 우리 입에 확실하게 익히는 시간 가져볼게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정말 흔하게 말하는 action. 영어로 발음을 할 때는 이 act 부분 조금 더 입을 크게 길게 늘어뜨려서 act 이렇게 발음해주면 돼요. 평범하게 action이 아니라 action. 오케이. 듣고 따라해주세요. Action. Action. Good job. 이 shan 발음 계속 주의를 하면서 두 번째 단어. 역이라는 단어죠. 기차역 뭐 이런 얘기할 때. 자, 요거 바로 갈게요. Station. 한 번 더. Station. Great job. 전혀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강세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단어인데요. 인내 하나, 매의 하나, 그리고 매의에 조금 더 크게 주면 돼요, 강세는.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shan 처리로 해줄 겁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Information. One more time. Information. Great job. 좋아요. 이제 문장들에서 우리 이 단어들 또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난 액션 영화를 정말 좋아해. 그냥 like 좋아하는 거 말고요. 정말 좋아해서 love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shan 발음 계속 신경 써주세요. 자, 갑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love action movies. 그렇죠. One more time. 큰 소리로. I love action movies. Good job. 두 번째 문장 갈게요. 기차역에서 만나자.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네, 여러분 좋아요. 조금 긴 문장이니까요. 한 번 더 천천히.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T-I-O-N, shan이라는 거 우리 뇌와 몸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정보라는 단어 information, shan 부분도 계속 신경 쓰면서 바로 갈게요. I need more information.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해주는 박자에 맞춰서 자,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I need more information. Wonderful,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T-I-O-N, shan. 오늘의 포인트는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이번엔 더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하고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됐죠? Let's do it one last time.
1: Action. Action. I love action movies. I love action movies. Station. Station.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I'll meet you at the train st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 need more information. I need more information.
0: 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빠빠!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Rainy. R-A-I-N-Y. Rainy. Rainy. Warm. W-A-R-M. Warm. Warm. Hot. H-O-T. Hot. Hot.
0: Okay, so what'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Wow, weather! 날씨 3편이에요. 와, 여러 날씨가 있잖아요. 뭐, hot, rainy, 우리 다 영어로 한번 배워봐요. Weather master가 돼보자고요. 첫 번째 단어는 rainy, 비가 오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 전에 비, rain 배웠죠? rainy는 비가 오는. Next, we have warm, 따뜻한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warm day에는 공원 가서 누우면 얼마나 좋아요. warm. Next is hot, 더운 또는 뜨거운. 친구들, hot weather 좋아해요? 저는 살짝 조금 피하고 싶은데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비가 오는 rainy 앞에 r 발음을 굴려보세요. rainy. Very good. 따뜻한 warm. 친구들 or 발음 잊지 말고요. warm. 잘했어요. 더운 뜨거운 hot. 자, 한 번 더 크게 입을 벌리고 hot.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Rainy. Rainy. Warm. Warm. Hot. Hot.
0: Now let's apply 적용시키다 the words into the sentences. I don't like rainy days.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Do you like rainy days? 자, 뭐뭐를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쓰면 돼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I don't like rainy days. Good job. In spring, it is very warm. 봄에는 매우 따뜻하다. 와우, 봄에 공원 가서 피크닉하고 싶다. 그쵸? 특히 여러분과 함께. 자, very warm, 따뜻하다. 이 단어 오늘 배웠죠? 같이 말해봐요. In spring, it is very warm. Very good. Next, wear a hat because it is hot outside. 밖이 더우니까 모자를 써. 그래야 살이 안 타죠. Wear, 입다도 되지만 쓰다, 착용하다도 돼요. Okay, now it's your turn. I want to hear you. Wear a hat because it is hot outside. Very good. 점점 늘고 있어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Cold. C-O-L-D. Cold. Cold. Cool. C-O-O-L. Cool. Cool. Cloudy. C-L-O-U-D-Y. Cloudy. Cloudy.

0: Our next word is cold. 추운 또는 차가운. 보통 winter, 겨울에 cold 하죠. Cold. Next, cool. 시원한 또는 서늘한이란 뜻이에요. Wow, look at this picture. It is a very cool weather and they are wearing very cool clothing. 옷을 아주 시원하게 입었네요. 그 다음, cloudy. 흐린 또는 구름이 낀이에요. Is it cloudy today? 오늘 흐린 날씨인가요? Cloudy. Okay,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추운, 차가운. Cold. 여러분, O 발음이에요. Cold. That's right. 시원한, 서늘한. Cool. 자, O가 두 개라서 U 발음을 길게 빼주세요. Cool. Very cool. 그 다음, 흐린 또는 구름이 낀. Cloudy. 자, ow 소리니까 입을 크게 벌려주는 거예요. Cloudy.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old. Cold. Cool. Cool. Cloudy. Cloudy.
0: Okay, now what's this sentence? It's pretty short. 짧은데요. My hands are cold. 내 손이 차가워. Uh-oh, then you have to wear gloves. 장갑을 끼는 거 어때요? Okay, my hands are. 내 손은? 자, 하나면 is고요. 두 개면 are예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My hands are cold. Excellent. The weather is nice and cool. 날씨가 좋고 시원해. 딱 오늘 같은 날씨네요. 여러분, nice, 아주 좋고, cool, 시원한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말해볼까요? The weather is nice and cool. Good job!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omorrow will be cloudy. 내일은 구름이 낄 거야. Uh-oh, prepare an umbrella. 우산을 챙기세요. 자, tomorrow, 내일이란 뜻이에요. Will be, 뭐뭐 할 거다. 미래형이 나왔네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Tomorrow will be cloudy. Good job. 그럼 오늘 배운 단어 복습해봐요.
1: Rainy. Rainy. Warm. Warm. Hot. Hot. Cold. Cold. Cool. Cool. Cloudy. Cloudy.
0: Everyone, did you have fun today? I had so much fun! Thanks for watching! 오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뒤달이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2: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can help, go

0: Unit 93. SH.
1: Let's go. Phonics SH. Sh, sh, sh. Sh, shark.
2: Sh, shark.
1: Sh, shell.
2: Sh, shell.
1: Sh, ship.
2: Sh, ship.
1: Sh, shirt.
2: Sh, shirt.
1: Sh, shoes.
2: Sh, shoes.
1: Sh, shape.
2: Sh, shape.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게요.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SH SH SH Very good! 그럼 SH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상어 shark이에요. 몸집이 아주 크고 이빨이 날카로운 멋진 상어 영어로 shark shark shark Very good! SH 소리가 나는 두 번째 단어는 조개 껍데기 shell이에요. 여기 앞에 SH 소리 들렸죠? 소라나 조개를 보면 아주 딱딱한 조개 껍데기 안에 살고 있어요. 조개 껍데기 영어로 shell. shell. shell.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sh 소리 날까요? 아, 배 ship도 앞에 sh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먼 바다로 갈 때 배를 타야 하죠. 배는 영어로 ship. ship ship excellent 이 단어도 앞에 sh 소리가 나요 바로 셔츠 shirt이에요 앞에 sh 소리 들리나요? 더운 날씨에 우리가 시원하게 셔츠를 입죠 셔츠 영어로 shirt shirt shirt 발음이 너무 좋네요 그 다음 sh 소리 나는 단어는 신발, shoes이에요. 여기도 앞에 sh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발을 보호하려면 꼭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 영어로 shoes. shoes. shoes. Very good. s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모양, shape이에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는 아주 다양한 모양이에요. 모양, 영어로 shape. shape. shape. Great job! 와우! 이렇게 sh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스 소리 나는 알파벳 S와 흐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0: 날카로운 동물.
1: Shark.
0: That's right. 상어, shark. 여기 앞에 sh 소리 들렸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로건이와 함께 같이 color, 색칠해 볼게요.
2: It looks pretty.
0: Oh, bubbles. 로건이가 거품, bubbles도 그린대요. 한번 볼까요? Wow, this is a beautiful picture.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상어, shark.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Shark, shark, shark.
0: Very good. sh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Look it. 우리가 바다 가면 많이 볼수 있는데요. 소라나 조개가 딱딱한 껍데기에 살죠. 껍데기, 영어로 뭐예요?
1: Shell.
0: 아주 잘했어요. shell. 앞에 sh 소리 들렸죠? Logan, what does a shell look like? shell은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open and close. 바로 이렇게 생겼죠? 그럼 조개 껍데기, shell.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Shell, shell, shell.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sh 소리가 났죠? 아, 바다에 타는 배. 영어로 뭐예요?
1: Ship.
0: 아주 잘했어요. ship. 여기도 앞에 sh 소리가 나네요. 그럼 ship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Ship. Ship.
0: Good job. sh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입는 거예요. 셔츠. 영어로 뭐죠?
1: Shorts.
0: That's very good. shirt 앞에 sh 소리 나는데요. 써니가 이렇게 글씨를 써봤어요. 근데 오늘의 소리가 빠졌네요. 로건이가 채워주세요. 쓰. 어떤 알파벳이죠? That's right. 그리고 흐. 어떤 거예요? 아주 잘했는데 이거를 하나 뺄게요. 자, 쉿 소리 나는 shirt. 우리 그럼 세번 발음해 볼게요.
1: Shirt, shirt, shirt.
0: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쉿 소리가 나요. 룩은 우리가 발을 보호해 주기 위해 꼭 신어야 되는 건 뭐예요?
1: Shoes.
0: That's right. 신발, shoes. And Logan, did you wear shoes today?
1: Yes.
0: Yes. 오늘 로건이도 shoes를 신었네요. 그럼 신발, shoes.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Shoes, shoes, shoes.
0: Excellent. s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다양한 모양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이건 영어로 뭐예요?
1: Shape.
0: That's right. 모양, shape. 여기도 앞에 sh 소리가 나요. 그럼 로건이가 가장 좋아하는 shape는 뭐예요?
1: Circle, heart, everything.
0: Circle, heart, everything. 그럼 우리 여기에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I'll draw an octagon. Very hard. Oh. 여러분, 우리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와우, 이렇게 다양한 shape가 있네요. Very good. 자, 그럼 모양, shape.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Shape, shape, shape.
0: Great job! Wow, we did it, Logan! 와,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SH. Sh, sh, sh. Sh, shark.
1: Sh, shark.
3: Sh, shell.
1: Sh, shell.
3: Sh, ship.
1: Sh, ship.
3: Sh, shirt.
1: Sh, shirt.
3: Sh, shoes.
1: Sh, shoes.
3: Sh, shape.
1: Sh, shape.
0: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h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해? 라는 질문과 나는 이런 과목을 가장 좋아해? 라는 대답을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14. Favorites.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subject i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말하기 이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우리 친구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Oh, they're holding books. 한 친구가 하나씩 이렇게 책을 들고 있네요. 그쵸? 자, 일단 우리 여자친구는 What book is she holding on to? 아, 영어, English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쵸? 영어를 좋아하나 봐요. Then what about him? 우리 이 남자친구는요? He's holding a math textbook. 아하, math가 뭐예요? 수학이죠. 수학 교과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이 교실을 보니까 저기 뒤에 악기들도 있고 그림도 많이 있고 다양한 과목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지 말하는 것도 자,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2: What's your favorite subject?
1: I really like English.
2: My favorite subject is PE.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단어 하나만 바뀌었어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라고 했죠. 이 subject가 바로 과목이라는 표현이에요. Subject, subject 이렇게 이름절의 강세가 있어요. 자,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에서 subject 앞에 favorite이 붙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는 거고 your favorite subject는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영어로 하면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대답은 My favorite subject is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I really like English 라고 했어요. I really like는 like가 일단 좋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really가 붙어서 정말로 좋아해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과목은 뭐뭐야 라는 말을 I really like 다음에 과목이 오면 돼요. English가 왔죠. English는 영어니까 나는 영어를 정말 좋아해 라는 말이 되겠죠. 자, math는 아까 말했듯이 수학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넣어서도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는 수학을 정말 좋아해. 영어로 하면 I really like math. I really like math.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와 수학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어를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English. 그쵸? 나는 수학을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math. 맞아요. 사실 math는 줄임 표현이에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게 원래는 mathematics라는 엄청 긴 단어인데 math를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math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I really like English. I really like math.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

0: 다른 친구는 My favorite subject is 뭐뭐라는 표현을 썼어요. My favorite subject is PE. 어? PE는 도대체 뭘까요? 자, PE는 약자예요.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임말을 쓸 때 보통 영어는 단어의 맨 첫 글자, 첫 철자를 따서 이렇게 줄임말을 만들어요. Physical의 P, Education의 E, 따서 PE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체육이라는 뜻이에요. Physical Education.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PE라고 합니다. So my favorite subject is PE.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PE.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I really like를 써서도 표현할 수 있겠죠. I really like PE 라고 해도 뭐 비슷한 의미가 돼요. 그죠? I really like PE. 이것도 큰 목소리로 I really like PE.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같은 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말도 똑같겠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같이 연습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주 아주 좋겠네요. 자,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Subject 과목이었고요. I really like English. I really like math. I really like PE. 그리고 My favorite subject is PE.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대화를 들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2: I really like English.
1: My favorite subject is P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오, 다시 보니까 요 두 친구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이냐?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 질문 뭐예요? 어떤 과목을 너가 제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자, 우리 여자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 영어 텍스트북, 영어 교과서를 들고 있잖아요. I really like English. 이렇게 대답을 하죠. I really like English.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왔던 My favorite 뭐뭐 is. 이번엔 과목이니까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남자친구에게.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남자친구의 대답은 I really like PE 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면 체육복을 입고 있습니다. 체육이 너무 좋아서 체육복을 입고 있나 봐요. I really like PE. 이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My favorite subject is PE.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런데 수학책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mat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달리 My favorite subject is mat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다른 과목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과학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과학은 sci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을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science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really like science.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Science는 과학이다. 이거 잘 외워두세요. 혹시 미술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교실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요. 미술은 art라고 합니다. I really like ar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really like art. 잘했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My favorite subject is art.

목소리로? 잘했어요. 자, 우리 미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여기 악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music 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 really like music. 그 요거를 바꿔서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요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그쵸?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잘했어요. 자, 그래서 subject가 과목이다. 우리 배웠던 과목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영어는 English, 체육은 PE, 수학은 math, 과학 뭐였어요? science, 미술은 art, 그리고 음악은 music.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오늘 배웠던 문장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우후! All right, now let's chant to the bea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난 영어가 정말 좋아. I really like English. I really like English. I really like PE. I really like PE. I really like math. I really like math. I really like science. I really like science. I really like art. I really like art. I really like music. I really like music.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subject is 였죠? 누군가에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물어볼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과목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과목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subject 였죠? 그리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요 문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과목도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읊어보면 영어는 English, 수학은 Math, 체육은 PE,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이었고요. 과학은 Science, 미술은 Art, 음악은 Music이었죠. 요 과목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니? 나는 요 과목을 제일 좋아해. 이런 표현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많이 많이 대화로 해주세요. 과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 그리고 또 음식 요것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 쌤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졌다고? 아이고. 자, 얘들아,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4. Introducing my friend. Wednesday. Is Larry an only child? I can say if someone is an only child.
0: 우리 친구들,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그림은 뭘까? 매우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보자. 짜자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남자아이 두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 보여요. I see two boys and one girl. 근데 얘들아 좀 특이한 거 있지 않나요? 남자아이 둘이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They look identical. Same 대신에 정말 더 닮았을 때 이렇게 동일한, 똑같은 이라고 할 때 identical 이라고 하는데요. They look identical. 완전 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 머리 헤어스타일까지 똑같고요. 위에 티셔츠 색만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this girl seems very surprised.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왜 놀랐을까? 얘들아 생각해봐. 일단 뭐 중요한 내용은 더 디테일한 거는 cartoon talk 시간에 확인하겠지만 I think they are twins. 둘이 쌍둥이 같지 않나요? 이따가 그건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2: Is Larry an only child?
1: No. He has a twin brother.
2: Oh. That's why he looks like Harry.
0: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어땠어? 그걸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같이 살펴보자.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오, 오늘은 패턴이 아니네요. Only child. One more time. Only child. Only는 오직이라는 뜻이고요. Child은 아이란 뜻이잖아요. Only child. 무슨 뜻일 것 같아? 오직 아이? 외동이란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형제 자매가 없고 이렇게 외동인 친구가 있을까요? Are you an only child? 맞습니다. 외동이 바로 only child래요. Child예요. 한 아이밖에 없단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Only child. Put together. Only child. Only child. 자, 이뻐 봐봐. Only child 이렇게 하니 얘들 입을 크게 벌려서 해야 돼. Okay? Alright. Only child.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s Larry an only child? 이거 무슨 뜻일까? Larry는 외동이야?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One more time. Is Larry an only child? Larry 외동이야?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많이 쓸 것 같아. 쟤 외동이었어? Is Larry an only child? 이렇게 많이 쓰이겠죠? 좋습니다. 자, 또 보자면 난 외동이에요. 저 외동이에요. 저 혼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m an only child. I am an only child.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시작! I am an only child. I am an only child. 좋아요. 저 외동이에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외동인 친구들은. 좋습니다. 자, 그녀는 외동이에요. 그 여자아이는 외동입니다. 라고 할 때 She is an only child. 라고 할 수 있겠죠? She's an only child. She's an only child. 좋아요. She is an only child. 딱딱하게 하면 안 되고 She's an only child. 따라라라라라. Okay,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He is an only child. 이건 무슨 뜻이야? 우리 친구들 천재입니까? 너무 잘하네요. 자, she는 여자이니까 he 하게 되면 그는 외동이야 라고 하는 거겠죠? 그 남자의 외동이야. He is an only child. 자연스럽게 하면은 He's an only child. 이거 해보자. 시작. He's an only child. 그렇죠. 몸을 사용해서 하면은 더 영어가 자연스럽습니다. 좋아요. Only child가 무슨 뜻이라고? 외동. 꼭 기억해봐. Only child. 좋아요. 자, 그다음.

이거는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twin twin 뭐냐면 twin twin to win to win이 아니에요 이걸 크게 발라서 twin twin n 소리가 나야 돼 네네네 twin 오케이 무슨 뜻이냐 쌍둥이입니다 요즘 되게 쌍둥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너네 너무 귀여워 쌍둥이 친구들 자 쌍둥이 영어로 twin Twin 좋습니다. 예문에서 볼게요. 짠! 저 쌍둥이에요. 쌤, 저 쌍둥이였어요.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 쌤, 저 쌍둥이에요. I am a twin. 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I'm a twin. I am a twin. 간단하지? 해볼까요? I am a twin. 좋아요. 쌤, 저 쌍둥이 아닌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었지. 그 친구들을 위한 예문도 또 있어요. 짜잔. 다른 거지만. I have a twin brother. 이게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일까? brother 하게 되면 남자 형제죠? 그러니까 쌍둥이, 나 말고 다른 쌍둥이가 남자애라는 거겠죠? 자, 이거는 뭐 형, 남, 동생, 뭐몇 초간, 몇 분간 차이 나는 남자 형제를 말할 때 twin brother. 수 있겠습니다. I have a twin brother. 해볼게요. 시작. I have a twin brother. 하게 되면은 저 쌍둥이 남자 형제 있어요. I have a twin brother.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르게 저는 쌍둥이 여자 형제 있어요라고 할 때는 여자 형제 sister 나올 수 있겠죠? I have a twin sister. Sister, 우리 배웠지? I have a twin sister. Okay. 저 쌍둥이 남자 형제 있어요? 여자 형제 있어요? 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쌍둥이 친구들은. 그쵸? 자, I have a twin brother. I have a twin sister를 I have로 사용해서 twin 쓸수 있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쟤네 둘이 쌍둥이야 라고 할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로이랑 론이라는 친구가 쌍둥이라고 해보자. Roy and Ron are twins. Oh, Roy and Ron are twins. 로이랑 론이 쌍둥이야 라고 할 땐, Roy and Ron are twins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쌍둥이인 두 친구를 이름을 넣어서 are로 바꿔주면 돼. are twins. 왜냐면 쌍둥이 두 명이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로이랑 론두 아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twin 다음에 s를 붙여줍니다. 왜? 두 명이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더. look like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look like. look like. 자, look like 하게 되면은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를 닮았다라고 할때할수 있어요. 자, 예문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볼 텐데, 그 전에 쌤이랑 발음 한번 보자. 자, look like 할 때, look 이런 친구들이 있어. 입술이 팍 나와서 look like가 절대 아닙니다. 자, 선생님 이 모양 잘 봐봐봐. look like, 여기 고정. look like. look like 절대 아니야. look like, 여기 짱 고정해서 look like. 좋아요. Okay, look like. 우리 한번 예문 봅시다. 짜잔. He looks like Harry. He looks like Harry. 무슨 뜻일까? 그는 해리처럼 생겼다. 또는 그는 해리랑 닮았다라는 뜻인데요. 왜, 쟤 해리랑 좀 닮았는데? 쟤 해리처럼 생겼다라고 할때 쓰겠죠? He looks like Harry. He looks like Harry. 좋아요. 자, 또 보자. She looks like her mom. She looks like her mom. 이건 무슨 뜻일까?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닮았다. 엄마처럼 생겼다. 뭐, 당연히 엄마 닮겠죠. 아빠도 닮고, 그쵸? 자,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닮았다. She looks like her mom. She looks like her mom. 그녀는 그의 엄마와 닮았어요. She looks like her mom. 이렇게도 쓰이고요. 또 하나 더 해볼게. 자, he looks like his dad. 또 나왔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에 대해서, 남자아이에 대해서도 말해봐야 되겠죠? He looks like his dad. 하게 되면은 그는 그의 아빠와 닮았다라고 할때쓸수 있습니다. He looks like his dad. Alright. 자, 이건 쌤의 이야기입니다. I look like my grandfather. I look like my grandfather. 나는 나의 할아버지.

0: 아버지와 닮았어요. 전 우리 할아버지처럼 생겼어요.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다른 거는 다 looks, looks, looks인데 여긴 look야. 왜냐하면, 자, he, she, it. 이렇게 단수, 3인칭 단수 뒤에 오는 동사에는 s가 붙어서 그래요. I는 1인칭이니까 s가 안 붙어요. 이건 쌤이랑 점차 더 알아가자. 오케이. 자, 좋습니다. 쌤이랑 우리 dialogue 다시 볼게요. Is Larry an only child? Larry 외동이야? No, he has a twin brother. 아니, 그는 남자 형제, 쌍둥이 형제 있어. Oh, that's why he looks like Harry. 아, 그래서 걔가 해리를 닮은 거구나. 가 오늘의 다이얼로그였어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죠?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카툰 톡 시간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그림이었습니다. 왠지 쌍둥이 아이들 같은데 어떤 대화일지 쌤이랑 볼게요. 짜잔! 오, 여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해요. 왜 너랑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야? 라고 하네요. 아, 쌍둥이인지 몰랐나 봐. What? Why are there two of you? Why are there two of you? 놀란 것 같아, 그쵸? 자, 그랬더니 노란색 티셔츠 입은 남자애가 하하하, 아이고, 나는 쌍둥이 남자 형제가 있어, 라고 하네요. 하하, I have a twin brother. I have a twin brother. Twin, 쌍둥이였죠? 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나너 외동인 줄 알았어. I thought you were an only child. I thought you were an only child. Only child. 외동이란 뜻이었죠? 자,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또 말합니다. 나 쌍둥이야. 우리 닮았어. 라고 하네요. I'm a twin. We look alike. 라고 하는데요. Look like 쌤이랑 배웠잖아.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 닮았다인데, look alike 하게 되면 아주 동일하게 닮았다는 겁니다. 아주 닮았어. 닮은 거. 비슷하게. 아주 비슷할 때 look alike 쓸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뜻이었군요. 여자아이가 깜짝 놀란 모습이 그림에도 나오네요. Alright.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I can say if someone is an only child. 나는 누군가가 외동인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 only child와 twin이라는 표현 두 개 배웠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hat's this for?

anything? Can you hold it? Okay.

too much!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니콜 선생님, 학교 조별 과제에서 제가 조장을 맡게 되었어요. 이제 같은 조 친구들이랑 계획도 세우고 같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부드럽게 말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 너무너무너무 축하해요. 이제 과제에서 조장이 되었으니까 아마 친구들한테 뭐 하자, 이거 하자, 우리 저기 가보자, 조사해보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질 거예요. 뭐뭐 하자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걸 권유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오늘 권유하기 함께 배워볼게요.
1: Go. Let's. Let's go. Let's go.
0: 자, 우리 친구들 권유한다는 건 뭐뭐 하자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볼 문장은요, 이렇게 뭐뭐 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자고 할 것인지 행동, 동작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먼저 뭐뭐 하자라는 말은 let's예요. Let's.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let's라는 건 apostrophe 보이죠?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있기 때문에 let 그리고 us를 줄임말이구나 하는 거 우리 볼 수 있고요. 이 let's 자체가 뭐뭐 하자라고 문장을 시작해 주는 거예요. 이 뒤에는 무엇을 하자고 말할 것인지 동작이나 행동이 오면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go. Go means 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go 라고 하면 그래요, 가자 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 어디 출발할 때 뭐라 그래요? let's go. 그 let's go가 바로 이 let's go 라는 거. 그럼 오늘 우리 권유하기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의 단어 let's go eat sing Watch.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 단어 쓰면서 의미도 알아보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도 배워봐요. 오늘 첫 번째 단어는 let's예요. let's는 let us를 줄여서 let's예요. 여기가 줄임말이라는 표시죠. let's는 뭐뭐 하자라고 권유할 때 쓰는 말. 소리 나는 대로예요. o 그리고 et 그리고 apostrophe s. Let's 붙여서 let's, let's 뭐뭐 하자가 첫 번째 단어. 자, 두 번째 단어는 뭘까? go네요. go는 가자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가다라는 go 써볼게요. g 소리 나는 g 그리고 o 소리 나는 o. 고 아니고요 친구들, go. 선생님 입술 작아지죠? go. Go.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 가다. 세 번째 단어는 먹다. Eat. Eat. 에요. E 하고 쭉 벌어지는 소리 내는 게 EA 짝꿍이죠. EA 짝꿍 만나서 E 소리 나고요. T 붙어서 Eat. Eat. 먹다. 자, 그 다음 단어는 sing이네요. sing. 오, 노래하다가 sing이네요. 소리 나는 대로 s, 소리 나는 s에다가 e, 소리 나는 i, 그리고 ng는 짝꿍이에요. ng가 만나면 이런 소리 나요. 그러면 소리 다 붙이면 어때요? s, e, sing. sing. 노래하다. 마지막 단어는 친구들, 선생님 손 봐요. 힌트. 이거 뭐예요? 보다, 또 지켜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들 보다, see 라는 것도 보단데요. 이 see는 보이는 것을 보는 거고요. watch는 내가 보고 싶어서 주의해서 보는 걸 watch라고 우리 표현해요.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다. 그리고 Watch, watch, watch. Very good.

0: 자, 친구들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오늘 문장 만들기에 도전해볼게요. 오늘 우리의 문장은 뭐뭐 하자죠? 그러면 하자라는 말 다음에 동작만 바꿔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먼저 가자 어떻게? 가자, 뭐뭐 하자는 let's 그죠? 그리고 가다라는 게 go예요. 둘이 붙이면 let's go. 한번 더, let's go. 한번 더, let's go. 좋아요. 그러면 go 대신에 먹자, 먹자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뭐 하자는 똑같겠죠? Let's 그리고 먹다 우리 조금 전에 배웠는데 eat 맞아요. 붙이면 let's eat. 자, 먹자. Let's eat. Let's eat. 이번에는 eat 대신에 노래하다 넣어서요. 노래하자라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그렇죠. 하자 부분은 똑같죠. Let's 그리고 노래하다 sing 붙여서 let's sing. Let's sing. 마지막으로 같이 보자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보다 맞아요. Watch 라는 거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함께 보자 라고 할 때는 Let's watch. Let's watch. Very good.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본이 문장들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1: 렛츠 싱, 렛츠 왓츠. 예이!

0: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eat. Let's eat. Let's eat. Let's eat. Let's sing. Let's sing. Let's sing. Let's sing. Let's watch. Let's watch. Let's watch. Let's watch. Let's go. Let's eat. Let's sing. Let's watch. Yay!
1: 좋아요, 친구들. 우리 오늘 권유하기 Let's 문장 만들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뭐 하자라고 말하는 상황들 또 언제 언제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상황 보면서 크게 말해봐요. 외출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이 나가려고 하네요. 어서 가요.
0: Let's go.
1: 야,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네요. 가지고 오시면서 자, 먹자! 라고 하시겠죠?
0: Let's eat.
1: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구 경기. 자, 이 시간만을 기다렸으니까 함께 모여서 봐야 되겠죠? 같이 보자.
0: Let's watch.
1: Okay.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권유하는 문장들, 또 권유하는 문장 만드는 방법들, 단어들, 모두 모두 친구들 머릿속에 잘 기억되라고 오늘도 미션 준비했거든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주어진 글자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만들어 보세요.
0: Let's sing. Let's sing.

Let's sing. 노래하자 라는 문장 완성할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let's예요. Let's. 자,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이렇게 오, 에, 트 소리나게 순서대로 let 그리고 apostrophe 붙이고 s 붙여주면 되겠죠. Let's sing. 잘 듣고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Let's eat. Let's eat. 그림과 어울리는 문장이죠. 자, 먹자 라는 문장. Let's eat. 만들었나요? 3, 2, 1. 정답은 let's 그리고 eat. Let's eat. Let까지만 하면 안 되고 let's 라고 해야지 뭐뭐 하자 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 Very good. 보기를 읽고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지금 가족들이 외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문을 열면서 저 친구가 할 말을 찾아주면 돼요. A. Let's watch. B. Let's sing. C. Let's go. A. Let's watch. B. Let's sing. C. Let's go. 어울리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가요. 어서 나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let's 뭐뭐 하자. 그리고 go 가다 붙여서 let's go. 정답은 C.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아주아주 정말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권유하기 배워봤죠? 권유,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라고요? 맞아요. 뭐뭐 하자라고 부드럽게 청하는 말. 그렇죠. 뭐뭐 하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let's로 문장을 시작해주고 그 다음에 하자고 권유하는 행동이나 동작을 넣어주면 된다. 예를 들면 eat, go, watch, sing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알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서 let's 문장 많이 만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함께 하자고 권유할 때는 let's 동작을 나타내는 말.

재고 가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친구들, 우리 하루하루를 살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사실 the best, 최고죠. 그렇지만 가끔씩 여러분이 의도치 않았는데 어떤 일이 뿜! 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슬퍼하고 울고 그럴 때 여러분의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울어봤자 소용없어. 뭘 그렇게 울어. 그만 슬퍼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이게 사실 속담이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영어에 비슷한 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단어 만나볼까요? 맞아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가긴 어딜가. 먼저 단어부터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어떤 단어 있는지 나와라. 짠! 브레이크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look at this glass. 이 잔 좀 보세요. 유리잔인데 훅! 이거 어떻게 됐어? 깨졌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break 하면 깨다 또는 깨지다 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과거형은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broke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발음 이것도 두 번, 이것도 두 번 해볼게요. break 깨졌다, broke 잘했어요. And next, vase. 자, 너무 예쁘다. 어머머머머머, 여러분 이거 사진 좀 보세요. 꽃도 예쁜데 사실 꽃병도 너무 제 취향이에요, 진짜로. 자, 이런 거 꽃병이라고 하죠. 꽃병을 vase라고 합니다. 발음하실 때 v 니까 이렇게 토끼, 이렇게 토끼처럼 해주세요. vase. Very good. And next. spilt 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물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거 물이 쏟아져서 걸레로 이렇게 닦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spilt 하면 뭔가 액체류가 쏟아진, 엎질러진 이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같이 해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떤 속담에 들어가는 단어거든요. 오케이, spilt. Very good. And next. 아, 예, 표정을 보세요. Sorry, 미안이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apologize 한다고 해요. 뭐예요? 사과한다 라고 하죠? 단어가 조금 긴데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자, 말해볼게요. Apologize.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들을 슉슉슉슉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게요.
1: 트롱.
2: I just broke my mom's favorite vase. What should I do?
1: Oh,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Just tell your mom the truth.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어떡해. 한 친구 막 울고, 그쵸? 아이고, 속상한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B라는 그 친구가 표정이 안 좋은 거죠. 그 B의 표정을 보고 A가 묻는 거예요. What's wrong? 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 되게 자주 쓰죠. 무엇이 잘못됐니? 야, 무슨 문제야? 뭐 잘못됐어? 이 말이죠. 그렇죠? 친구가 보통 좀 안 좋아 보일 때 이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말해볼게요. What's wrong? 그래요, what's wrong? 무슨 문제야? 왜 그래?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B가
1: I just

0: broke my mom's favorite vase. 아, 내가 맞겠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 break의 과거형이라고 배웠잖아요. 깼어. 뭘 깼냐면 우리 엄마의 가장 좋아하는 꽃병. 즉,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애지중지하는 그 꽃병을 깼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쵸? 그래서 막 울면서 What should I do? 나 어떡해, 그쵸?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하지? 라는 말입니다. 나 어떡해. 자, 여러분, 좀 슬퍼하면서 말해볼게요. I just broke my mom's favorite vase. I just broke my mom's favorite vase.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1: 어떡해. I just broke my mom's favorite vase.
0: I just broke my mom's favorite vase.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어떡해, 어떡해. 자, 비가 지금 막 울고 난리 났어. 그랬더니 애가 말합니다. 자, 아주 이렇게 좀 평온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1: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0: 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잘 보세요.
1: 일단은 over spilled milk.
0: milk 하면 여러분 우유인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spilled. 아, 우리 단어할 때 배웠잖아요. 엎질러진, 쏟아진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쏟아진 우유가 되겠죠. 쏟아진 우유를 대고 거기에다가 cry, 우는 것이 no use에.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여러분, 여기에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it is no use ing. 다시 한번 it is no use ing 라는 표현인데요.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no use니까 쓸모가 없다, 즉 소용없다 라는 말입니다. 뭐뭐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말이에요. 자, 해볼게요. It is no use, ing. It is no use, ing. It is no use, ing. It is no use, ing. 그쵸? ing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말. 즉, 엎질러진 우유에다 대고 울어봐야 소용없지. 자, 여러분, 우유가 쏟아졌어. 그럼 거기다 대고 아이고 아까운 우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봐야 그 우유가 다시 컵에 담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말에 해당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 속담에 해당하는 영어 속담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가 되는 거예요. 그냥 just tell your mom the truth. 그냥 너의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해. 사실을 말해.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해라! 라는 말이죠. 이게 사실 정답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부터
1: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0: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1: Just tell your mom the truth.
0: Just tell your mom the truth. Just tell your mom the truth.
1: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0: 자, 친구가 어디를 가려고 해. 거기 가면 무슨 공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막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야,
1: 이미 선물 주는 거 끝났어.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죠. It is no use going there.
0: It is no use going there. Yeah, 가지 마. It is no use going there. It is no use going there.
1: Okay, very good. And next.
0: 자, 친구가 뭔가를 사려고 합니다. 이걸 사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서 막 사려고 해.
1: 야, 아유, 그거 사봐야 소용없어. 그거 금방 부서지고 쓸모짝이 없어. It is no use buying it.
0: It is no use buying it. Yeah, don't buy it. It is no use buying it. It is no use buying it.
1: 사봐야 소용없어? And next. 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나한테 사과해봐야 소용없어.
0: 지금 화가 난 사람은 제거든. 자, 말해볼까요?
1: It is no use apologizing to me.
0: It is no use apologizing to me.
1: It is no use apologizing to me. 네,
0: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야, 왜 그래? Speak.
0: What's wrong? 나 지금 엄마가 가장 아끼시는 꽃병을 깼어. 어떡하지?
1: Speak. Eh,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냥 엄마께 사실대로 말해. Speak.
0: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Just tell your mom the truth.
1: 예! 여러분,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세 문제 드릴 테니까요. 다 맞춰보세요.
0: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이거 완전히 우리의 오늘 미션 문장이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갈까요? 3, 2, 1, 띵! 바로 it is no use! 예!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1: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0: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1: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잘하셨어요. And next. 거기 가봤자 소용없어.
0: 자, 여러분 해보세요. 3, 2, 1, 띵!
1: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It is no use. ing니까 ing. 그쵸, 꼭 붙여서 말해야 돼요. Going, yay!
0: 자, 다시 한번. It is no use going there.
1: It is no use going there. Hey, it is no use going there.
0: It is no use going there.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미안한가 봐요.
1: 3, 2, 1,
0: 띵! 바로 사과하다라고 하는 Yay! Apologize! 잘했어요.
1: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뭐뭐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It is no use, ing 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많이 많이 발음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미션 문장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떻게 영어로는 말해요? 엎질러진 우유에다 대고 울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0: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1: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0: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1: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 문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납니다.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responsibility. Never avoid taking responsibility.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이제 영어로 말해야겠죠? 한국어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어려움을 맞서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볼륨을 높이는 것을 꺼리시나요? 저는 설거지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자, 맞서다 라는 게 face 라는 동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ing로 바꿔서 faci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는데 자, 오늘의 핵심은 avoid 라는 요 동사 뒤에 ing 동명사가 온다는 것이죠. 자, 우선은 발음 연습부터 해봅시다. avoid facing. D를 마지막에 우리 듣기 연습했던 것처럼 D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avoid facing 아니고 avoid facing. 자, 어려움을 맞서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Don't avoid facing difficulties. 좋습니다. 한 번 더. Don't avoid facing difficulties. Wonderful. 그 다음 문장이요. 자, 볼륨을 높이는 것을 꺼리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볼륨을 높이는 건 turn up. 이거를 turning up. 이렇게 동명사로 바꿨죠. Mind turning up.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할게요. Mind turning up. Mind turning up. Mind 뒤에 ing입니다. Do you mind turning up the volume? Do you mind turning up the volume? Wonderful! 너무 좋아요. 마지막! 자, 저는 설거지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인데 이것도 finish라는 동사 뒤에 ing를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Finished to do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Finished doing. Finished doing. I finished doing the dishes. 한 번 더. I finished doing the dishes.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떤 친구가 취미로 기타 연주를 하다가 겪게 되는 상황이 글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특정한 동사 뒤에 ing냐, to be냐죠. 자,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나는 거의 포기했다. 기타 연주하는 것을. 입니다. 정답은? 쉬워요.

0: 자, 어차피 전치사니까 뒤에 ing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전치사니까 쉽죠? 자, 그 다음. 나는 원했다. 피하는 것을 나의 손가락 다치는 걸 피하는 걸 원했대요. 정답은요? avoid라는 동사 뒤에 ing 나옵니다. 오늘 솔직히 거의 ing만 답이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그 다음. 그러나 나는 계속 연주하는 것을 유지했다. 그래서 나의 fingertips 하면 손가락들이 더 강해지도록입니다. 정답은? 그쵸. 오늘은 ing로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입장에서 손가락들을 계속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ing 쓰는 게 맞고요. 마지막 영작입니다. 이제 나는 기타 연주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답은요? Stop ing를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Now I won't stop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쓰시면 마지막 영작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 almost gave up playing the guitar. I wanted to avoid hurting my fingers. But I kept playing so that my fingertips can get stronger. Now I won't stop playing the guitar.
0: 오늘 원포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즉 ing만 가능할 때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동사를 외우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있는 동사 친구들 총 6개 배웠는데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쓱 훑고 다음 시간에 꼭 외워서 와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가능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총 6타임에 걸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거, 동명사 오는 거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만큼 1학년 시험에 기말고사 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꼭꼭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공부 이어가도록 하지요. 동명사만 올 수 있는 거 파트 2가 이어집니다.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예화 클리어 2학년의 엔정쌤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우리 된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어요. 살펴볼 거고, 지난 시간 퀴즈 정답 확인합니다. I know the girl. 나는 그 여자아이를 알아. 근데 뒤에 to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들어갈 관계대명사인데요. 정답은 whom. 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to의 위치는 she is talking to.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소녀를 알아. talking 뒤에 있었던 전치사인데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앞으로 이동을 하면 원래 목적격의 형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whom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같이 살펴볼 대화문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대화문 좀 많이 했었고,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는 한번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 책을 읽고 있어. 무슨 책이야? 그랬더니, 영웅이 된 개와 그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들릴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죠.
1: What are you doing?
2: I'm reading a book.
1: What is it?

0: it about?
1: It's a story about a dog and his owner that became heroes.
2: 자, 잘 들어보셨죠? 먼저 여자아이가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어? I'm reading a book. 책 읽고 있어. What's it about? What is it about? 무엇에 관한 책이니? 라는 질문이고 자, 대답을 합니다. It's a story about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뒤에 a dog, 강아지와 and his owner, 그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야 까지 했어요. 근데 어떤 강아지와 주인인지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관계되면서 that을 활용을 했습니다. That became heroes. 그래서 영웅이 된 주인과 그의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 역할은 잘 알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근데 이 자리는 that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후 대신에 대시되거나 뭐 위치 대신에 대시되거나 우리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자리는 that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 정답은 일단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동물과 그리고 사람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 그리고 사람이 아니면 which, 그리고 둘 다 대신할 수 있는 게 that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의 선행사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that밖에는 선택지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that만 쓸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격관계대명사 함께했었는데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접속사, 문장 두 개를 하나로 딱 붙여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겹치는 명사가 주어였을 때, 주어의 대명사였을 때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다라는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종류를 쭉 살펴보면 관계대명사는 앞에 반드시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고 이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에 따라서 종류가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 그리고 둘 다 되는 게 that이었고요. 주격이라는 건 주어를 대신했을 테니 뒤에는 동사가 남아있겠구나. 그래서 이 동사와 또 선행사와의 수의 일치가 또 중요한 거 열심히 강조해서 배웠었죠. Let's take the books. 리즈가 책들을 가져갔어. 책은 사람 아니니까 which 또는 that을 넣고요. 그 다음에 골라볼까 얘들아? 정답은 books, 복수니까 which were on your desk, 월이 되겠지, 그치? 너의 책상에 있던 책을 리즈가 가져갔어. I have a friend who 또는 that, 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번엔 사람이니까 who나 that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 Has have five cats, 고양이가 다섯 마리가 있는. 자, 이번에는 a friend, 선행사가 단수예요, 그쵸? 그래서 수일치는 has, 요거 강조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인데 근데 이 대신받는 자리에 있던 명사가 목적어 자리였을 뿐이었죠. 자,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앞에 선행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데 원래 목적격의 기본 형태는 whom이 맞죠. 근데 whom 대신에 who도 가능했고 목적격에서 that도 가능하고요. 사람이 아닐 때는 주격과 일치합니다. which 또는 that이었죠.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주격은 동사부터 시작을 했다면 목적격은 목적어가 비어 있을 테니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되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는 이러한 불완전한 문장이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book, which, that, 그리고 우리가 목적격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했던 표현, 포인트, 주격과 달리 생략이 가능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어떤 책? 내가 two days ago, 이틀 전에 읽었던 책이죠. 근데 지금 목적어 빠져 있어요. Was great, 아주 훌륭했어. 내가 이틀 전에 읽었던 그 책이 아주 훌륭했어. Which, that, 생략 전부 다 가능하겠습니다. Liz is a teacher. Liz는 선생님이셔. 어떤 선생님? Who, whom, that, 생략 다 된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my sister likes must.

우리 여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아, 그래서 목적격이겠구나 알아본다면 후도 되고 훈도 되고 그리고 댓도 되고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구나. 요렇게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대신대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대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쓸수 있는 건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헷갈리게 쉬운 부사 표현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헷갈리는 부사들이거든요. 오늘부터 시리즈로 한 4개 정도 쭉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heartheartedly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개 어떤 차이인지 알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먼저 heart부터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얘네가 비슷하게 생겼죠? 보통 이렇게 생겼으면 형용사라고 알고 있고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 뭐 hard는 열심한 뭐 힘든이니까 heartily는 열심히 힘들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다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har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헷갈리는 부사 표현들의 특징은 앞에 있는 이 hard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둘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그 모든 뜻은 이 hard가 다 갖고 있죠. 먼저 형용사에서는 어려운이란 뜻도 있고요. 힘든이란 뜻도 있고, 뭐 딱딱한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부사도 돼요. 그래서 열심히란 해석도 그냥 hard입니다. I've had a long, hard day. 무슨 뜻이야? 아, 정말 오늘 아주 길고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you should study hard. 이거 무슨 뜻이지? 아,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할때 여러분들 study hard라고 많이 썼잖아. heartily라고는 안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heartily가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heartily는 얘네들이랑은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바로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부사인데요. 여러분이 hardly라는 표현을 보면 아예 이제 부정어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표현이 들어가면 문장을 그냥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She hardly reads books.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녀는 책을 이거 없으면 읽는다인데 hardly를 넣는 순간 거의 안 읽어. 아, 그녀는 책을 거의 읽지 않아. 라는 해석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ardly라고 하는 부사, 열심히가 아니었구나.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어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관계대명사 that만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했었죠.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that은 뭐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되게 줏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관계대명사 that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아주아주 아주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제한적이라는 성격이 무슨 말일까? 예문을 통해서 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또 that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한번 쭉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대화문에서 봤던 그 경우지. 제한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야. 선행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게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who를 쓰기도 애매하고 which를 쓰기도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that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요두 가지, 여기에 이제 별표를 쳐보면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선행사의 최상급이나, 가장 뭐뭐하다 우리 최상급 배웠잖아. 그 다음에 서수 표현이 있을 때, 서수라는 건 우리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The first 첫 번째, the second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붙여주는 거, 이런 서수 표현이에요. 이때 that만 쓴대요. 자, 그 다음에 또 선행사의 the only, 뭐 유일한, 이런 거. The very, 그러면 바로 그, 이런 강조 느낌이거든. 그 다음에 the same, 그러면 똑같은 명사. 이런 표현이 있을 때도 that만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좀 있지 않니? 가장 뭐뭐한 명사, 유일한 명사, 첫 번째 명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명사가 아주아주 뭐랄까 제한적이 되죠. 그쵸? 그 명사의 특징이 엄청 한정적으로 되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그 아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 표현 자체가 엄청 명사를 한정시켜 줍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대시 그러한 한정적인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아,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that을 쓰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thing으로 끝나는 one body로 끝나는 선행사에도 뭐 주로 that을 선호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who를 쓰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잘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내신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배우는 학교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지만 어찌됐든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도 that을 선호하더라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예문을 보겠습니다. I met a woman and a dog that walked along the street. 자, 내가 여성과 여자와 그리고 그녀의 강아지를 만났어. 근데 어떤 여자와 강아지였냐면 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이렇게 됐죠. 앞에 선행사가 강아지와 여자, 사람과 동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택지가 뭐밖에 없다? 대밖에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It was the best movie that I have ever seen. 무슨 뜻이야? 우리 최상급 배울 때도 많이 봤던 그 예문인데, 야, 그게 내가 여지껏 봤었던 가장 최고의 영화였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이때는 that을 선호하는 이유가 앞에 뭐가 있어서? The best. 최상급이 있어서 이 영화가 엄청 한정적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that을 선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봐주면 되겠습니다. She was the first person that arrived at the party.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녀가 첫 번째 사람이었어. 뭐한? That arrived at the party. 그 파티에 도착했던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대라는 해석인데 앞에 the first 보이죠? 서술가 있어서 이 경우에도 that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at is the only thing that she can give you. 그게 the only thing, 유일한 거야. That she can give you. 그녀가 너에게 줄수 있는 유일한 거야. 아, 이렇게 소식을 합니다. 자, 근데 역시나 뭐 이미 선생님이 빨갛게 체크를 해 두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The only라고는 바로 이 표현 때문에 that을 쓴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예시 문장 보면서 또큰 소리로 좀 따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Who를 쓸 수도 있고, whom을 쓸 수도 있고, which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둘다될 수도 있고요. that만 될 수도 있겠죠. 선택지에서 가능한 답을 다 골라보면서 우리 한번 관계대명사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We need a person. 우리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who, whom, that 생략 중에 골라보세요. 자, 근데 뒤에를 보는 게 핵심이죠. 뒤에가 Is it right for the job? 그 일에 딱 적합한 그랬지. 근데 동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니? 아, 이거 주격자리구나. 그럼 일단 바로 탈락되는 게 하나 있지? 얘못 쓰죠. whom은 목적격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주격일 때 who 되고요. 선행사 사람이니까 that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생략은 안 되겠죠? 생략은 목적격에서만 가능합니다. 뭐, 그리고 앞에 딱히 어떤 제한을 해주는 부사 표현, 형용사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의 정답은 who와 that이 되겠네요. 잘 풀었지? 우리는 이 일의 적임자가 필요하다. 자, 넘어가서 I live in a house. 나는 집에 살고 있어. 근데 어떤 집? which 대 생략 있고요. has a beautiful garden. 자, 이번에도 역시나 관계대명사 뒤를 봤더니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주격이야. 아, 그럼 일단 생략은 불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하우스인데 뭐 딱히 저수라든지 최상급이라든지 이런 강조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which도 괜찮겠네. 정답은 which that. 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 라는 문장이겠죠? 자, 이번에는 he's lost a bag. 그가 가방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어떤 가방일까? She gave him.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가방, 그에게

뭘 줬죠?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죠. 자, 역시나 목적격이고 앞에 딱히 강조해주는 형용사 없고요. 그럼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이번에는 생략도 가능하겠네요. 걔는 그에게 주었던 가방을 잃어버렸어라는 해석이 되겠죠? There is the teacher. 선생님이 계시네. 자, 이번에는 사람이 선행사입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 뒤에를 먼저 봐야 돼요. 뒤에 봤더니 I spoke to yesterday.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선생님이 저기 계시네? 라는 해석인데 누구랑 얘기했는데? 전치사 뒤에 목적어 빠져 있습니다. 목적격이라는 얘기지. 앞에 딱히 강조하는 표현 없으니 whom도 되고요. whom 대신에 who도 되고 that도 당연히 되고요.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석은 내가 어제 대화했던 선생님이 계신다 라는 해석이겠죠? 넘어가서 자, 이번엔 빈칸에 넣어보겠습니다. 역시나 가능한 걸 한번 다 넣어볼 텐데 This was the only book he ever wrote.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눈에 이게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The only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명사를 강조하고 있죠? 이때는 우리 제한적 성격인 that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This was the only book that he ever wrote. 이게 그가 여지껏 썼던 유일한 책이었어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책 읽고 있지? I'm reading a book. 무슨 책인데? What's it about?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영웅이 된 개와 그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야. It is a story about a dog and his owner.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만 가능했었죠. That became heroes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관계대명사 넣어보세요. Look at the girl and the cute dog running in the park. 공원을 달리고 있는 저 소녀와 귀여운 강아지를 봐라. 어떤 게 답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관계대명사 that과 그리고 접속사 that을 비교해 볼 겁니다.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쌤이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떤 사람이 한 명 서 있고요. 그리고 물을 보니까 뭔가 다리까지, 발목까지 이렇게 차 있네요. 그리고 나무들이요. 듬성듬성 있는데 뭔가 울창한 것이 아니라 되게 마른 이런 나뭇가지들이 보이죠. 바로 기후변화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후변화,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요.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죠. 자, 영어로는 climate change라고 해요. 의미는 기후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발음해 볼게요.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자, 두 번째 단어, farming. farming은 농업 혹은 농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resource, resource는 자원이라는 명사입니다. 다음 단어, lab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험실을 뜻하게 되는데요. 원래 어떤 full 형태의 단어는요, 이거예요. laboratory, laboratory를 줄여서 이렇게 lab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daily라고 하면요. 일상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nutrient, nutrient는 영양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앞에 봤었던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뭔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건가 봐. 지금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As climate change is going to make farming harder, there may not be enough resource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on Earth. For this reason, it is likely that we will have to change how we get our food. For example, we won't kill animals for food. Instead, meat will be grown in a lab using animal cells. This will require less land, water, and other resources. Also, bugs such as ants will become part of our daily meals. You might not want to eat them, but they are actually very rich in nutrients.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쌤이랑 같이 독해 볼게요. 자, 먼저 as로 시작을 하네요. As climate change is going to make farming harder. 자, 이렇게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이 as라는 아이는요, 뒤에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는 명사, 이렇게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를 이끌고 있는 접속사로 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접속사로 쓰인 as는요, 뜻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뒤에 문맥상 우리 해석을 하다 보면 기후변화는요, 만든대요. 뭘 만들어요? farming harder 라고 하는 거니까 농업을요, 점점점 힘들게 더 할 예정입니다. There may not be enough resource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on earth. 자, 그렇다면 얘들아, 농업이 어렵게 된다면 당연히 식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것은 어떤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as는 우리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가 농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어떤 충분한 자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에? The increasing number 라고 하면 증가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아, 지구상에 있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인구를 위해서 충분한 자원이 있지 않을 겁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It is likely that 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It is likely that 이라고 하면요. 뭐뭐 할 듯하다 혹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점 더 늘어나는데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뭐 할 듯하다? We will have to change.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무엇을 바꾸냐면 How we get our food. 우리가 음식을 얻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얻는지 이러한 방법 자체를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We won't kill animals for food. 우리는 동물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뭐 하려고요? For food. 뭔가 음식으로, 뭔가 먹으려고요. 동물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Instead, 대신에 meat will be grown in a lab. 자, 고기가 뭐 할 거냐면요. Will be grown in a lab. 자, lab은 실험실이었잖아요. 실험실에서 고기가 자라게 될 거래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뭔가 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배양이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grow는요, 동사 grow의 과거 분사이잖아요. 동사 변화가 grow, grew, grown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고기 자체가 얘들아 봐봐. 실험실에서 어떤 육식, 이런 고기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공적인 노력에 의해서 배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뉘앙스, grown 이렇게 쓰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러한 동물의 세포들을 사용하면서 사용하여라는 능동과 진행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쓰였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This will require less land, water, and other resources. 자, 문맥상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무언가 어떤 가축들을 길러가지고 사육을 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자체를 이런 실험실에서 기르게 된다면 당연히 뭐가 줄어들겠어요? 이런 동물들을 기를 땅을 덜 필요로 하겠죠. 혹은 물이나 혹은 이런 동물들, 가축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이러한 자원들이 뭐할 것이다? Less M이니까요. 덜 들어갈 것입니다. Also, bugs such as ants. 자, 벌레들이죠. 곤충들입니다. 곤충들의 예시로 개미들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개미들과 같은 곤충들이 will become part of our daily meals. 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의 어떤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뭐가?

0: 이런 곤충들이요. 왜요? 곤충들은 단백질이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인들이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곤충들을 활용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You might not want to eat them. 자,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You might not want to eat them. 자, 너가 뭐 할지도 몰라? 그렇죠. 무매상 eat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bugs가 되는 건데요. 이런 곤충들을 먹는 것을 너가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 But they are actually very rich in nutrients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표현하고 있네요. 하지만 당연히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에서도 같이 버그스가 되겠죠. 이런 곤충들이 되는 건데요. 곤충들이 실제로 뭐 한다? 그렇죠. 이런 영양분에서 매우 풍부합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speaking clear에서 발음해 볼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we won't라는 발음을 볼게요. 자, 일단 이 단어는요. will not을 줄여서 쓰는 축약형입니다. 마치 생긴 것은 발음이 want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의 발음은요, won't예요.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won't. 이 부분 선생님도 예전에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소리내서 함께 발음해 볼게요. For example, we won't kill animals for food. 자, 다시. For example, We won't kill animals for food. 그래서 분명하게 이 발음을 won't라고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원어민 소리로 들어볼게요.
1: For example, we won't kill animals for food.
0: 네, 진짜로 won't로 발음이 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For example, we won't kill animals for food.
0: Very good.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Cultured Meat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흔히 Culture라고 하면 문화라는 의미로도 알고 있지만요. 무언가 재배하다 혹은 무언가 배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Cultured Meat이라고 하면 어떤 고기를 말하냐면 A meat produced by in vitro라는 말이 시험관에라는 말이에요. In vitro cell cultures of animal cells. 바로 동물의 세포에서 특정한 세포들을 빼내가지고 어떤 실험실에서 이런 시험관에서 생산이 되는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한대요. 영어로는 cultured meat라고 하고요. 전 세계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런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식생활을 위해 시작된 과학자들의 고민, 바로 뭐였다? 그렇죠. 이 배양육이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술의 어떤 진화가 있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2020년에 싱가포르에서는요, 이 배양육이 정식 식품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뭐가 보이죠? 그렇죠. 더 이상 고기를 뭔가 사육을 해서 뭔가 도축을 해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실험실에서 이런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던 모습을 돌아보며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빌 게이츠가 남긴 말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얘들아, 가축을 기르는 부분들이요, 많은 환경 문제의 주범이기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기술들이 좀더 앞서가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 그래머 클리어에서 다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야 해요. 일단 1번 밑줄은요, increasing에 그어져 있고요. 자, 2번의 밑줄은 that을 확인을 해보고, 자, 3번에는 growing에 그어져 있네요. 그리고 4번에 this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5번에 that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제의도 파악을 해보러 갈게요. 실제 여러분 중학교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만 쌤이 지금 짚었습니다. 자, 일단 1번의 increasing을 보면요. 동사 increase에 ing가 붙은 이 아이 뭐다? 준동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increasing이라는 이 자리 자체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increasing이 동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다시 말해 명사

사자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의 성질. 준동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형용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 현재 분사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은요, 그대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숫자, 증가하는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전체 문장 해석은요, 기후 변화가 농업을 더 힘들게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뭐가 있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자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증가하는 숫자, 이 숫자를 꾸미는 형용사 성질의 현재 분사 increasing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자, 2번의 that은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앞에 나와 있는 is입니다. 자, 여기에서 is은요, 해석이 되지 않은 어떤 가짜 주어로 보시는 게 맞고요. 뒤에 진짜 주어의 의미로서 어떠한 절을 이끌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을 이끌고 나오고 있는 진짜 주어는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이 접속사 대시 맞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실질적으로 뒤에 문장에 주어도 있고요. We'll have to change how we get our food. 전부 다 이런 to change에 대한 목적어까지 온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that은 접속사 that으로 잘 쓰였구나.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가짜 주어에 대한 진짜 주어로서 진짜 주어는 특이하게 거의 두 가지 형태, to 부정사나 접속사 tha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가 완벽하니까 접속사 that이 맞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Instead, meat will be growing in a lab using animal cells. 자, 여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대신에 고기는요. 우리가 먹는 그 고기 있죠? 고기는요, will be growing. 자, grow의 의미는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고기는요, will be growing. 여기서는 ing가 붙어 있으니까, 현재 분사로서 어떤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어법적으로는 이게 맞죠. 왜냐면, 비동사에 대한 무슨 자리? will be 비동사에 대한 어떠한 보어 자리로서, 보어의 개념으로서, 보어 자리에는 이런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법적으로는 크게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해석을 해보았을 때 고기가요, 성장할 겁니다. 고기가 자랄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a lab. 실험실에서요. 뭘 사용해가지고 동물의 어떤 세포들을 이용하면서 고기가 실험실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자, 고기 자체가 얘들아 자라는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줬죠. 어떤 그러한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런 실험실에서 쓰이는 그런 부분 안에 이렇게 고기 세포들을 가지고 배양을 한 그런 부분 봤잖아요. 고기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배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뭘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과거 분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분사 문제이고요. 분사 문제는요. 해석으로 푸시면 돼요. 과거 분사 해석은 수동의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문맥상 이런 고기가 랩실에서 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특이한 어떤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 분사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growing을 과거 분사로 바꾸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와서 틀린 것을 고르고요, 옳게 고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 준동사의 뭘 찾아서? 일단 이 준동사의 동사의 원형을 찾아서 동사의 원형을 찾아서 동사 변화를 알고 있어야 되죠. grow, grew, 그리고 어떻게 된다? grow, grew. 그렇죠. grown이라는 이런 불규칙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가 우리 과거 분사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은 뭘로 바꿔야 된다? meat will be grown이라는 과거 분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This will require less land, water, and other resources. 자, 문맥상 this는요,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였죠. 여기서 this는 지시 대명사 중에 하나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어서 동물을 죽이지 않고서도 실험실 안에서 배양육을 만들게 된다면 뭘 요구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땅이나 물이나 다른 자원들을 덜 요구할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를 받는 지시대 명사 this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5번에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them은요, 그들을 혹은 그것들이라는 어떤 복수 형태의 대명사이고요. 문맥상 뭐가 되는 거죠?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전부 다 고기를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개미와 같은 이런 곤충들을, 벌레들을 뭐 할 수도 있어? 너가 뭐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You might not want to eat them. 너가 그것들을 먹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 문맥상 데미 가리키는 것은 such as ants 혹은 이 bugs라는 이 전체의 말이기 때문에요. S가 붙어있는 복수형 이어서 이렇게 이시 아니라 대명사, 복수의 대명사 댐을 쓰는 게 맞죠. 그래서 대명사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OX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으로 쓸 수가 있다. 정답은 당연히 O죠. 자, 그리고 오늘의 OX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growing 부분이요. 이 문장에서 맞게 쓰였는지 혹은 틀리게 쓰였는지 시청자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뭔가 cultured meat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수업을 해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Wait, where is my gift?
1: Here you go. Use this bag when you do your grocery shopping.
0: Oh, it's very nice. Thanks.
1: Since I gave you a gift, you can help me with my grocery shopping.
0: What? Now? Oh, this is not what I wanted.
1: Come on, let's go. Come on.
2: All right, 복습 들어가 봅시다. 크리스틴이 오 택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케빈이 들어옵니다. 크리스틴, what are all these packages? 크리스틴, 여기 있는 이거 뭐야? 다 택배들 뭐니? 그러자 크리스틴이 I did some online shopping a few days ago. 나 며칠 전에 온라인 쇼핑 좀 했거든. Your gift is here too. 네 선물도 여기 있어. Do you want to unwrap it together?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 그러자 케빈이 A present. 선물? Awesome! 대박! 자, 원어민처럼 말하기. Awesome! 대박, 대단해. 오, 감탄사인데요. 너무너무 많이 쓰는 감탄사 표현 중에 하나죠. Awesome! 대박, 대단해. 꼭 외워두세요. 이거 말고도요. Marvelous가 있고요. Fantastic도 있습니다.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신나게 포장을 뜯고 있네요. 네, 여러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케빈이, what is all this? 이게 다 뭐야? There's nothing special here. 여기 뭔가 좀 특별한 게 없어. 뭐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look closely. 자세히 한번 봐봐. Do you see a special tag on all the products? 이 모든 제품들에 아주 특별한, 특이한 태그 안 보이니? 그러자 케빈이, I see it now. They are all eco-friendly goods. 이거 다 친환경 굿즈, 제품이잖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that is right. I recently watched a documentary on our environment. 나 며칠 전에 우리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It's really serious. 너무나 너무너무 심각해. So, starting from today. 그래서 오늘부로 I'm changing all my stuff to eco-friendly products.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두 친환경 굿즈, 친환경 제품들로 다 바꿀 거야. 그러자 케빈이 Wow, what a great idea. 정말 좋은 생각이다. By the way, 그나저나, where's my gift? 내 선물은 어디 있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here you go. 여기, use this bag when you do your grocery shopping. 이거 너 마트에 갈 때, 장 보러 갈 때, 이거 가방 써. Oh, it's very nice. Thanks. 와, 진짜 이쁘다. 고마워. 그러자 크리스틴이, Since I gave you a gift,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you can help me with my grocery shopping. 내가 장 보러 가는 거 도와주면 되겠네. 그러자 케빈이 What? Now? 뭐라고? 지금? This is not what I wanted.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This is not why I wanted. This is not what I wanted.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his is not what I wanted.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Come on, let's go.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제 핵심 표현을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제이미, 도와주세요.
3: Hello!
2: Hi, 제이미.
3: Hi, Kevin.
2: Oh, 제이미, today's 핵심 표현 뭘까요?
3: Today's 핵심 표현 is This is not what I wanted.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원하는 게 아니야.
2: 그렇죠, 여러분. This is not what I wanted. 한번 따라해볼까요?
4: This is not
3: This is not
0: what I wanted.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Go와 관련된 표현들 계속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얼로그 한번 볼까요? Life goes on no matter how much you want things to stop. 너가 얼마나 뭐 어떤 것들 뭐 멈추고 싶어 하는지 상관없이 삶은 계속된다. Yes, everyone goes through difficulties, so you must stay strong. 맞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너 강하게 있어. That's right, I totally agree with you. 맞아, 나 완전 동의해 너한테.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오늘 배워볼 겁니다. Go on과 go through인데요. Go on은 꽤나 많이 들어본 것 같고 go through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차이를 볼 건데요. 역시나 오늘도 걸어가는 이 go 친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go on 같은 경우는 계속되다라는 뜻인데요. on이 선생님 그 전유중학 영어에서 전치사편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on 자체의 뜻이 뭐뭐 위에입니다. 즉, 어떤 거 위에 이렇게 찰싹

그래서 아까 너가 어떤 것들을 얼마나 멈추고 싶어 하든지 상관없이 삶은 계속돼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아주 유명한 노래 제목이죠. 그 차트에서 연일 1위 행진을 했던 게또 Life Goes On 이란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한번 봤던 가사들입니다. 뭐 이런 문장도 워낙 자주 쓰이니까요. 시간은 계속 가고 삶은 계속돼. 너가 그걸 멈출 수는 없어. 요런 뜻의 예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아마 오! 선생님 보자마자 알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의 제목인데요. 선생님 짧게 불러볼게요. And I will always love you. 어디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자, 방금 선생님이 부른 노래 대충 알죠? 약간 굉장히 성량이 빵빵한 가수가 막 엔더 하는 그 노래요. 그 노래 제목이 요겁니다. 나의 마음은 계속 될 거야. 즉, 나의 사랑은 계속 될 거야. 나의 사랑, 너에 대한 사랑은 끊이지 않아. 라는 뜻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go through 인데요. 얘는 뭐뭐를 겪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겪다라는 게 보통은 겪다라는 거는 이렇게 좋은 일을 겪다? 그렇게는 잘안 써요. 그쵸? 겪다라는 단어 자체가 좀 힘든 일을 겪다. 고통을 겪다. 뭐, 문제의 상황을 겪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를 go through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또 보면은 go through 뒤에 difficulty라고 해서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그런 것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요것도 비슷하지요. go through 다음에는 뭔가 좀 어렵고 뭔가 좀 힘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 뭐 겪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through라는 것 자체가 뭐뭐를 통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터널 하면 되게 깜깜하고 어두운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 깜깜한 부분을.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go through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본 겁니다. go on은 계속되다. 자,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 삶은 계속되고, 나의 마음은 계속되고, 사랑은 계속되고, 멈추지 않아. 자, 요게 go on의 그림이었고, go through는 뭔가 캄캄한 터널이 있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부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go through는 뭐뭐를 겪다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mix and match quiz 풀어보도록 할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퀴즈 네 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쵸? Go on이죠. 계속되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 가사죠. Show must go on. 오늘 노래를 엄청 많이 부르는구만. 그런 느낌. Go on. 계속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어. 항상 싸우기만 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계속 가다라는 표현이니까 go on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뭔가 특히나 뭐 친구끼리, 연인 사이에서 많이 쓸 법한 대사죠.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We can't go on like this. We seem to be always arguing. We can't go on like this. We seem to be always arguing.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 자, 그쵸. 힘든 시기를 이겨내다, 뭔가 겪어서 지나가다 이런 느낌을 담아서 go through
라고 하면 됩니다.

0: 우리 욕이 겪어낼 수 있어. 즉, 뭔가 겪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겪고 할수 있어. 라는 그 캔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그냥 go through만 하면 겪다라는 뜻이지만 can go through 하면 겪어낼 수 있다. 즉,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We can go through this time of difficulty. We can go through this time of difficulty. 좋아요. 마지막 문제 갑시다. 요즘 이런 감정 기복을 겪고 있어. 자, 기분이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겪는 건데, 사실 겪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going through 넣으시면 되겠죠. 앞에 지금 이미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BING해서 going through 이렇게 적으셔야 하고요. 요런 대사도 여러분들 많이 쓸수 있습니다. 뭔가 좀 기분이 업다운이 요즘 심할 때. mood swing이라는 것 자체가 swing이 그네잖아.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요런 표현 쓸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마칠게요.
1: Life goes on no matter how much you want things to stop. Yes, everyone goes through difficulties, so you must stay strong. That's right. I totally agree with you.
0: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Go on, 계속되다 라는 거였고, go through는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 거. 그래서 겪다, 뭔가 힘든 상황을 겪다라고 할 때, go through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표현 꼭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수거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Rainy. R-A-I-N-Y. Rainy. Rainy. Warm. W-A-R-M. Warm. Warm. Hot. H-O-T. Hot. Hot.
0: Okay, so what'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Wow, weather, 날씨 3편이에요. 와, 여러 날씨가 있잖아요. 뭐, hot, rainy, 우리 다 영어로 한번 배워봐요. Weather master가 돼보자고요. 첫 번째 단어는 rainy, 비가 오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 전에 비, rain 배웠죠? rainy는 비가 오는. Next, we have warm, 따뜻한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warm day에는 공원 가서 누우면 얼마나 좋아요. warm. Next is hot, 더운 또는 뜨거운. 친구들, hot weather.

0: 술을 좋아해요? 저는 살짝 조금 피하고 싶은데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비가 오는 rainy 앞에 r 발음을 굴려보세요. Rainy. Very good. 따뜻한 warm. 친구들 or 발음 잊지 말고요. Warm. 잘했어요. 더운 뜨거운 hot. 자, 한번더 크게 입을 벌리고 hot.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Rainy, rainy, warm, warm, hot, hot.
0: Now let's apply 적용시키다 the words into the sentences. I don't like rainy days.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Do you like rainy days? 자, 뭐뭐를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쓰면 돼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I don't like rainy days. Good job. In spring, it is very warm. 봄에는 매우 따뜻하다. 와우, 봄에 공원 가서 피크닉하고 싶다. 그쵸? 특히 여러분과 함께. 자, very warm, 따뜻하다. 이 단어 오늘 배웠죠? 같이 말해봐요. In spring, it is very warm. Very good. Next, wear a hat because it is hot outside. 밖이 더우니까 모자를 써. 그래야 살이 안 타죠. Wear, 입다도 되지만 쓰다, 착용하다도 돼요. Okay, now it's your turn. I want to hear you. Wear a hat because it is hot outside. Very good. 점점 늘고 있어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Cold. C O L D. Cold. Cold. Cool. C O O L. Cool. Cool. Cloudy. C L O U D Y. Cloudy. Cloudy.
0: Our next word is cold. 추운 또는 차가운. 보통 winter, 겨울에 cold 하죠? Cold. Next. Cool. 시원한 또는 서늘한이란 뜻이에요. Wow, look at this picture. It is a very cool weather and they are wearing very cool clothing. 옷을 아주 시원하게 입었네요. 그 다음, cloudy. 흐린 또는 구름이 낀이에요. Is it cloudy today? 오늘 흐린 날씨인가요? Cloudy. Okay,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추운, 차가운. Cold. 여러분, 오 발음이에요. Cold. That's right. 시원한, 서늘한. Cool. 자, 오가 두 개라서 우 발음을 길게 빼주세요. Cool. Very cool. 그 다음, 흐린 또는 구름이 낀. Cloudy. 자, 아우 소리니까 입을 크게 벌려주는 거예요. Cloudy.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old, cold, cool, cool, cloudy, cloudy.
0: Okay, now what's this sentence? It's pretty short. 짧은데요. My hands are cold. 내 손이 차가워. Uh-oh, then you have to wear gloves. 장갑을 끼는 거 어때요? Okay, my hands are. 내 손은? 자, 하나면 is고요. 두 개면 are예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My hands are cold. Excellent.

0: weather is nice and cool. 날씨가 좋고 시원해. 딱 오늘 같은 날씨네요. 여러분, nice, 아주 좋고, cool, 시원한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말해볼까요? The weather is nice and cool. Good job.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omorrow will be cloudy. 내일은 구름이 낄 거야. Uh-oh, prepare an umbrella. 우산을 챙기세요. 자, tomorrow, 내일이란 뜻이에요. Will be, 뭐뭐 할 거다. 미래형이 나왔네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Tomorrow will be cloudy. Good job. 그럼 오늘 배운 단어 복습해봐요.
1: Rainy, rainy. Warm, warm. Hot, hot. Cold, cold. Cool, cool. Cloudy. Cloudy.
0: Everyone, did you have fun today? I had so much fun! Thanks for watching! 오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풀이랑 꼭꼭 약속!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빈도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빈도를 알려주는 부사인데요. 이 빈도부사에서 중요한 것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빈도부사의 종류와 뜻이고요. 두 번째는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에 초점을 둬서 배워볼게요. 자, 오늘의 미션. 다음 주어진 빈도부사가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골라주세요. 우리 이 빈도부사의 뜻과 알맞은 위치 오늘 학습한 후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도부사란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오늘 총 8가지 빈도부사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always, 100% 항상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always를 써요. 또 usually, usually는 90% 정도 보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often, often. often은 70% 정도로 자주 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Sometimes, sometimes, sometimes는 50% 정도 가끔 하는 일에 대해서 나타낼 때 씁니다. 또 hardly, rarely, seldom 이 아이들은 전부 다 5에서 10% 정도 낮은 빈도로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never, never 하면 0%, 절대 뭐뭐 않는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빈도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always,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I always brush my teeth before bed. 나는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는다. 100% 항상 한다라고 할 때는 always를 씁니다. 또 usually,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She usually takes the bus to school. 그녀는 보통 학교에 버스를 타고

타고 간다. 보통이라고 했으니 90% 정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한10%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 간다는 이야기겠죠. 또 often, 자주라는 뜻으로 We often eat pizza on Fridays라고 하면 우리는 금요일마다 자주 피자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Sometimes는 가끔이에요. He sometimes plays basketball after school. 그는 가끔 방과 후에 농구를 한다입니다. 또 hardly, rarely, seldom. 셋은 모두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으로 아주 낮은 빈도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씁니다. I hardly play computer games. 나는 거의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 She rarely eats fast food. 그녀는 거의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We seldom see snow in the city. 우리는 이 도시에서 거의 눈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never, 절대 뭐뭐 않다라는 뜻입니다. She never eats meat. 그녀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퀴즈. 괄호 안의 의미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빈도 부사를 써주세요. 1번, she blank brings her umbrella. 그녀는 항상 우산을 가져온다. 이때 항상이라는 뜻의 빈도 부사 always를 채워줘야겠죠? She always brings her umbrella. 2번, they blank go to the movies. 그들은 가끔 영화를 보러 간다. 가끔이라는 뜻의 빈도 부사는 바로 sometimes였습니다. They sometimes go to the movies. 3번, I blank eat spicy food. 나는 매운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 절대 뭐뭐 않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그때는 우리 never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I never eat spicy food. 4번, he blank studies in the library. 그는 보통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보통 90% 정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usually를 쓰죠. He usually studies in the library. 마지막, we blank see him these days. 우리는 요즘 그를 거의 보지 않는다.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세 가지 배워봤어요. Rarely 또는 hardly. 또는 seldom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빈도부사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빈도부사 위치에서는 여러분이 딱 여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조비뒤 일동앞입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조비뒤 일동앞을 머릿속에 딱 담아보고 같이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동사 뒤에 쓰인 경우입니다. She can often see stars here. can이라는 조동사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빈도부사 often을 써줬습니다. 조비 뒤

조동사, 비동사 뒤에 써야 되니까요. 그녀는 여기서 자주 별을 볼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He will never lie to you. 여기서는 will 조동사를 썼고요. 그 뒤에 빈도부사 never를 써줬죠. He will never lie to you. 그는 절대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비동사 뒤에 온 경우에요. He is always polite. is 비동사가 쓰였죠? 그래서 그 뒤에 always를 적어줬습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다. They are sometimes late. 이번에는 비동사 are이 나왔고요. 그 뒤에 빈도부사 sometimes를 써줬어요. 그들은 가끔 늦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앞에 쓴 경우도 볼게요. She usually eats breakfast at 7. 이번에는 일반 동사 eats 앞에 usually 빈도부사를 써줬죠. 그녀는 보통 7시에 아침을 먹는다입니다. I never watch horror movies. 이번에는 일반 동사 watch가 나왔고요. 그 앞에 빈도부사 never 써줬네요. 나는 절대 공포 영화를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비 뒤 일동 앞 여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퀴즈. 다음 주어진 빈도부사가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골라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먼저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가 조동사, 비동사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1번, calls. 일반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일동 앞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 1번 자리에 빈도부사를 넣어주면 완성. He seldom calls me these days. 그는 요즘 나에게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2번. 이번에도 동사가 drinks. 일반 동사네요. 그러니 일반 동사 앞에 1번 자리에 넣어줄게요. He always drinks milk in the morning. 그는 항상 아침에 우유를 마신다입니다. 3번. 이번에는 동사가 비동사예요. 비동사 뒤에 써야 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We are usually hungry after PE class. 우리는 체육 시간 후에 보통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에요. 4번. 이번에는 play. 일반 동사죠? 일동 앞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 1번 자리에 채워줄게요. They sometimes play soccer during lunch. 그들은 가끔 점심시간에 축구를 한다. 5번. We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should가 있는데 그 뒤에 동사 원형 자리에 비동사의 원형이 왔어요. 어라라. 조동사, 비동사 뒤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 뒤에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동사가 있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 본동사와 조동사 사이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We should always be quiet in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에서 항상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lways가 들어갈 자리는 일반 동사 앞 1번에 넣어주세요. My mom always cooks breakfast for us.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아침을 요리하신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아주 많습니다. 밀다, 누르다, 잡다, 들다, 옮기다, 두다 등 상황에 따라 써야 하는 단어로 다르겠죠. 오늘은 손으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런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 표현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 만큼 오늘도 어떤 동작을 쓸지 집중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옮기고 나르고 있습니다. 옮기거나 나르다 라는 단어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문을 지금 뭐하고 있죠? 문을 힘껏 밀고 있습니다. 밀다 라는 단어도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두 명의 사람이 손을 뭐하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다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될지 역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ush. push. 자, push인데요. 우리 이렇게 sh가 붙어 있으면 보통 sh 발음이 돼요. 그래서 push. push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push 한번 써볼게요. P-U-S-H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써봅시다. P-U-S-H push. 이 push는요, 어떤 물건을 밀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혹은 버튼 등을 누르다 라는 뜻도 돼요. 어쨌든 방향이 같죠? 밀다 혹은 누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말도 같이 알아둘게요. 반대말은 당기다가 되겠죠? 내 쪽으로 당기다 라고 할 때는 우리 pull, pull을 써주면 됩니다. 좀 헷갈려요. 우리 밀다 누르다는 push, 내 쪽으로 당기다는 pull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쌤이 퀴즈 내볼게요. 여기 문을 보시면 push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이 문을 밀까요? 당길까요? 밀어야겠죠. push라고 써 있을 땐 미는 거예요. push는 밀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He pushed the door open 이라고 했어요. He pushed the door open. 그는 문을 열었는데요. push해서 열었어요. 어떻게 연 거죠? 그는 문을 밀어서 열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pushed the door open. 자, 하나 더 볼게요. Push the button to start. 자, 우리 push the button 밑줄 쳐볼까요? 버튼을 뭐 하는 걸까요? 누르는 게 되겠죠? 시작을 하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push는 뭔가 밀고 누르다 라는 의미가 있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old, hold. hold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말 쓰임새도 많고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잡거나 들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atch라는 단어도 잡다로 배웠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catch라는 것은 무언가 움직이는 물체를 딱 잡다 이런 의미예요. 반면 hold도 잡다인데 얘를 잡고 계속 가만히 있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의미 차이 아시겠죠? catch는 움직이는 걸 딱 잡다 그 동작이고요. 이 hold는 잡고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hold 우리 써보겠습니다. H-O-L-D 읽을 때는 hold.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Hold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 이경철 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일상 표현 영단어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hold my hand. 내 손을 뭐 해라? 잡아. 이런 말이 되겠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hold의 아주 중요한 뜻을 하나 더 알아둘게요. 바로 개최하다 혹은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뒤에 파티나 대회 같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 파티를 열다 혹은 대회를 열다 이런 뜻으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hold입니다. 예문 볼게요. They hold a Christmas party every year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hold a Christmas party 밑줄 쳐볼게요. 그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뭐 해요? hold. 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hold a party 하면 파티를 연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구나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hold의 다양한 의미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carry로 넘어갈게요. carry. 자, 이 단어도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볼 건데, R 이두개 들어 있습니다. carry, C, A, R, R, Y. carry. 이 carry라는 건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나르고, 또 그걸 가지고 다닌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죠.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Let's carry the box to the car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자를 차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들고 옮기는 거니까 나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I carry my bag every day 라고 하면 나는 매일 가방을 두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I carry my bag 이라고 하면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샘은 매일 안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I carry my glasses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carry는 가지고 다닌다 혹은 나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 봅시다. 물건을 옮기다 혹은 가지고 다니다 라는 단어 carry 있었고요. 문을 밀다라고 할 때는 우리 push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그렇죠. hold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 영어 verb를 배워보고 직접 일기로 써보는 시간이에요. 영어는 동사만 많이 알아도 할 수 있는 말이 참 많아져요. 저는 오늘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정말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Please listen carefully. Please listen carefully.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Listen. Listen. 듣다, 귀 기울이다, 혹은 남의 충고 등을 듣다, 귀 기울이다. 오늘 배울 동사는 듣다 라는 뜻의 단어 listen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Listen. Listen. T 발음이 정말 부드럽게 거의 무음으로 발음이 되죠?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Listen 이란 단어도 영어 동사처럼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 오늘 배울 단어 listen이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예요. 문장의 주어로 그 혹은 그녀, he or she가 올 때 listen 뒤에 s가 붙어요. listens 같이 발음해 볼게요. listens, listens 뒤에 s 발음 끝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는 듣다. he listens. 그녀는 듣다. she listens.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 ing이 붙어요. listening, listening 같이 해볼까요? listening으로 발음이 되겠죠? 나는 듣는 중이다. I am listening. 그거 자체도 문장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볼게요. 마지막 변형은 과거형이에요. 뒤에 ed가 붙어서 d가 추가적으로 발음됩니다. listened 같이 해볼게요. listened, listened 들었다. 과거형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죠. He listened. 그는 들었다. She listened. 그녀는 들었다.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listen이란 단어를 저희가 직접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listen. 저는 뭘 들을까요? To music. 음악이죠. 나는 음악을 듣는다. I listen to music. 같이 해볼까요? I listen to music. I listen to music. 여기서 music만 빼고 다른 단어를 넣을 수 있어요. 수업을 듣는다. I listen to class. 이렇게 문장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He listens. 3인칭 단수죠. He니까 listens. 그는 듣는다. To the teacher.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 He listens to the teacher. 같이 해볼게요. He listens to the teacher. He listens to the teacher.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현재 진행형이네요. I am listening. 나는 듣는 중이다. 듣고 있다. To the radio.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지금. I am listening to the radio. 같이 해볼까요? I am listening to the radio. I am listening to the radio. I am listening to the television. 하면 TV에 듣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과거형이죠. She listened. 그녀는 들었다. Closely. 이건 어떻게 들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가까이서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서 들을 때는 closely. She listened closely. 같이 해볼까요? She listened closely. 여기서는 거리에 가까움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을 때 closely란 단어를 많이 써요. 자, 그럼 이렇게 문장을 활용해봤으니까 오늘의 포인트, today's point로 한번 복습해볼까요? 오늘은 듣는다, 듣다의 listen이란 단어를 배워봤어요. 현재형일 때는 listen, listen. 3인칭 단수일 땐 listens, listens.

0: 진행형일 땐 listening, listening. 과거형일 땐 listened, listened.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봤는데요.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죠. 나는 음악을 듣는다. I blank to music.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기본형인 listen이 되죠.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는다. 같이 해볼까요? I listen to music. I listen to music.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주의 깊게 들었다. She blank closely.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들었다. 과거형이죠. listened. 과거형이 들어왔네요. She listened closely. 그녀는 주의 깊게 들었다. 같이 해볼게요. She listened closely. She listened closely.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 He blank to the teach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 he니까 listens. He listens to the teacher. 그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 같이 읽어볼까요? He listens to the teacher. He listens to the teacher.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라디오를 듣고 있다. I am blank to the radio.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현재 진행형인 listening이 되겠죠? I am listening to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듣고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am listening to the radio. I am listening to the radio. 이렇게 퀴즈를 마쳤고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listen을 갖고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는다. I am listening to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듣고 있다. James listens to the teacher. 제임스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 He listened closely. 그는 주의 깊게 들었다. I listen to music. I am listening to the radio. James listens to the teacher. He listened closely.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1: I listen to music. I am listening to the radio. James listens to the teacher. He listened closely.
0: 오늘은 듣다 라는 영어 동사 listen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이 직접 일기로 이 단어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운동화를 신고 진흙탕에서 축구를 했더니 운동화가 금세 더러워졌어요. 아휴, 엄마가 한숨 쉬며 한마디 하시네요.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can't live because of you.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 was wondering where you were. You were at the gym. Woo! Wow, you're really working out hard.
2: Yep. The home workout was getting boring, so I came to the gym. It's been a while.
1: Good for you. Shall we work out together?
2: I'm going to do the hip hop exercise today.
1: Hip hop? Work out to hip hop music.
2: Not hip hop music, you know. Hip up for the butt.
1: Oh.
2: Should I do some squats?
1: Oh, you mean butt lifting?
2: Yes. Oh, but squats are so hard.
1: You should do more than squats. You need to do bench presses and...
2: I'm not a big fan of bench presses.
1: You can't do just one type of exercise. You have to do a variety of things. It will work different muscles.
2: You're right.
0: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짐에서 집중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 케빈도요, 오늘 짐에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크리스틴의 조언에 따라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엄청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우리 케빈 어디 갔나 했더니 짐에 와 있었네요. 집에서 운동하는 거, home workout도 좋지만 가끔은 또 이렇게 짐에 와서 자극받으면서 운동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good for you. 아유, 잘했네 라고 칭찬, 격려합니다. Good for you는요, 문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잘했네 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아유, 잘됐다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좋았어 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응원이나 칭찬, 격려하는 말들 소개해 드릴게요. Great, 저도 많이 쓰는 말이죠. 또는 well done, 잘했다. 그리고 way to go. 마지막으로 브라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하고 칭찬 격려하는 상황에서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는요, 오늘 케빈의 운동 계획은 힙합 운동하는 겁니다. 힙합이라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힙합? 힙합 음악에다가 운동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네요. 그 말인 즉슨 힙합이 맞아요. 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는 거겠죠. 힙 엉덩이를 up, 올리는 거, but, 엉덩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 말이야, 라고 했더니, 아하, you mean butt lifting, 이라고 정정을 해줍니다. 엉덩이 하면 hip, hip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실제로 hip은 골반입니다. 오른쪽, 왼쪽, 양쪽 있기 때문에 hips, 이렇게 복수형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뒤쪽 엉덩이는 butt, butt.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엉덩이를 올리기, 처진 엉덩이를 올리기 위한 운동은 butt lift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쿼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크리스틴이 벤치프레스도 하고 운동 소개를 했더니 I'm not a big fan of benchpresses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하네요. 나 벤치프레스 별로 안 좋아해. 자, 이 표현은요. fan, 팬이에요 하는 그 fan을 사용한 표현입니다. I'm a big fan of or I'm a huge fan of 무엇무엇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매우 좋아한다. 또 열렬한 팬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네요. I'm a huge fan of K-pop. 나는 K-pop 완전 좋아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반대말로는 not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I'm not a big fan of 또는 I'm not a huge fan of 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라고 생각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I'm not

big fan of rice cake이라고 하면 나 떡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요, 한 가지 운동보다는 여러 가지 운동을 섞어 해야지, 그죠? 이, 우리 다양한 근육을 키우는 게 좋겠죠? 자, 그 말을 들은, 우리 케빈이 운동을 열심히 시작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을 줬는지, 방귀를 끼고 말았네요. 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귀를 껴놓고 케빈은 도망가고요. 이 방귀 누명을 크리스틴이 몽땅 뒤집어 쓰게 생겼네요. 어떡하죠? 케빈, 도망가면 어떡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impossible. You're impossible. 이 문장은요, your, 너는 무엇무엇이다 에다가 impossible, 불가능한, 즉 어쩔 수 없는, 진짜 너 못 말려 라는 뜻으로 you're impossible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You're impossible. 강조해서요, impossible, 또 감정 살려서 말해 볼게요. You're impossible. You're impossible.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 영어 문장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You're impossible.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You're impossible. 비슷한 표현이요. Unbelievable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못 믿겠다. 어이가 없네 라는 뜻이죠. You're unbelievable. You're unbelievabl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자기 생일 파티에는 날 초대하지 않았으면서 내 생일 파티에는 당당히 나타난 반 친구. 참 어이가 없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re unbelievable. You're unbelievable. 네. 그리고는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놀랍다는 거죠. I'm speechless. Speech가 말이고, less가 없는 거죠. I'm speechless. 정말 할 말이 없다.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조별 과제 준비에 늘 빠지면서 발표 날에는 주목받고 싶어서 자기가 발표를 하겠다는 친구. 말문이 막힐 지경이군.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peechless. I'm speechless. Great. You're impossible. 진짜 못 말려. You're unbelievable. 그리고 I'm speechless.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맞는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이런 표현들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화.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Proud to have helped you, Elmo. You are welcome.
2: Thank you, but okay.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빅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Do you have a pet?
2: I have a dog. It's so cute. How about you?
1: I don't have any pets, but I want to have many. I want a rabbit, a goldfish, a parrot.
2: Wow, you really love animals.
0: 대화 잘 들어봤죠?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any, but, many, parrot 먼저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ut. 사실 우리 지금까지의 대화에 몇 번 나오기는 했어요. But 이라는 것은 문장이나 단어 사이를 이어주는 말인데요. 하지만 그러나 but의 앞에 나오는 것과 but의 뒤에 나오는 게 서로 반대일 때 쓰는 말이 but예요. 연결될 때는 친구들 알고 있는 and,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Any. Any. Any는요, 어떤 뭐뭐라도, 조금도, 뭐 하나도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뜻이 사용되는지는 이따 대화에서 확인해 봐요. Many. Many. Many는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많다고 할 때는 개수가 많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는 many라고 표현하고. Parrot. Parrot. Parrot은 앵무새예요. 새 중에서 말 따라한다는, 선생님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말을 따라할 수 있다는 앵무새는 parrot. Parrot 이렇게 발음해요.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여자애가 물어보네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말 have 갖고 있다. A pet 반려동물이죠. 너 반려동물 있니? 동물 키우니? 이런 뜻. I have a dog. 이 남자친구는 개를 키우나 봐요. It's so cute. 진짜 귀여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don't have any pets. I don't have는 don't가 붙었으니까 have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없대요. 갖고 있지 않대요. 뭐를요? Any pets. 나는 반려동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I don't have any pets. But 하지만 I want to have many. Want to는 뭐예요? 원하다. Have many. 많이 갖고 싶어. 이어보면 나는 동물, 반려동물 하나도 없는데 많이 갖고 싶기는 해. 이런 뜻이 되겠죠. I want a rabbit, a goldfish, a parrot, and on and on and on. 자기가 갖고 싶은 반려동물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I want a rabbit, 토끼도 갖고 싶고, a goldfish, 금붕어도 갖고 싶고, a parrot, 앵무새도 갖고 싶고, 그랬더니 wow, you really love animals. 야, you really, 너는 정말로 love, 사랑하는 거, 즉 많이 좋아하는 거. Animals, 너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대화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이 대화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Topic World의 194 켜서 눌러서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넣어서 문장 완성하기.
3: Do you have a pet?
0: 맞아요. Do you have a pet? 어떻게? 맞아요. 너는 펫을,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니? 물어보는 말. 말하면서 눌러요. Do you have a pet? 계속해볼까요?
3: I have a rabbit.
0: 그대로 I have a rabbit. 나는 토끼가 한 마리 있어. 계속.
3: I have a turtle.
0: I have a turtle. Turtle은 뭐다? 그치, 거북이. 나는 거북이가 한 마리 있어.
3: I have a hamster.
0: I have a hamster. 말하면서 I have a hamster. 마찬가지로 나는 햄스터가 한 마리 있어.
3: I have a goldfish.
0: I have a goldfish. Goldfish는 금붕어죠. 나는 금붕어가 있어.
3: It's cute.
0: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It's cute.
0: It's cute. 그것은 귀여워. It's cute. 우와. 어렵지 않죠, 친구들? 동물 같은 것도 갖고 있다고 할 때는 무조건 have를 쓰고요. 갖고 있니? Do you have? 나는 갖고 있어. I have. 다음에 내가 말하는 동물들을 넣어주면 문장을 여러 개 만들어 볼 수 있다. Awesome.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래요. 저는 개를 원해요. 저는 토끼를 원해요. 이번에는 우리 Let's Talk을 켜고 펭수와의 대화 시작해 볼게요. 동물 얘기니까 뭐.
4: Hello.
0: Hi.
4: Do you want to have a pet?
0: Do you want to have a pet? 물어봤어요. 친구들 어때요? 애완동물 기르고 싶어요? 그렇다면 yes, I do. 아니면 no, I don't. 원하는 대로 대답하기. Yes, I do. 선생님도 진짜 키우고 싶거든요.
4: Great. What pet do you want? Dog or cat?
0: 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나? What pet do you want? Dog or cat? 물어봤네요. 선생님은 개 할게요. I want a dog. 친구들은 친구들 원하는 걸로.
4: Good choice. What pet do you want?
0: 이번에도 둘
4: Rabbit
0: 중 고르기.
4: or hamster?
0: Rabbit or hamster? What do you want? What pet do you want? 선생님은 토끼. 토끼 할게요. 친구들도 원하는 동물로 말해요. I want a rabbit.
4: Good choice.
0: Good choice.
4: Bye.
0: Bye.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 대화하기 미션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게요. 오늘은 우리 AI 니콜에게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우리 오늘은 but, 하지만, 그러나 있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요. Hi, AI Nicole.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들 알려줄래? And, 그리고, 그래서. But, 하지만, 그러나. Or, 또는, 뭐뭐가 아니면. 아, 봐요. 우리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때 쓰는 말이 and. I want oranges and strawberries. 나는 오렌지랑 딸기를 원해. 이럴 때 and로 연결할 수 있죠. But, 하지만, but.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오늘의 대화처럼 다를 때는 but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요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or 있어요. 조금 전에 펭수와 대화할 때 어떤 반려동물 갖고 싶니? 한 다음에 dog or cat 물어봤죠.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or 또는 뭐뭐가 아니면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다. 잘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이야기 해봤죠. What pet do you want and why?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반려동물을 갖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펭수와 대화하면서 연습도 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5: Fast,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해? 라는 질문과 나는 이런 이런 과목을 가장 좋아해? 라는 대답을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14. Favorites.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subject i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말하기 이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우리 친구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Oh, they're holding books. 한 친구가 하나씩 이렇게 책을 들고 있네요. 그쵸? 자, 일단 우리 여자친구는 What book is she holding on to? 아, 영어, English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쵸? 영어를 좋아하나 봐요. Then what about him? 우리 이 남자친구는요? He's holding a math textbook. 아하, math가 뭐예요? 수학이죠. 수학 교과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이 교실을 보니까 저기 뒤에 악기들도 있고 그림도 많이 있고 다양한 과목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지 말하는 것도 자,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2: What's your favorite subject?
1: I really like English.
2: My favorite subject is PE.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단어 하나만 바뀌었어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라고 했죠. 이 subject가 바로 과목이라는 표현이에요. Subject, subject 이렇게 이름절의 강세가 있어요. 자,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에서 subject 앞에 favorite이 붙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는 거고 your favorite subject는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영어로 하면 What's your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대답은 My favorite subject is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I really like English 라고 했어요. I really like는 like가 일단 좋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really가 붙어서 정

0: 좋아해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과목은 뭐뭐야? 라는 말을 I really like 다음에 과목이 오면 돼요. English가 왔죠. English는 영어니까 나는 영어를 정말 좋아해 라는 말이 되겠죠. 자, math는 아까 말했듯이 수학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넣어서도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는 수학을 정말 좋아해. 영어라면 I really like math. I really like math.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와 수학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어를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English. 그쵸? 나는 수학을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math. 맞아요. 사실 math는 줄임 표현이에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게 원래는 mathematics라는 엄청 긴 단어인데 math를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math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I really like English. I really like math.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 다른 친구는 My favorite subject is 뭐뭐라는 표현을 썼어요. My favorite subject is PE. 어? PE는 도대체 뭘까요? 자, PE는 약자예요.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임말을 쓸때 보통 영어는 단어의 맨첫 글자, 첫 철자를 따서 이렇게 줄임말을 만들어요. Physical의 P, Education의 E, 따서 PE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체육이라는 뜻이에요. Physical Education.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PE라고 합니다. So my favorite subject is PE.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y favorite subject is PE.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I really like를 써서도 표현할 수 있겠죠. I really like PE라고 해도 뭐 비슷한 의미가 돼요. 그죠? I really like PE. 이것도 큰 목소리로 I really like PE.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같은 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말도 똑같겠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같이 연습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주 아주 좋겠네요. 자,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Subject 과목이었고요. I really like English. I really like math. I really like PE. 그리고 My favorite subject is PE.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대화를 들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2: I really like English.
1: My favorite subject is P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다시 보니까 요두 친구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이냐?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 질문 뭐예요? 어떤 과목을 너가 제일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자, 우리 여자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 영어 텍스트북, 영어 교과서를 들고 있잖아요. I really like English. 이렇게 대답을 하죠. I really like English.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왔던 My favorite 뭐뭐 is. 이번엔 과목이니까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남자친구에게.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남자친구의 대답은 I really like PE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면 체육복을 입고 있습니다. 체육이 너무 좋아서 체육복을 입고 있나 봐요. I really like PE. 요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My favorite subject is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런데 수학책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mat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건 또 달리 My favorite subject is mat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른 과목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과학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과학은 sci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을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science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really like science.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Science는 과학이다. 이거 잘 외워두세요. 혹시 미술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교실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요. 미술은 art라고 합니다. I really like ar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really like art. 잘했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My favorite subject is art. 큰 목소리로. 잘했어요. 자, 우리 미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여기 악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 I really like music 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 really like music. 그 요거를 바꿔서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요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그쵸.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잘했어요. 자, 그래서 subject가 과목이다. 우리 배웠던 과목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영어는 English, 체육은 PE, 수학은 Math, 과학 뭐였어요? Science, 미술은 Art, 그리고 음악은 Music.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오늘 배웠던 문장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Woohoo! All right. Now let's chant to the bea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난 영어가 정말 좋아. I really like English. I really like English. I really like PE. I really like PE. I really like math. I really like math. I really like science. I really like science. I really like art. I really like art. I really like music. I really like music.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subject is 였죠? 누군가에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물어볼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과목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과목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subject 였죠? 그리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과목들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읊어보면 영어는 English, 수학은 Math, 체육은 PE,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이었고요. 과학은 Science.

미술은 art, 음악은 music이었죠. 요 과목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니? 나는 요 과목을 제일 좋아해. 이런 표현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많이 많이 대화로 해주세요. 과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 그리고 또 음식 요것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 쌤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졌다고? 아이고. 자, 얘들아,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4. Introducing my friend. Wednesday. Is Larry an only child? I can say if someone is an only child.
0: 우리 친구들,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그림은 뭘까? 매우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보자. 짜자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남자아이 두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 보여요. I see two boys and one girl. 근데 얘들아 좀 특이한 거 있지 않나요? 남자아이 둘이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They look identical. Same 대신에 정말 더 닮았을 때 이렇게 동일한, 똑같은 이라고 할 때 identical 이라고 하는데요. They look identical. 완전 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 머리 헤어스타일까지 똑같고요. 위에 티셔츠 색만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this girl seems very surprised.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왜 놀랐을까? 얘들아 생각해봐. 일단 뭐 중요한 내용은 더 디테일한 거는 cartoon talk 시간에 확인을 하겠지만 I think they are twins. 둘이 쌍둥이 같지 않나요? 이따가 그건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2: Is Larry an only child?
1: No. He has a twin brother.
2: Oh. That's why he looks like Harry.
0: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어땠어? 그걸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같이 살펴보자.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오, 오늘은 패턴이 아니네요. Only child. One more time. Only child. Only는 오직이라는 뜻이고요. Child은 아이란 뜻이잖아요. Only child. 무슨 뜻일 것 같아? 오직 아이? 외동이란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형제 자매가 없고 이렇게 외동인 친구가 있을까요? Are you an only child? 맞습니다. 외동이 바로 only child래요. Child예요. 한 아이밖에 없단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Only child, child. Put together, only child, only child. 쌤, 입 봐봐봐. Only child 이렇게 하니 얘들 입을 크게 벌려서 해야 돼. Okay? Alright, only child. 한번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s Larry an only child? 이거 무슨 뜻일까? 어, Larry는 외동이야?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One more time. Is Larry an only child? 어, Larry 외동이야?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많이 쓸 것 같아. 어, 쟤 외동이었어? Is Larry an only child? 이렇게 많이 쓰이겠죠? 좋습니다. 자, 또 보자면 어, 난 외동이에요. 저 외동이에요. 저 혼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m an only child. I am an only child.

0: 이거 많이 쓸것 같아서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볼게요. 시작! I am an only child. I am an only child. 좋아요. 저 외동이에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외동인 친구들은. 좋습니다. 자, 그녀는 외동이에요. 그 여자아이는 외동입니다. 라고 할 때, she is an only child. 라고 할수 있겠죠? Oh, she is an only child. She's an only child. 좋아요. She is an only child. 딱딱하게 하면 안 되고. She's an only child. 따라라라라라.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He is an only child. 이건 무슨 뜻이야? 우리 친구들 천재입니까? 너무 잘하네요. 자, she는 여자이니까 he 하게 되면 그는 외동이야 라고 하는 거겠죠? 그 남자의 외동이야. He is an only child. 자연스럽게 하면은 he's an only child. 이거 해보자. 시작. He's an only child. 그렇죠. 몸을 사용해서 하면은 더 영어가 자연스럽습니다. 좋아요. Only child가 무슨 뜻이라고? 외동. 꼭 기억해봐. Only child.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Twin. T-W-I-N. 뭐냐면, twin. Twin. Twin, twin, twin이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려서 twin. Twin. N 소리가 나야 돼. 네네네, twin. 오케이? 무슨 뜻이냐? 쌍둥이입니다. 요즘 되게 쌍둥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너네 너무 귀여워, 쌍둥이 친구들. 자, 쌍둥이. 영어로 twin. Twin. 좋습니다. 예문에서 볼게요. 짠! 저 쌍둥이에요! 쌤, 저 쌍둥이였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 쌤, 저 쌍둥이에요! I am a twin. 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I'm a twin. I am a twin. 간단하지? 해볼까요? I am a twin. 좋아요. 쌤, 저 쌍둥이 아닌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었지. 그 친구들을 위한 예문도 또 있어요. 짜잔. 다른 거지만, I have a twin brother. 이게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일까? brother 하게 되면 남자 형제죠? 그러니까 쌍둥이, 나 말고 다른 쌍둥이가 남자애란 거겠죠? 자, 이거는 뭐 형, 남, 동생, 뭐몇 초간, 몇 분간 차이 나는 남자 형제를 말할 때 twin brother 라할수 있겠습니다. I have a twin brother. 해볼게요. 시작. I have a twin brother. 하게 되면은 쌍둥이 남자 형제 있어요. I have a twin brother.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르게 저는 쌍둥이 여자 형제 있어요라고 할 때는 여자 형제 sister 나올 수 있겠죠? I have a twin sister. Sister 우리 배웠지? I have a twin sister. 오케이. 저 쌍둥이 남자 형제 있어요? 여자 형제 있어요? 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쌍둥이 친구들은. 그쵸? 자, I have a twin brother. I have a twin sister를 I have로 사용해서 twin 쓸수 있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쟤네 둘이 쌍둥이야 라고 할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로이랑 론이라는 친구가 쌍둥이라고 해보자. Roy and Ron are twins. Oh, Roy and Ron are twins. 로이랑 론이 쌍둥이야 라고 할땐 Roy and Ron are twins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쌍둥이인 두 친구를 이름을 넣어서 are로 바꿔주면 돼. are twins. 왜냐면 쌍둥이 두 명이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로이랑 론두 아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twin 다음에 s를 붙여줍니다. 왜? 두 명이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더. Look like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Look like. Look like. 자, look like 하게 되면은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를 닮았다라고 할때할수 있어요. 자, 예문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볼 텐데 그 전에 쌤이랑 발음 한번 보자. 자, look like 할때 look 이런 친구들이 있어. 입술이 팍 나와서 look like가 절대 아닙니다. 자, 선생님 입 모양 잘 봐봐봐. Look like 여기 고정. Look like, look like, look like 절대 아니야. Look like 여기 짱 고정해서 look like 좋아요. Okay, look like 우리 한번 예문 봅시다. 짜잔. He looks like Harry. He looks like Harry. 무슨 뜻일까? 그는 해리처럼 생겼다. 또는 그는 해리랑 닮았다라는 뜻인데요. 왜, 쟤 해리랑 좀 닮았는데? 쟤 해리처럼 생겼다라고 할때 쓰겠죠? He looks like Harry. He looks like Harry. 좋아요. 자, 또 보자. She looks like her mom. She looks like her mom. 이건 무슨 뜻일까?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닮았다. 엄마처럼 생겼다. 뭐, 당연히 엄마 닮겠죠. 아빠도 닮고, 그쵸? 자,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닮았다. She looks like her mom. She looks like her mom. 그녀는 그의 엄마와 닮았어요. She looks like her mom. 이렇게도 쓰이고요. 또 하나 더 해볼게. 자, he looks like his dad. 또 나왔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에 대해서, 남자아이에 대해서도 말해봐야 되겠죠? He looks like his dad. 하게 되면은 그는 그의 아빠와 닮았다라고 할때쓸수 있습니다. He looks like his dad. Alright. 자, 이건 쌤의 이야기입니다. I look like my grandfather. I look like my grandfather. 나는 나의 할아버지와 닮았어요. 전 우리 할아버지처럼 생겼어요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다른 거는 다 looks인데 여긴 look야. 왜냐하면 자, he, she, it 이렇게 단수, 3인칭 단수 뒤에 오는 동사에는 s가 붙어서 그래요. I는 1인칭이니까 s가 안 붙어요. 이건 쌤이랑 점차 더 알아가자. Okay. 자, 좋습니다. 쌤이랑 우리 dialogue 다시 볼게요. Is Larry an only child? Larry 외동이야? No, he has a twin brother. 아니, 그는 남자 형제, 쌍둥이 형제 있어. Oh, that's why he looks like Harry. 아, 그래서 걔가 해리를 닮은 거구나. 가 오늘의 다이얼로그였어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죠?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카툰 톡 시간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그림이었습니다. 왠지 쌍둥이 아이들 같은데 어떤 대화일지 쌤이랑 볼게요. 짜잔! 오! 여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해요. 왜 너랑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야? 라고 하네요. 아, 쌍둥이인지 몰랐나봐. What? Why are there two of you? Why are there two of you? 놀란 것 같아, 그쵸? 자, 그랬더니 노란색 티셔츠 입은 남자애가 하하하, 아이고 나는 쌍둥이 남자 형제가 있어라고 하네요. 하하, I have a twin brother. I have a twin brother. Twin 쌍둥이였죠? 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나너 외동인 줄 알았어. I thought you were an only child. I thought you were an only child. Only child. 외동이란 뜻이었죠? 자,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또 말합니다. 나 쌍둥이야. 우리 닮았어. 라고 하네요. I'm a twin. We look alike. 라고 하는데요. Look like 쌤이랑 배웠잖아.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 닮았다인데, look alike 하게 되면 아주 동일하게 닮았다는 겁니다. 아주 닮았어. 닮은 거. 비슷하게. 아주 비슷할 때 look alike 쓸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뜻이었군요. 여자아이가 깜짝 놀란 모습이 그림에도 나오네요. Alright.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I can say if someone is an only child. 나는 누군가가 외동인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자, Only Child와 Twin이라는 표현 두개 배웠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샘이랑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What's this for?

anything? Can you hold it? Okay.

Did you see that? That's my bear.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릉냥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친구들도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아주 재미있게 영어 수업 해볼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야,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Wednesday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이야, 얘들아. 일주일에 반이 지나갔어. 우리 좀만 더 화이팅 해보자. 자, Wednesday는 뭐 하는 날이죠? 듣기 하는 날이죠? 듣기가 영어로 뭐였더라? 그치? Listening이었죠? 그래서 Wednesday is for listening. 선생님이랑 오늘도 재밌게 수업해봅시다. 자,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더라? 확인해볼게요. Week 14. What's your favorite season? 무슨 뜻이었어? Favorite, 가장 좋아하는이었죠? 그래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season, 계절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었지? 자, 오늘도 계절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얘기 많이 해볼게요. 자, 우리 듣기 시간 하기 전에 우리 미션이 있잖아. 확인해보겠습니다. What's Andy's favorite season? What's Andy's favorite season? 무슨 뜻일까?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가 이번 주에 미션이야. 듣기 미션이야. 근데 모르지 뭐. 우리 아직 안 들어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고 올게요. Hi, Andy. What's your favorite season?
1: Hi, Chrissy.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0: Huh. Why do you like summer?
1: I like summer because I can swim in the pool. How about you?
0: I love winter. I like making snowman in the winter.
1: That sounds fun. Let's make a snowman together in the winter.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래? 선생님 까먹었어. 그래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들어봅시다.
2: Hi, Andy. What's your favorite season?
0: One more time.
2: Hi, Andy. What's your favorite season?
0: 쌤이 뭐라고 하지? Hi, Andy. What's your favorite season? 앤디야, 안녕.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야? 라고 물어보죠.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뭘까? 미션에 정답이 나올 것 같아. 두구두구두구두구.
1: Hi, Chrissy.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0: 뭐래요? 한번 다시.
1: Hi, Chrissy.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0: 들었나요? 빠밤. Hi, Chrissy.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어. Summer, 바로 여름이래요. 안녕, Chrissy.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야 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 두 개 한번 같이 읽어볼까? Hi, Andy. What's your favorite season? 시작! Hi, Andy. What's your favorite season? 잘했어. 그 다음에 앤디가 Hi, Chrissy. Hi, Chrissy.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시작! My favorite

0: season is summer. 지금 우리 친구들 따라하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자, 그럼 그 다음 들어볼까요?
1: Huh, why do you like summer?
0: 한번 더.
1: Huh, why do you like summer?
0: 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 Why do you like summer? 날씨도 더운데, 여름을 왜 좋아해? 라고 하네요. Why do you like summer?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Why do you like summer? 여름 왜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너 여름 왜 좋아해? 뭐라고 할까? 들어볼게요.
2: I like summer because I can swim in the pool. How about you?
0: One more time.
2: I like summer because I can swim in the pool. How about you?
0: 확인해 볼게요. 자, 왜 좋아하냐면, 앤디는 I like summer because, 왜냐하면, I can swim in the pool. How about you? 라고 하네요. 자, 여름 왜 좋아한대요? Because, 왜냐하면 나는 pool,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수 있어서 좋아해.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네요. 맞아.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너무 재밌지. 맞아. 여름의 최고의 묘미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summer. I like summer. Because I can swim in the pool. Because I can swim in the pool.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끝에 how about you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how about you 해도 됩니다. 끝에 you 시작. you. How about you? Okay. 자, 선생님은 무슨 계절 좋아한다고 할까요? 들어봐봐.
1: I love winter. I like making snowman in the winter.
0: 들었어? 선생님 뭐 좋아한대? 한번 더. One more time.
1: I love winter. I like making snowman in the winter.
0: 자,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I love winter. 나는 겨울 좋아해. 왜냐하면 I like making snowman in the winter. snowman이 뭘까? 맞습니다. 눈사람이죠. 원래 snowman 하나 표현할 때는 SNOWMAN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은 겨울 되면은 눈사람을 아주 여러 개 만들거든요. 하나로 끝낼 수 없어. 그래서 MEN을 만들어서 눈사람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자, 나는 겨울에 눈사람들을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 I love winter. I love winter. I like making snowmen in the winter. I like making snowmen in the winte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앤디가 뭐라고 할까?
2: That sounds fun. Let's make a snowman together in the winter.
0: One more time.
2: That sounds fun. Let's make a snowman together in the winter.
0: 앤디가 뭐라고 하지요? 빠밤. That sounds fun. 재밌겠다. Let's make a snowman together in the winter. 라 그러지요. 자, let's는 뭐뭐 하자라는 패턴이었는데 기억나요? 자, 요번 겨울에 뭘 하재요? 자, 겨울에 같이 snowman, 눈사람을 함께 만들자라고 앤디가 그러네요. 너무 재밌겠다. 눈사람. 이렇게 당근도 넣고 선생님 그러는데, 코에다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That sounds fun. That sounds fun. Let's make a snowman together in the winter. Let's make a snowman together in the winte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잘 들어보고 잘 따라한 거 맞지? 혼자 그냥 듣고 있던 거 아니죠? 자, 그럼 우리 미션 한번 확인해보자. 미션이 뭐였지? What's Andy's favorite season? One more time. What's Andy's favorite season? 앤디가 favorite 무슨 뜻이었어? 가장 좋아하는이었죠? season은 계절이니까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이었죠. 뭘 좋아했더라? winter, summer 기억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0: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summer라 그랬지요. summer가 뭐야? 여름입니다. 어우,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었어요. 미션 맞췄어요, 얘들아.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

0: 시간을 채울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multiple choice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Number one, why does Andy like summer? Andy가 왜 summer 여름을 좋아하니? 여름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더라? A. Because he can go skiing. 그 MD가 스키를 탈수 있어서 여름에? Because he can swim in the pool. 그가 MD가 pool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어서? Because he can make snowman. MD가 snowman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서 뭘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1: I like summer because I can swim in the pool.
0: 뭐라 그랬어? I like summer because I can swim in the pool 라 그랬죠. 무슨 뜻이야? 나는 여름을 좋아해. 왜냐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수 있어서 라 그러지요. 그래서 정답은 짜잔! B가 되겠습니다. 여름에 스키를 탈 수도 없고, 그쵸? 눈사람도 만들 수 없고, 뭐 이렇게 실내에서 큰 아이스링크 같은 데서 뭐탈수 있겠지만 안 되겠죠? 자, 그럼 2번 갈게요. Number 2. What season does Chrissy love? Chrissy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였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는데 A. Spring B. Winter C. Summer 뭐였지 얘들아?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이따 힌트를 줄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뭘까요? 한번 들어보자. I love winter. I love winter. 그냥 I love winter, I like winter도 아니고 I love winter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겨울을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빠밤 winter 되겠습니다. 겨울하면 얘들아 되게 설레지 않아? 선생님만 그래? 뭐 눈사람도 만들고 약간 따뜻한 핫초코도 마시고 선생님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 겨울 생각하면. 자,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true or false 가볼게요. 무슨 문제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true or false? Chrissy likes making snowmen in the winter. 이거 무슨 뜻일까? Chrissy는 likes, 좋아한다. Making snowmen. Snowman이 뭐야? 그렇지, 눈사람이죠. teacher, 근데 snowman, man 아니에요? 맞아, 근데 man 하게 되면은 눈사람 하나라 그랬지? 근데 눈사람 여러 개를 뜻할 때는 man, snowman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뜻이 뭐예요? Chrissy는 겨울에 눈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2: I like making snowman in the winter.
0: 들었어? I like making snowman in the winter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정답 true or false예요? 정답은 true가 되었죠. 선생님은 눈사람 만드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근데 작년에 기억해보니까 눈이 많이 안 와서 눈사람을 많이 못 만들었어. 이번 겨울에는 눈이 펑펑 와서 눈사람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겨울 좋아하나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들었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크리스가 되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1: Hi, Chrissy.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I like summer because I can swim in the pool. How about you? That sounds fun. Let's make a snowman together in the winter.
0: 잘 들어봤어요? 오늘 리스닝 어땠어? 요번 주에 계속 선생님이랑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기억나는 단어들 한번 이야기해볼까? 봄이 영어로 spring, 그 다음 여름이 영어로 summer, 그 다음에 여름 뒤에 보는 게 뭐예요? 가을이 영어로 fall 또는 autumn, 그 다음에 겨울은 winter,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단어, 온도, 기온이란 뜻이었던 단어 뭐였지? 바로 temperature였죠? 자,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자, 이 단어들도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3: Bye.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

0: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2: 영문법 독해 힘 레벨 2에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수업 시작해볼까요? 자, 구호가 기억나나요? We've got this, we'll rock it 입니다. 자, 다같이요. 소리내서 큰 소리로 구호 외쳐주세요. We've got this, we'll Rock it! 자,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복습해 봅시다.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올바른 과거 의문문을 고르세요 라고 했지요. 올바른 것. A. Did they want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B. Do they wanted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C. Was they wanted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자, 세 가지 중에 올바른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네, A에 Did they want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이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 의문. 맨 앞에 조동사 did를 써주는 거 잊지 않았죠? 그리고 they라는 주어 뒤에 want, 동사 원형입니다. 따라서 A, did they want to name the search engine Google? 이 가장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넘어가 볼까요? Question number 2, 두 번째 문제입니다. The women shaved their eyebrows for fashion?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여성들은 패션을 위해 그들의 눈썹을 밀었나요? 입니다. A. Was. B. Were. C. Did. 자, 알맞은 표현을 골라봅시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에 did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골랐나요? 왜 did냐면 뒤에 the women shave라는 동사 원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장 맨 앞에 조동사 did가 나타나 주어야겠습니다. Did the women shave their eyebrows for fashion?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지요. 마지막 3번 문제 가볼게요. Question number 3. The word Google have a meaning before? 단어 구글은 전에 의미를 지니고 있었나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Was. B. Were. C. Did. 자,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에 did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have라는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요. Did the word Google have a meaning before? 단어 구글은 전에 의미를 지니고 있었나요?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did, 주어, 동사, 원형이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유닛 3, 과거 시제 의문문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유닛 1, 과거 시제부터 유닛 2, 과거 시제 부정문, 유닛 3, 의문문까지 이 과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오늘이 이 과거 시제한테 우리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요.

유닛에서부터는 과거에서 슝 넘어가서 미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멋지게 과거 시제 한번 마스터해 보자고요.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38쪽에 스텝 아웃!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어떤 것이 보이나요? 핫도그!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이 핫도그를 먹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던 게 있어요. 이름이 핫도그, 뜨거운 게라는 뜻이잖아요. 이 음식이 과거에는 게를 위한 음식이었나요? 혹은 강아지로부터 이름을 따온 걸까요? 네, 이것이 항상 의문이었는데요. 오늘 지문에서 이 핫도그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안 읽어볼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럼 지문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Every time we have hot dogs, we wonder. 자, 선생님과 똑같아요. Every time, 매번, we have, 그렇죠. 자, 여기서 have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주로 무엇무엇을 가지다,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뒤에 핫도그처럼 어떤 음식이 나오면은요, have를 먹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Have a lunch, have a dinner 하면 점심을 먹다, 저녁을 먹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매번 우리가 핫도그들을 먹을 때 이렇게요. 먹을 때 we wonder, 우리는 wonder. 궁금하다, 놀라다입니다. 여기서는 궁금해하다라고 쓰였겠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선생님처럼요. Hot dog, 뜨거운 게? 그렇죠? Did they get their name from dogs? 그렇죠. 여기 나왔어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이요. Did 주어 동사 원형. 그들은 얻었나요? 그들은 얻었나요? 무엇을? 그들의 이름을요. Dogs, 개들로부터 그들의 이름을 얻었나요?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Were they for dogs long ago? 여기는 이제 were, 우리 친구들, 비동사 과거형이 주어 앞에 온거 보이시죠? 이러면 비동사의 과거 의문, 무엇무엇이었나요? 그들은 무엇무엇이었나요? For dogs, 강아지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Long ago, 오래전에요. 그 이름을 강아지로부터 가져온 걸까요? 혹은 그 음식이 과거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이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Here is what happened. 자, 바로 여기 happen, 일어나다 혹은 발생하다라는 뜻이지요. 자, 지금 바로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Germans brought their sausages to America in 1900s. 자, German 하면요, 우리 친구들 독일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뒤에 S가 붙어서 독일 사람들은요, brought 하면 어떤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그렇죠. bring 가져오다의 과거형 가져왔다입니다. 그 독일 사람들은 가져왔습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sausages, 그들의 소세지들을요, 어디로? To America. 미국으로요. America 하면 미국 혹은 아메리카라는 뜻이에요.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언제? In the 1900s. 1900년대에 그들 이 소세지라는 음식은요,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아주 자신 있는 소세지들을 미국으로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1900년대에요. For fun, people called them Dachshund sausages. For fun, 재미로. 재미로 그 미국에 가져갔더니 미국 사람들이 people called, 불렀습니다. them, 여기서 말하는 them, 그들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그들의 소세지들을요. 사람들이 재미로 그 소세지들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요. 닥스 앤드 소시지스라고 불렀대요. 우리 친구들, 이 닥스 앤드라는 것은요. 닥스 훈트, 강아지 종류의 이름이에요. 이 강아지 종류의 이름, 닥스 훈트, 소세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괄호치고 설명이 나와 있죠? 몸통과 귀가 길고 다리가 짧은 개. 자, 닥스훈트 강아지를 실제로 보면요, 우리 친구들. 색깔은 살짝, 어두운 갈색이고, 몸통이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 다리가 아주 짧아요. 몸통 밑에 짧은 다리, 네 개가 이렇게 쫑쫑쫑쫑 달려있고요. 그리고, 네. 귀도 길고 그런 몸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닥스훈트를 보면 소세지 닮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세지를 보고 닥스훈트 소세지다라고 재미로 불렀었대요. A dachshund is a dog with a long body and short legs. 바로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닥스훈트는 입니다. A dog 강아지입니다. 무슨 강아지냐면요. 뒤에서 dog를 꾸며주네요. 아주 긴 몸통, 그리고 short, 짧은 legs, 다리들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설명 그대로예요. 몸통은 길고 다리는 아주 짧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Shops at baseball games sold these sausages in buns. 네, shops 하면요. 그 가게들인데요. 어디에 있는 가게들이었냐면, baseball games. 야구 경기장에 있는 가게들이요. sold 하면 어떤 동사의 과거형? 바로 sell. 팔다의 과거? 팔았다입니다. 팔았어요. 그 가게들이 무엇을 팔았냐면, these sausages. 이 소세지들을요. in buns. bun은 번, 빵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좀 작고 동그란 모양의 달콤한 맛도 나는 그런 동그란 빵입니다. 그빵 안에다가 이 소세지들을 넣어서 끼워서 같이 팔았대요. 아무래도 야구 경기를 보면서 먹기 편했겠죠. 그 빵과 소세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서 보라고 그렇게 가게들에서 팔았습니다. Dachshund was hard to spell. 닥스훈트는요, was hard, 어려웠습니다. 무엇이 어려웠냐면, to spell, 철자를 쓰기가, spell, 철자를 쓰다예요. 철자를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름이 조금 길다 보니까 그대로 다 쓰기는 조금 어려웠겠죠? So, shops simply wrote hot dog on their signs. 네, 그래서 그 가게들은요, simply, 간단하게, 단순하게, wrote. 바로, 무슨 동사의 과거형이겠어요? write, 그렇죠. 쓰다의 과거형, 썼다입니다. 그래서 가게들은요, 간단하게 썼습니다. hot dog, 뜨거운 강아지, 뜨거운 개라고요. on their signs, 그들의 sign. 간판 위에요. 간판 위에 여기 그빵 안에 소세지 들은 거 팝니다라고 크게 적어야 되는데, 닥스훈트라고 적기엔 너무 기니까 한눈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핫도그라고 적어서 판매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그 맛있는 핫도그 음식이 처음에 강아지를 위한 음식이 아니었고요. 그냥 그 소세지,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가 강아지를 닮아서 닥스훈트 소세지라고 부르다가 핫도그가 됐다는 내용이었네요. 드디어 그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핫도그 먹으면서 이 지문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네, 그래머 포인트, 핵심 문법 사항 확인해 봐야겠지요? 첫 번째, did they get? did 주어 동사 원형. 이제 너무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 지겨우시죠? did, 그 다음에 they, 주어, get, 동사 원형입니다. 그들은 얻었는가? 그들은 얻었나요? 이렇게 과거 의문의 형태이지요. 두 번째, were they blah blah?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과거형이 문장 맨 앞에 왔잖아요. 원래는 they were blah blah.
그들은 무엇무엇이었다 해야 되는데 이 비동사 과거형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그들은 무엇무엇이었나요? 라는 의문문의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 과거 의문, 비동사 과거 의문 구분해서 만드는 방법을 따로따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F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미국인들이 1900년대에 소세지를 독일로 가져왔다. 맞나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처음에 실수할 뻔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미국인들이 소세지를 독일로 가져온 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소세지를 가지고 온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정답은 틀렸다니까 F, false, F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이요. 야구장 가게에서 소세지를 빵 안에 넣어서 팔았다. 맞나요? 그렇죠. Shops at the baseball games. 야구장 그 게임장에 있는 가게에서 소세지를 빵, 번빵 안에 넣어서 팔았습니다. 따라서 2번은 true, T 적어주면 되겠네요. F, T. 여러분 잘 적어주었죠? 자, 그럼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골라보래요. 알맞은 것은입니다. 봅시다. Why did they use hot dog instead of dog's wind? 네,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왜 did they use? 그들은 사용했나요? 왜 그들은 사용했나요? hot dog라는 말을요. instead of 무엇무엇 대신에 이 dachshund라는 말 대신에 왜 사람들이 핫도그라는 말을 사용했나요? 네, 이유를 찾아봅시다. 1번. 닥스훈트의 철자가 어려워서.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개의 보기도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핫도그를 더 좋아해서? 사람들이 핫도그라는 말을 더 좋아해서?는 아니었지요. X. 3번. 야구 경기장에 개 동반이 어려워서? 야구 경기장에 개 동반이 어려워서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에요. X. 따라서 2번 문제 정답 확실하게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step up 세 번째 지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문제 풀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스텝 아웃! 드디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 친구들, 한번 골라봅시다. 1번. Where did the squirrels find food for winter? 그 다람쥐들은 겨울을 위한 먹이를 발견했나요? 발견했나요? 라는 표현을 넣어야 되는데요. 뒤에, 그렇죠. find라는 일반 동사, 동사 원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조동사 did가 와 주어야겠지요. 자, 이렇게 앞에 뭐가 와야 되는지 찾으려면 뒤에 동사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으면 앞에 당연히 조동사 did를 써줘야 하고 뒤에 봤더니 일반 동사가 없네 하면 비동사 과거형을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2번. Do did he cooked dinner yesterday? 그는 어제 저녁 식사를 요리했나요? 요리했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뒤에 일반 동사 원형 와야겠지요. cook.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앞에는 조동사 did 위치해야 합니다. Did he cook dinner yesterday? 그는 어제 저녁 식사를 요리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3번. Was did the last question easy? 그 마지막 문제 쉬웠나요? 뒤에 보니까 일반 동사 원형이 없습니다.

easy라는 형용사만 있으니까 앞에는 비동사 was가 들어가야겠네요. Was the last question easy? 이렇게요. 자, 여러분, 그 뒤에 내용 계속 봅시다. 4번. Were there, did there be any troubles during the meeting? 그 회의 동안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있었나요? 라는 표현. 그렇죠. There were, 거꾸로 쇽, 뒤집어서 were there 써주었습니다. Did there be는요, 이 일반 동사 과거 의문 만드는 방법인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따로 있었습니다. Were there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5번. Was it the name born from a spelling error? 네, 이 부분은요, 이렇게 born이라는 일반 동사가 뒤에 있기는 하지만, 생겨나다 라는 표현은 비동사 born, 즉, was born 이라고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was를 써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Was the name born from a spelling error? 이렇게요. 좋아요. 이제 B번 문제 계속 이어가 봅시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두눈 크게 뜨고 틀린 부분 찾아볼게요. 1번. Did the airplane arrived on time? 어디가 틀렸죠? 맞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했던 동사원형. 그렇죠. Did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는 arrived가 아니라 arrive, 동사원형 써주어야 합니다. arrive, 도착하다요. 그렇죠. 2번. Was hot dogs get their name from dogs? 자,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보이시죠? 조동사 was가 아니라 did요. 그렇죠. Did hot dogs get their name from dogs? 이렇게요. was가 아니라 did라는 조동사입니다. 뒤에 get.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3번. Did the robot cleaners useful? 그 로봇 청소기들은 유용했나요? 유용했나요? 질문인데요. 이 문장의 주어가 the robot cleaners니까 뒤에 형용사 useful 앞에는 비동사가 들어가야겠네요. did가 아니라 비동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cleaners, 복수명사니까 was, were 중에 were 써줘야겠지요? were. The robot cleaners useful? 이렇게요. 4번, 마지막 문제. There were many visitors at the museum? 아, 얼핏 봐서 맞는 문장인 줄 알았더니 뒤에 의문문이잖아요. 그 박물관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나요? 물어보는 표현이니까 there were이 아니라 위치를 쇼 바꿔서 were there 이렇게 써줘야겠죠. Were there many visitors at the museum? 이렇게요. 자, 우리 친구들 step out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조금 몰랐던 거 혹은 실수했던 거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Now, let's move on to the word game. 네, 여러분, 유닛 3 내용 모두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word game 한번 해보자고요. A.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를 쓰세요 라고 했지요. 숨은 단어를 한번 함께 맞춰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봤더니 0, 0을 뜻하는 단어는요, 바로 zero였지요. 우리 친구들, zero 기억나지요? 자, 두 번째 그림. 오, 어떤 남자가 면도를 하고 있네요. 면도하다. 바로 단어는 shave. 이렇게 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요, 오,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지요? 바로 우리 얼굴에 눈썹이요, 눈썹. 3번, eyebrow, b 적어주면 되겠죠. 눈썹은 eyebrow. 우리 모나리자 그림 지문 해석할 때 봤었습니다. 4번, 국기를 보니까요, 어느 나라 국기인가요, 우리 친구들? 이 국기 많이 보셨죠? 바로 아메리카, 아메리카, 미국이요. 그렇죠. R 써주시고요. 5번 그림을 봤더니 yummy,
소시지, 소시지입니다.

영어로는 소세지 이렇게 A야. 그래서 이 알파벳들을 조합해 보니까 처음에 Z, 그 다음에 E, 그리고 B.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R, 마지막 A까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Zebra. 자, 무엇이죠? Zebra. 얼룩말이라는 숨은 단어가 있었네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알파벳도 찾고 숨은 단어까지 잘 찾아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 게임은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여 쓰세요. 라고 했네요. 철자의 순서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을 한번 바르게 고쳐보자고요. 1번. 오류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이었죠? 오류.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렇죠. 오류는 error였습니다. error. error. 그렇죠? 좋습니다. 2번. 간판, 표지판. 간판, 표지판. 무엇이었죠? 네, 우리가 오늘 했던 지문에 있었어요. 바로 sign. S, I, G, N. sign이었습니다. 그 야구 경기장에 있는 가게들이 간판에 핫도그라고 적었다. 기억나죠? sign. 3번. 자세히. 자세히. 모나리자 질문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Look closely. closely 한번 조합해 볼까요? C, L, O, closely. 이렇게 되겠지요. closely. 자세히, 자세히 보세요. Look closely.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궁금해하다, 놀라다. 궁금해하다, 놀라다. 무엇이었죠? W로 시작하는 단어였어요. W, O, 그 다음에, 그렇죠. Wonder. 기억나지요? We wonder. 우리는 궁금해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Wonder. 5번.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Here's what happened. 기억나지요? Here's what happened.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happen. PPEN 까지 써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단어들이었습니다. error, sign, closely, wonder, happen 까지요.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에 선생님이 아주 잘 찾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유닛 3, 과거, 시제, 의문문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과거, 시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과거에서 슝 넘어가서 미래 이야기 함께 나눠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우리 과거 의문문 벌써 정 들었는데 헤어져야 돼요. 과거 의문문을 활용해서 친구와 과거 음식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예를 들면, 핫도그가 될 수도 있겠고요. 피자, 떡볶이 등등 여러분이 친구와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서로 묻고 답하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두 글자 있지요? 두 글자 무엇이죠? 복습이요. 우리 친구들, 다음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해올 필요는 없지만 오늘 배운 내용,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꼭 복습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직업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성인과 중학생 자전거 대여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과 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데 요즘에 그런 데 있잖아요. 호수 같은 데를 돌 때
1: 그렇죠.
0: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자전거 빌리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인용 자전거 같이 타면 운치 있고 너무 좋잖아요.
0: 느낌 좋죠. 네. 자, 이거 영어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네, 이거는 자전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1: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대여 요금을 물어보는 거죠.
0: That's right.
1: 아, 그러면 또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0: 문장 구조가 살짝 바뀌어야 될수 있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이렇게
1: 아.
0: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1: 왜냐면 성인이랑 또 학생이랑 뭐 어린이
0: 그렇죠.
1: 요금이 다 다르니까요.
0: 다 다르니까.
1: 예.
0: 오케이.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다 바꿔볼게요.
1: 네.
0: 그렇다면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만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 자전거 대여하는데 그 얼마예요?
2: Are you interested?
1: 바이크.
2: You want a
1: 바이크.
2: bike?
1: I want to rent a bike.
2: Okay. Yeah.
1: How much? How much? Yes.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How many?
2: Yeah, it's $5 an hour.
1: Yeah.
2: How many bikes do you need?
1: 아, 그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2: One.
1: Two. 아,
2: Two.
1: 그 adult one, 그 twelve years old for student one.
2: Okay, student and one adult.
1: Yes.
2: Okay,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1: Assign.
2: Sign this form.
1: Yes,
2: Yes.
1: assign. Okay.
0: 아이고, 결국 오토바이로 잘못 빌렸다고 들었어요.
1: 네, 조금 더
0: 어떡해요?
1: 속도를 내야죠.
0: 라이센스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1: 네.
0: 제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하는데 얼마예요? 뭐 하는데 얼마예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케이.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4: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4: Please sign this for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처음 나와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1: Yeah.
0: 요거만 들어보겠습니다.
1: How much is it to rent a 자전거. 겠네요. 근데 how much is it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던 거라
0: 맞아요.
1: 왠지
0: How much is
1: 이렇게
0: it?
1: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To rent 하는데 얼마냐 이건데. 자전거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Bicycle.
0: Bicycle이요? Okay.
1: Bicycle.
0: Oh, okay. Bicycle. I
1: yeah.
0: don't know. Okay, let's see.
1: Bicycle.
0: So how much is it to rent a? 그다음에 자전거가
1: 아, 근데
0: 들어가야겠죠?
1: 이게 아닌 것
0: 자.
1: 같아. 아닌 것 같죠?
0: 네.
1: 어,
0: 자, 일단 이건데, don't worry.
1: 네.
0: 요것도 쓸 겁니다. 지금, bicycle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bicycle, right?
1: Bicycle.
0: 근데, by라고 하고,
1: C-I-C-L-E,
0: cicle, right?
1: 예.
0: 이두 개를 반대로 쓰신 거예요.
1: 아!
0: 이런 실수가 없다라고 절대 말을 못하는 게, 정말 저는 너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왜냐면, 둘다 I가 될것 같은 거예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는데, 자, bike는 일단은, 바이크는

0: bicycle을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bike는 이 문맥에 따라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오토바이, motorcycle이 될 수도 있어요. 자, bike 다시 한번
1: 네.
0: 제가
1: 아까 아이랑 이렇게
0: right.
1: bicycle. 아 이거군요.
0: 맞습니다.
1: 아
0: bi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1: 아, right. 바퀴가 두 개니까.
0: Yes. 그래서 두 개 달린 사이클이구나.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kay? So bicycle, bicycle. 그러면 참고로 혹시 세발 자전거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두 개 달린 거?
1: 트리플 시클.
0: 오, 굉장히 비슷해요.
1: 오, 그래요?
0: 자. 네.
1: 아, 트라이시클.
0: 사실 트리플에서 그 부분만 딴
1: 네.
0: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시클. 들어본 적 있나요?
1: 저는 이거 애기 지금 있어요.
0: 예? Yeah?
1: 저희 애기 3살이니까.
0: 아. 오,
1: 예.
0: 너무 귀여워. So, tricycle or 줄여서 그것도 가끔 트라이크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삐리리리리 하면서 세발자전거를
1: 네.
0: 타는데 바이시클이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1: Tricycle.
0: Okay. So, try는 세 개라는 뜻이죠.
1: 네.
0: 그래서 triangle 이렇게
1: 맞아요.
0: 나오잖아요. 그렇죠?
1: 오.
0: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대여하다라는 동사로 뭘 썼을까요?
1: rent.
0: rent를 썼습니다.
1: 네.
0: 전에 제가 rent 하는 거랑 borrow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해요.
0: 그렇죠. 네. 빌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1: rent는 일정 페이를 지불을 해야 돼요.
0: 오.
1: borrow는 그냥 eraser 같은 거.
0: 오케이.
1: 펜 같은 거.
0: 이거 예. 빌려도 되겠니?
1: 그쵸.
0: 꼭 금전적인 지불이 당장 없어도 빌릴
1: 네.
0: 수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borrow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1: 맞습니다.
0: 오케이, very nice.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그동안은 어떤 명사가 얼마냐라는 걸 많이 해봤어요.
1: 네.
0: 그렇죠? So,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how much is the shirt? How much is the skirt?
1: 맞아요.
0: How much are they?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뭔가 바꿔가면서도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얼마냐.
1: 와.
0: 이거예요.
1: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0: 네.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바이크가 얼마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그걸 대여하는 게 얼마냐.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So, how much is it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얼마죠?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1: 네.
0: 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이걸 보내는데 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는데 왔다던가
1: 아 포스트
0: 뭐
1: 오피스군요.
0: 예스.
1: 아하.
0: 그래서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그렇죠.
1: 우와.
0: Send this.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 How much is it to send this? Right?
1: Okay.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얼마죠?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Rent a car. 오, 잘하시네요, 오늘.
1: 기분
0: 너무 좋아요.
1: 마치 원어민.
0: Okay, very, very nice. Okay. So, 여러분들 앞으로는 how much is it까지 그냥 똑같이 쓰고
1: 와.
0: to do something을 바꾸면
1: 네.
0: 되는구나. 이걸 아셨을 겁니다.
1: Mm-hmm.
0: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Mm-hmm.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Alright.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시간당 받나 봐요. 자전거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아, 시간당 5달러예요.
1: 예.
0: 몇 대 필요하세요? 같이.
1: It's $5 시간당.
0: Mm-hmm.
1: How many do you need? Mm-hmm. 얼만큼 필요하냐?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당.
0: Mm-hmm.
1: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냐 이거니까요. Mm-hmm. 그러면 a hour 할게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데요.
1: 왜요? 아!
0: 그렇습니다. an hour.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자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음 앞에서는 어고 모음 앞에서는 언이다
1: 언이고.
0: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H는 자음이면 어잖아요.
1: 하지만 묵음이죠.
0: 그죠. 이게 hour 묵음이 아니라
1: 네.
0: h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1: 아,
0: 발음 자체가 모음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인지 언인지 구분하는 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1: 발음으로
0: 네.
1: hour이기 때문에 그래서, on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h가 아무리 스펠링이 자음이지만 사운드 자체는 아 이기 때문에 모음 취급.

0: 있습니다.
1: 그럼 어하월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2: 본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1: 예, 헷갈리니까요.
2: 안 됩니다. 네. So, an hour가 맞고요. 네. Oh, but that's a great idea. 예. But it's $5 an hour. 시간당.
1: An hour.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면, 아, 원래 어, 뭐뭐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 네. 하나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음흠. 그래서, 뭐, a minute.
1: 예.
2: 이렇게 하면 1분당이 되겠고, a second. 그러면 1초당이 되겠죠. So,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여기서 how many라고 하는 거는
1: 얼마나
2: how many?
1: 많은
2: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How many?
1: How many? How many?
2: 뭐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걸까요? How many?
1: How many bike?
2: 그렇죠.
1: Uh-huh.
2: How many bikes?
1: Yes.
2: Right? How many bikes를 받아주는 bikes. 이 many가 대명사 같은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돼요. So how many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신은 필요로 하나요?
1: 네.
2: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how many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넣으면 얘가 그러니까 의문사 같은 거죠. 얘 자체가.
1: 네.
2: 그래서 몇 개를 뭐뭐 하죠?
1: 예.
2: 여기서는 몇 개를 당신은 필요로 하죠?
1: 네.
2: 이거 보고 하셔도 되니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how many do you need는 몇 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러면 몇 개를 너는 원하니? 그럼 어때요?
1: How many do you want?
2: Do you want?
1: Ooh.
2: 조금만 바꾸면 되죠.
1: 네.
2: How many do you want?
1: Mm-hmm.
2: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몇 개 먹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쿠키 모자라지? 그러면서 몇 개를 하면 일단
1: How many?
2: How many? 자, 넌 먹었니? 과거로
1: Did you eat?
2: 그렇죠.
1: 와우. Wow.
2: How many did you eat? 이거는 결국에는 뭐 How many cookies did you eat이라든가
1: yes.
2: How many of them? 그것 중에 몇 개를 먹었냐? 뭐
1: 네.
2: 이런 것들이 이제 매니로 다 받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오케이? 물론 이제 매니를 쓰는 이유는 그 얘기하는 것이 얘기되는 대상이 셀 수 있는 단어였던 거죠. 아까
1: 네.
2: 바이크 같은 거 셀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2: 그래서 매니를 쓴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셀 수 없는 거면 뭘 쓸까요?
1: Much?
2: 그렇죠.
1: 오호.
2: How much do you need?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어 I need money. 돈이 필요해요. Right? Money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2: How much do you need? 이런 네. 식이 되겠죠.
1: Right?
2: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many do you want?
1: How many do you want?
2: Hey, how many did you eat?
1: How many did you eat?
2: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2: Alright, 문장 했으니까 우리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2: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들어볼게요.
1: One for an and 여기서 끊어볼까요?
2: 오케이. Okay.
1: 그리고 one for a 12-year-old 12살 위한 거 하나. 그 다음에
2: 네.
1: 성인이네요 여기. 성인이니까 adult. An adult. A니까 on 잘 쓰셨네요.
2: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죠.
1: 예, 예, 예.
2: Alright, so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kay, 정답 맞습니다.
1: 오.
2: 성인이라는 단어, adult, right?
1: 네.
2: 자, 강세를요, U에다가 찍고 발음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네.
2: Adult, adult.
1: Adult, adult.
2: 이 adult라고 하는 단어, 발음을 지금 제가 adult 하라고 했었잖아요.
1: Adult.
2: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adult라고 하는 곳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오, 진짜
2: adult.
1: 만약에 adult라고 했으면 잘 못 알아들을 수
2: 있어요.
1: 있겠어요.
2: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는 좀 할 수 있어야겠지만
1: 네.
2: 아무튼 그런 강세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 주세요. adult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세요. 12살짜리를 위해서.
1: 네.
2: 일단은 이거는 complete sentenc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 we need one for 뭐 이런 것이 생략이 된
1: 네네네.
2: 겁니다. 아, 지금 보면 12살짜리 하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2: 그 사람은 me 이렇게 탈 거 하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보면 a 12-year-old가 나와 있죠.
1: 네.

0: 그리고, 그러면 12살짜리 사람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소년, 뭐, 소녀, 이런 단어가 뒤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1: 그쵸.
0: 원래 그게 나오는 게 정석이지만, 걔를 없애도 그 나이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미 저 자체가.

0: 뭐 예를 들어서 a 12-year-old boy. Right?
1: 네.
0: a 12-year-old 뭐 student.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걸 빼도 이미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두 살인 거예요.
1: 네.
0: 저 두 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이비 이런 단어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 I have
0: 두 살짜리.
1: A 2-year-old.
0: That's it. I have a 2-year-old. 엄청 많이 쓰게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 뭐 여자아이 뭐 이런 단어 안 나오나?
1: 그쵸.
0: 아니에요.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다. 세이브했다. 자, 그러면은 다섯 살짜리 아이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A 5-year-old.
0: That's it.
1: Wow.
0: A 5-year-old.
1: Old.
0: 자, 구했다.
1: Saved.
0: 그 개를
1: The dog.
0: 이런 거는 특히 있잖아요. 회화에서도 많이 쓰지만 뉴스 같은 데서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요새 누가 뭐 했습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1: 원래라면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애가 다섯 살인데 그 애가 개를 구했어요.
0: 아, 너무 복잡해요.
1: 세무장까지 갔어야 됐는데
0: right.
1: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군요.
0: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뭐 2-year-old boy 이게 나온 것처럼 걔 꾸며줄 때 단수로 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 형사와 명사를 좀 섞은 듯한 느낌?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2-year-old.
1: I have a 2-year-old.
0: A 5-year-old saved the dog.
1: A 5-year-old saved the dog.
0: 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표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게, 완전 접수예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성별 얘기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Al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계약서 써야 돼요.
0: 그런 거 써야 되고 뭐 다쳤을 때 뭐 기타 등등
1: 맞아요.
0: 뭐 분실 도난 뭐 써야 되거든요.
1: 거창하진 않지만 뭐 고장 났을 때의
0: right.
1: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이게 양식이니까 우리 그때 했었던 거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Form. Yes. Please sign this form.
0: 오. 그렇죠. 이거는 뭐 비행기에서도 많이 듣죠.
1: 네.
0: F-O-R-M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good. So form, 양식. 발음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트레이닝 시켜드리죠. 그냥 form. form은 더 안 됩니다. F니까 입술 붙으면 안 돼요.
1: 네.
0: 거기에서 R 먼저 혀로 당겨주고 닫아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form 하지 마시고 form의 느낌으로 가볼게요. Form. 오, 아주 좋습니다.
1: 네.
0: Very nice. 자, 참고로 같이 항상 우리가 양식하면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있죠. 신청서.
1: 그래요? 요거. 이거 꼭 알아야 될까요?
0: 꼭 알아야 돼요.
1: 네. 모르겠네요. 예.
0: 에이로 시작해요.
1: 그쵸. 어플리케이션.
0: Go ahead. 틀려도 돼요.
1: 어플리케이트. Application. Yes.
0: 네. Alright. 여기 CA인 것 같아요. 지금
1: 네,
0: 보니까.
1: CA.
0: 맞습니다. Application. 보다는 application. 라고 해서 이건 신청서가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form을 뭐하라 그랬어요?
1: Sign이요.
0: Sign해달라. 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1: 네.
0: 그래서 sign이 서명하다, sign하다 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명사형을 알아야 돼요.
1: 네.
0: 서명이라고 하는 명사.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Signature.
0: 오.
1: 예. Sign 먼저 쓰고요. Signature. 단어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 싶거든요.
0: 근데 거의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0: 거의 맞았어요.
1: Signature.
0: A가 빠졌죠. 아이가 아니라
1: A군요.
0: Signature. Right. Signature.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이지 무슨 뭐 연예인의 사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1: 네.
0: Okay. Signature. 그래서 앞쪽 I의 강세를 좀 주면서 사실은 signature가 살짝 나오지만 실제로는 발음을 빠르게 들으면 거의 signature. 거의 A 발음이 거의 안 나오고.
1: 네, 그러니까 헷갈려요.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ign도 명사로 쓸

0: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때 사인은 뭔가 신호가 온 거예요.
1: 맞아.
0: 뭔가 계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it's a, this is a sign. 이렇게는 쓰지만 그런 서명의 뜻은 아닙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sign this form. 그냥 이래버리면 너무 거친 느낌 있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를 넣었죠? 앞에?
1: Please
0: 넣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please를 진짜 많이 쓰나요? 원어민들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귀찮더라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이게 right?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존댓말 같은 거잖아요.
0: Yes, yes.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실제로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1: 있을 것 같아요.
0: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동사를 쓰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 네.
0: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just to be safe, you
1: yeah,
0: know?
1: Yeah, yeah.
0: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서 뒤로 물러나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물러나 있는 거?
1: Please.
0: 걸음을 뒤로 해라 라고 하거든요.
1: Please back.
0: 아, back. Step back입니다.
1: 아, step back.
0: 네, 그래서 그럴 때도 step back 이러면 너무 강해요.
1: 무서워.
0: 네, 무서워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Please step back. 조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1: Please be careful.
0: Right? 이게 빠지면 상황 혹은 억양에 따라 거의 경고라든가 협박 수준. Be careful. 약간 뭔가, you know? Okay?
1: 그쵸.
0: 자,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step back.
1: Please step back.
0: Mm-hmm. Please be careful.
1: Please be carefu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Mm-hmm. Please sign this form.
1: Please sign this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0: 자,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1: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네, 이거 좀 길긴 합니다.
1: 네.
0: 자, 미션 기억하면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2: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0: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1: 네.
0: Alright. 이거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1: 네.
0: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1: How much is it?
0: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1: To rent a bike.
0: 그렇죠.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뒤에 to 동사원형 왔습니다.
1: 네.
0: 자, 이거 보내는데 얼마죠? 지금 포스트 오피스예요.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그렇죠. How much is it to send this? Box, send this pack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1: 네.
0: 자, 차 대여하는데 얼마죠?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오,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1: 예.
0: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send this?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1: 네.
0: 숫자 year old. 이러면 몇 살짜리 사람.
1: 네.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첫 문장. 나 두 살짜리 아이

0: 아이가 있어? 나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1: Oh, I have a two-year-old.
0: 그렇죠. I have a two-year-old. 뭐 아들이면 뒤에 son 붙여도 되고 뭐 딸이면 뭐 girl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어.
1: A five-year-old saved the dog.
0: 오, 너무 좋습니다. Very, very nice. So 이거를 주어로 삼았네요. 그렇죠?
1: 네.
0: 자, 하나 더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 아니어도 됩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자, 성인을 위한 거 하나.
1: One for an adult.
0: 그리고 어떻게 하죠?
1: And.
0: 오케이, 12살짜리 하나.
1: One for a 12-year-old.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2-year-old. A 5-year-old saved a dog.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Very nice.
1: Oh.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빈칸 채워진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3: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3: Please sign this form.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4: Oh,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Oh,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4: Please sign this form.
1: This
4: form? Okay.
1: Yeah. Okay.
0: Wow.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리 마유쌤의 문장이었죠?
0: 그렇죠.
1: 난 먹는 걸 잘해. 였는데요. I'm good at eating.
0: I'm really good at eating. Oka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1: 네.
0: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1: 오.
0: Right?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Bye.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 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힘 레벨 4. 벌써 7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여는 날이에요. How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부정대명사를 잘 여러분이 익혔는지 알아보기 위해 Next Step Challenge.

인지를 줬었죠. 자, 우리 한번 이 문제 풀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 이 문장을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의도한 건 여러분이 부정대명사를 써서 어떤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란 표현을 영어로 쓸수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네, some을 쓰고요. 다음, 꿈을 꾸다란 뜻으로 동사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dream 써주면 돼요. 그렇지만 하고 접속사 but을 써주고요. 다음, 누가? 다른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some, 어떤 사람들이라면 뭐가 다른 사람들이죠? 네, others죠? others, 열심히 일한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옮겨 쓰면 돼요. work hard 하고 마침표까지 찍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Some dream, but others work hard.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맞죠? 벌써 7강을 시작했잖아요. 자, 그럼 오늘 7강 어떤 내용을 배울지 Today's Learning Point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how 의문문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시간입니다. Step in에서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진행할 거예요. 특히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썼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우리 잘 배워보도록 해요. 다음으로는 Step up에서 문법을 적용해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주제는 space예요. 우주? 처음 나오는 주제죠? 어떤 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 크게 기대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교재 33쪽을 봐주세요. 자, 여러분, 교재에 how 의문문하고 크게 제목이 쓰여 있죠? how 의문문 뭘까요? 먼저 how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how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떤,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죠. 보통은 방법을 묻거나 상태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예요. 그런데 how가 이렇게 형용사 또는 부사와 함께 쓰이면 그때 의미는 얼마나 라는 뜻이 됩니다. 형용사면 얼마나 뭐뭐한이 되고요. 부사는 얼마나 뭐뭐하게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렇게 얼마나 뭐뭐한 뭐뭐하게 뜻을 가지면서 그때 묻는 의미는 바로 정도, 어느 정도인지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텝 인에서 how 형용사 부사의 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교재 모두 준비했나요? 교재 34쪽에 Step In 시작합니다. 자, Part A부터 D까지 나와 있어요. 먼저 Part A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How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의 용법과 해석입니다. How 형용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에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었죠? 형용사가 우리말로는 뭐뭐한으로 해석될 때가 많아요. 그럼 how와 함께 쓰이면 그때는 얼마나 뭐뭐한이란 의미로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How long is the river? Long, 형용사죠? 우리말 뜻은 긴, 어떤 물체의 길이가 길거나 시간의 길이가 길때 우리가 long이란 형용사를 써요. How와 같이 쓰여서 얼마나 긴가요? 무엇이? 그 강이 얼마나 긴가요? 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의 길이, 그 정도를 묻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how 다음에 이와 같은 형용사들이 쓰여서 이런 내용들을 묻게 돼요. 먼저 how old 보겠습니다. old는 나이가 든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예요. how와 쓰이면 how old,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how old are you? 하면 너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즉, 나이가 몇 살이니? 하고 나이를 묻는 표현으로 쓰이는 의문 표현입니다. How old? 네,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how tall이에요. tall은 키가 큰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고, how와 같이 쓰이면 얼마나 키가 큰, 키의 크기, 그 정도를 물을 때쓸수 있어요. How tall. 다음은 how far 보겠습니다. far는 거리가 멀 때, 먼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죠. 그래서 how far 하면 얼마나 먼이란 뜻으로 거리를 물을 때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앞에서 본 how long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긴지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이다. 의문문이다.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셀프체크로 how 형용사 의문문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 볼까요? 자, 1번이에요. How tall is the tower? How 다음에 tall 형용사 왔죠? 자, 얼마나 키가 큰가요? 무엇이? The tower. 그 탑은 얼마나 키가 큰가요? 자,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바꾸면 그 탑은 얼마나 높나요?가 되겠죠. 높이를 물을 때 how tall을 쓸 수 있어요. 자, 2번. How far is the grocery store? 얼마나 먼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무엇이 뭘까요? The grocery store. 네, 식료품점이죠. 식료품점은 얼마나 먼가요? 식료품점과의 거리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How far is the grocery store? 네, 이렇게 스텝 체크로 우리가 how 형용사 의문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파트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부사는 어떤 말로,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되죠? 뭐뭐 하게로 해석이 되죠. 이때 how는 형용사와 같이 형용사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how 부사는 얼마나 뭐뭐 하게가 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여기 또 long이 나왔네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형용사로 보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long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 중에는 몇몇 형용사들 중에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long이 그러합니다. 자, 이때는 얼마나 길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길이는 물체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얼마나 오래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주어가 is인데요. 이때 is은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대명사로 해석하지 않아요. 비인칭 주어로 해석하지 않고 얼마나 take 걸리나요?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 보고 to get there 하면 이때 to 부정사는 도착하는데 도착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곳에 도착하는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하고 걸리는 시간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익혀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잘했어요. 자, 그 외에도 often, fast 같은 부사가 쓰였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ow often 하면 often이 자주란 뜻이니까 얼마나 자주, 즉 빈도수를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음, how fast. fast는 여기서 빨리란 뜻을 가진 부사예요. fast도 long과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부사로, 어떨 때는 형용사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이따가 우리 문장들 보면서 같이 해봐요. 자, 또 여기 나왔죠? How long? 앞에서 봤습니다. 이때 long은 부사로 길게, 시간이 오래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확인했어요. 자, 이제 self-check 가보겠습니다. How 부사 의문문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1번, How fast can a cheetah run? 얼마나 빨리, 부사니까 빨리라고 해야겠죠? 얼마나 빨리 치타가 달릴 수 있나요? 즉, 치타의 속도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How fast can a cheetah run? 좋아요. 2번입니다. How well do you know your neighbors? well은 부사죠. 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당신은 아나요? 당신의 이웃들을.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을 얼마나 잘 아나요? 라는 뜻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How well do you know your neighbors?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제 Part C와 D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일반적인 형용사와 또 부사와 쓰일 때의 용법을 봤고요. 이번에는 많은을 뜻하는 many라는 표현과 또 much라는 표현이라 쓰였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many부터 볼게요. How many? many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 많은이죠. 근데 뭐가 많으니까요? 어떤 수가 많을 때 우리가 many를 써요. 숫자가 많을 때. 네, 그래서 그 뒤에 꾸밈을 받는 명사는 당연히 그 수가 많은 상태니까 이렇게
복수 명사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how many 복수 명사가 쓰이면 얼마나 많은 무엇들이 이런 식으로

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문을 볼게요. How many languages can he speak? 그는, 이게 주어죠? 그는 말할 수 있나요? 뭐를요? How many languages?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하고 many의 수식을 받는 languages가 이렇게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장을 해석하면 그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나요? 즉,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개수를 묻는 표현이죠. 이렇게 how many는 뭔가의 개수를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표현도 볼게요. How many cars? 얼마나 많은 차들?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로 쓰인 거 확인되고, 자, 이거는 뭐를 묻는 거예요? 차의 대수를 묻는 거죠. 네. 다음,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people은 여러분, person의 복수명사입니다. person 같은 경우는 복수명사를 만들 때 이렇게 people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자, 다시 볼게요.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람의 명수를 부를 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자, how many 복수명사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고요. 자, 이제 셀프체크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에 맞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도 골라봐야 돼요. 1번, How many book or books did they read? 그들은 읽었나요? 무엇을요? How many book or books?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이게 되겠죠? 그러면 복수명사 books를 써야 됩니다. 많은 책들이니까 당연히 네, 복수명사 써야 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How many books did they read? 해석하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나요?가 됩니다. 자, 2번이에요. How many months is or are there in a year? 얼마나 많은 달들이 is there, are there? 이거는 there is, there are에서 온 표현이거든요. 무엇무엇이 있다란 뜻을 가지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달들이 있나요? 어디에? 1년에. 1년에 얼마나 많은 달들이 있나요?가 되겠죠? 네, 여기서 months는 1월, 2월, 3월 달력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달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many 다음에 months가 이렇게 s가 잘 나와 있고 복수명사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골라야 되는 건 동사예요.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is가 있고 are가 있는데요. 이거를 결정짓는 건 명사입니다. 아, 명사.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가 뭐죠? months. 달들이죠. 복수명사로 쓰여 있네요. 따라서 are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How many months are there in a year? 1년에 얼마나 많은 달이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art C에서 How many 알아봤고요. 이제는 How much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much도 많은 이란 뜻인데요. 이번에 쓰이는 much는 many와 다르게 수를 셀수 없는 어떤 대상의 양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가 오게 됩니다. 뜻은 얼마나 많은으로 many와 같지만 쓰이는 용법은 달라요. 뒤에 오는 명사가 셀수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How much water is there in the glass? 얼마나 많은 물이 is there 또 나왔네요. 있습니까? 어디에? In the glass. 그 잔에요. 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 물의 양을 묻고 있는 거죠. water는 대표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명사들은 대체로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해요. 대표적으로 water가 그렇죠. 다음, how much time? 얼마나 많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도 이 time도 셀수 없는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분, 2분, 3분 이렇게 단위로는 셀수 있지만 시간이란 개념은 셀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의 양을 물을 때 how much time과 같이 물어야 돼요. 자, 다음 돈도 나와 있네요.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 돈도 셀수 없나요? 선생님, 돈셀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셀수 있는 건 $1, $2, $3와 같이 이렇게 단위를 넣어서 셀때셀수 있는 거죠. 돈이라는 개념도 역시 셀수 없는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돈의 양을 물을 때도 much money라고 해야 돼요. Many monies 아닙니다. 좋아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much 다음에
명사와 생략되고 how much만 쓰여서

가격을 물을 때가 있어요. 잘 알고 있는 표현일 거예요. How much is it? 하면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쵸? 얼마인지 물을 때 how much를 쓸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고요.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따가 지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elf-check로 how much 용법과 그리고 의미를 알아볼게요.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salt or salt did he put in the soup? 얼마나 많은 소금을 그는 그 수프에 넣었니가 됩니다. 자,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따라서 salt로 써야 돼요. salt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알갱이 작은 거 하나하나 셀수 없죠? 그래서 형태가 일정하지 않는 명사로서 salt는 복수 명사가 없어요. 이렇게 salt, 복수 명사 없이 단수 형태로 써야 돼요. How much salt did he put in the soup? 의미는 그는 그 수프에 얼마나 많은 소금을 넣었나요? 입니다. 자, 2번 볼게요. How many or much does this shirt cost? 이 셔츠는 이 주어거든요. 값이 나가다? 값에 대한 질문이군요. 그럼 뭐라고 물어야 되죠? 네, much가 되겠죠. 그래서 much로 하고 이 셔츠는 얼마인가요? How much does this shirt cost?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내용 다 공부를 했고요. 선생님이 이지 가이드로 한 방에 정리해 줄게요. 자, 우리 how 의문문은 이렇게 형용사가 올 때와 부사가 올 때가 있고, 이때 how는 얼마나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정도를 묻고요. 대표적으로 how long 보면 얼마나 긴가요? 라고 물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뒤에 부사가 올 때는 얼마나 뭐뭐 하게 라고 해석이 돼요. 자, 똑같이 how long이 쓰였는데, 이때 long은 부사로서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해석이 되고, 때로는 시간의 길이를 묻는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또 우리 how many, how much, 많은이란 뜻을 가지는 이두 표현과 쓰였을 때는 어떻게 쓰인지 봤어요. How many 다음엔 복수 명사와 함께 쓰이고요. 이때는 개수를 물을 때 쓰는 의문문이 된다고 했죠? How many cars? 복수 명사 같고 얼마나 많은 차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How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오고, 그리고 뭔가의 양을 물을 때, 양이 얼마인지를 물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how much time 같은 게 있죠? 얼마나 많은 시간. 또 뒤에 명사가 생략돼서 how much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얼마인지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how 의문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 문법 내용을 적용해서 step up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36쪽에 나와 있는 1번 지문을 봐주세요. 오늘 나오는 글의 대주제는 space, 우주네요. 자, 우주는 처음 나왔죠? 자, 어떤 내용을 알려줄까요? 자, 1번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year? 우리가 배운 how many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이 are there 있습니까? In a year, 1년에요. 1년에 얼마나 많은 날이 있습니까? 즉, 날 수를 묻는 표현이죠? 문법적인 거 확인하면 many의 수식을 받는 복수 명사가 나와 있다. days로 씁니다. 자, 1년에 며칠 있죠, 여러분? 네, 맞아요. 다음 문장에 나와 있어요. We all know there are 365 days.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There are. 네, 있다란 뜻이죠? 무엇이죠? 365일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상식이에요. But on Venus, a day is longer than a year. 하지만 Venus, 금성이죠? 금성에서는 하루가 is longer, 비교급이 나왔네요. 더 깁니다. 뭐보다 뒤에 than이 따라오죠. 1년보다 더 길대요. 뭐가요? 하루가 1년의 길이보다 더 길대요. 네, 벌써 관심을 확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How long is a day? 네, how long? 배웠죠? 얼마나 긴가요? 뭐가요? 하루가요. 하루의 그 시간의 길이를 묻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루가 얼마나 길까요? It takes 243 Earth days for Venus to spin once. 그것은 하고 해석하려고 했더니, 자, 이건 잠깐 선생님을 따라해 보세요. it하고 to spin에 이렇게 표시를 해 보세요. 자, 이때 it은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주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진짜 주어가 뭘까요? 바로 to spin이에요. 자, spin은 여기서 돌다, 즉 행성이 도는 거니까 자전하는 걸 의미하죠. 이때 to spin을 진주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명사적 용법으로 도는 것은, 한번 자전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져요. 뭐가 자전하지? 네, 그 내용이 앞에 for Venus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for를 써서 명사와 함께 쓰이면 이때는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고요. 이건 to 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주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즉, spin이라는 행동을 하는 게 뭐예요? Venus, 금성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Venus가 한번 자전하는 것은 바로 동사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다 할때 takes, 뭐가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지구 날짜로 243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이다. 또 for 명사는 의미상 주어로 해석한다. 라는 거 살펴봤어요. 자, 또 볼게요. But it takes 225 Earth days to orbit the sun. 그러나, 자, 또 it이 나왔네요. 혹시 to 부정사 있나? 예, 여기 있죠. 그쵸. 이것도 it to 부정사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이 orbit이거든요.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은 어떻다? 걸린다. 225일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의미상 주어가 생략돼 있죠? 뭐가 돌까요? 네, for Venus. 이렇게 아는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이 나왔고요. 네.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자전하는 데는 243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orbit the sun, 태양 주위를 도는 건 공전이죠. 공전하는 것은 225일이 걸린다네요. 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magine you're living on Venus. 상상해봐라. 무엇을 상상하죠? 당신이 Venus, 금성에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How often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often, 자주. 얼마나 자주 당신은 축하합니까? 당신의 생일을. 금성에 살면 여러분이 몇 번, 얼마나 자주 축하하게 될까요? 1년에 한 번인데, 1년이 며칠이었죠? 다음 문장 볼게요. Once in 225 days, right? 225일마다 한 번, right? 맞죠? 네, 1년의 길이가 225일이니까 225일마다 한번 축하할 수 있네요. But you will see a sunset once in 243 days. 그러나 당신은 볼 거예요. 일몰을. 한 번이요. 언제? 243일마다 한번볼 겁니다. 233일이 지구 날짜로, 지구 날로 하면? 네, 지구 날짜로 243일이 하루니까, 선셋은 한번 일어나죠.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밖에 볼수 없어요. 이긴긴날 동안. 자, 이렇게 해서 금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표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보세요. 자, 여기 지금 행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숫자도 나와서 복잡하죠?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루의 길이는 뭘 뜻할까요? 네, 상식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하루는 자전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 자전하다는 표현 뭐가 있었죠? 네, 여기 질문에서 To spin once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번 자전하는 걸 이렇게 spin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반면에 year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니까 orbit 이란 단어를 썼죠. 자, 이제 요 상식을 가지고 earth와 venus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earth는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인 거 알고 있어요. 24 hours. 그 다음에 1년의 길이는 며칠이었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상식으로도 알고 있죠? 365 days입니다. 반면에 Venus는 지구 날짜로 하루의 길이가 며칠이었나요? 네, 여기 나와 있죠? 243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43 Earth days. 자, 그다음 1년은 그거보다 짧은 며칠이었죠? 바로 밑에 있네요. 225일이 걸린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표로 정리를 했고,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야 돼요. 보기에는 비교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나온 문장 읽어보면 A year on earth is blank than a day on earth. 지구에서의 1년은 어떠하다?
지구에서의 하루보다

어때요? 지구에서는 1년이 훨씬 길죠. 그쵸? 더 긴 이란 뜻을 가지는 비교급 longer 써야 됩니다. 그쵸? A year on earth is longer than a day on earth. 잘했어요. 반면에 Venus, 우리 금성으로 가볼까요? 하지만, 네, Venus, 금성에서의 1년은 어떠하다? 금성에서의 하루보다 어땠죠, 여러분? 1년이 더 짧았죠. 하루는 243일인데 1년이 225일이래요. 더 짧은 이란 뜻을 가지는 비교급 shorter를 써야겠죠. 자, shorter 이렇게 쓰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But a year on Venus is shorter than a day on Venus.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우리 이지 가이드로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생각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작가는 A day on Venus is longer than a year. 금성에서의 하루는 1년보다 길다는 그 특이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디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365 days in a year on Earth. 365일이 1년에 지구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은 어떨까요? It takes 243 Earth days for Venus to spin once. 자, 우리 it for to 동그라미 하면 문장의 구조가 잘 보이죠? 의미상 주어. 금성이 자전하는 것. 한번 자전하는 것은 어떻다? 걸린다. 243일. 지구 날짜로 243일이 걸린다입니다. 자, 또 볼게요. It takes 225 Earth days to orbit the sun. 이것도 it, to 부정사 구문입니다. 뭐 하는 것이? 태양 주위를 궤도를 도는 것이 지구 날짜로 225일이 걸린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how 의문문, how 형용사 부사가 지문 속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얼마나 많은 날들이라고 해서 날수를 물으려면, 일수를 물으려면 how many 써야겠죠? How many days are there?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하루는 얼마나 길까? 시간의 길이를 물을 때 어떤 형용사 쓰죠? long을 써서 how long is a day? 잘했고요. 자, 얼마나 자주입니다, 여러분. 빈도수를 물을 때는 자주를 뜻하는 부사 how often을 넣어서 완성할 수 있어요. How often do you celebrate?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 퀴즈 나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뭘까요? 선생님이 여러 번 힘주어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자, 꼭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정답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 문문. 이것도 또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7강이고요. Actual Test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8번부터 20번 문항을 풀이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이 미리 문제를 풀고 오시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구나. 조금 더 쉽게 파악하고 복습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미리 문제를 풀고 오세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8번 문제부터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번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A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어야겠죠? May I take your order?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ake order 이라고 하면 주문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뭘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No, you can't take my order.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저의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쵸? 2번도 정답이 될수 없겠고요. 3번을 보시면, What do you want from me? 저에게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역시 A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겠죠? 4번을 보시면, Yes, I'd like a burger, please. 라고 합니다. 네, 저는 버거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을 보시면, Why are you asking me this? 왜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시죠? 역시 이상합니다. 정답은 우리 4번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응답을 고를 때는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럼 9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뭐냐면요, How do you go to work every day? 입니다. 여러분, how, 어떻게?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의문사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출근을 하나요? 매일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답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뭐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자연스럽겠죠. 1번 보겠습니다. I have no idea.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출근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1번 아니네요. 2번을 보면 No, you don't have to 라고 했어요. 우리 don't have to 공부했는데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어색하죠? 3번을 보면 You should not go there. 너는 거기에 가면 안 돼. 정말 어울리지 않고요. 4번을 보면 I go to work by subway 라고 했습니다. 나는 출근을 어떻게 한대요? 지하철을 타고 한다고 하죠. by가 교통수단 앞에 나오면 무엇을 타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줄게요. 이어서 5번을 한번 보면 Yes, I go to work every day. 네, 저는 매일 회사에 가요 라고 한 건데요. 자, 어떻게 가냐고 물어본 것이지 매일 가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므로 5번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고르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10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이렇게 보시면 모두 관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She is an amazing artist 라고 했죠. 그녀는 놀라운 아티스트야. 자, 우리 on이라는 관사는요, 뒤에 있는 말의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씁니다. 자, 모음 첫 소리 맞음으로 on 써주는 거 맞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I saw a star in the night sky. on은 언제 쓰죠? 개수가 한 개고 첫 소리가 자음일 때. star, 자음 소리로 시작하는 거 맞죠? 따라서 어 써주는 거 맞습니다. 해석해보면 나는 밤하늘에서 별을 하나 보았다가 되겠네요. 이어서 3번입니다. Team plays the soccer after school.
팀은 방과 후에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운동 종목 앞에는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더안 써요, 어도 안 씁니다. 운동은 그냥 그 운동 종목 이름만 쓰면 돼요. 그럼, team play soccer after school이 되겠죠? 농구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배구일 때도, 야구일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team plays basketball after school이라고 하지, team plays the basketball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정답 3번으로 바로 골라줄게요. 이어서 4번입니다. Can you hand me the book on the table이라고 했어요. 저에게 hand 해주실 수 있나요? hand는 손도 되지만 건네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책을 건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어디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저 책. 명확하게 어떤 책인지 정해주고 있죠? 우리 더는 정해진 대상을 가리킬 때 쓰므로 적절합니다. 자, 5번이에요. Do you have a pen? 펜이 한개 있니? 자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어 쓰는 거 맞죠? 잘 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였고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별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He called me while he was driving 이라고 했죠. 그는 나에게 전화했는데 언제 했을까요? 그가 운전하는 동안 한 거죠. 여러분, while 동그라미 해보세요. while은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입니다. 자, 뭐뭐 하는 동안인데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합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Her phone rang.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근데 언제 울렸을까요?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 while이랑 의미가 똑같은 것 같지만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라는 건요, 명사의 앞에 옵니다. During은 이렇게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는 전치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During 뒤에는 특정한 기간 명사가 나와서 그 기간 동안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회의 동안 폰이 울렸다, 전화기가 울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1, 2번 모두 오류 없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I was late. 나는 늦었어요. 근데 왜 늦었을까요? Because I missed the bus. 내가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Because는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올까요?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였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는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늦었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The match was cancelled. 그 경기는 취소되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되었을까요? Because of heavy rain, 폭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Because of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우리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heavy rain 명사구니까 전치사 뒤에 잘 써주었네요. 그래서 because of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They finished the project. 그들은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근데 언제 끝냈냐면 during you were traveling in Spain, 네가 스페인에서 여행하는 동안 끝낸 겁니다. 자, 여러분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during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during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기간 명사만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올 때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 while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번이 틀렸다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여기 나온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점은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2번 가볼게요. 두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Can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Bing Khan will the concert start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콘서트가 언제 시작할까요? 가 되지 않을까요? 자, 언제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when입니다. When. When은 언제라는 의미고요. 언제 콘서트가 시작하나요?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나의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뒷문장을 보니까 I was reading a book. 자, 여기서는 나의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책을 읽고 있었다가 되겠죠. 자,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갖는 시간 접속사도 역시 when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when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의 의미 잘 기억해 둘게요. 언제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꼭 이 두 가지 쓰임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13번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다소 긴 이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쌤이랑 먼저 한번 읽으면서 내용 위주로 파악을 해보고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문장을 보니까요. Hi, I'm Gina 라고 합니다. 안녕, 나는 진아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2012년 4월 5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지금 몇 살인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몇 살이래요? I am 12 years old니까 12살이라고 하고요. 또 나의 엄마의 나이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3배 더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살이실까요? She's 36. 36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I love soccer. 나 축구 좋아해. 그리고 on weekends라고 했으니까 주말에는 나는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랑 하죠?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한대요. The soccer field near my house. 여러분, near이라는 건 어디 근처에란 뜻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축구장은 is really big. 아주 커 라고 사이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three times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hree times는 세 배라는 의미를 갖는 배수 표현이죠. 자, 세 배이다. The A of my school playground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의 3배 크기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앞부분에 크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는 말이니까 자, A의 크기라는 말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I also help my dad in the garden. 나는 또한 정원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지난주에는 I carried a large pumpkin, 아주 커다란 호박을 옮겼어 라고 합니다. It was twice as big as my backpack. 나의 백팩과 비교했을 때 두 배의 무엇이다 라고 하였네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윗글에 밑줄 친 A를 바르게 읽은 것은 여러분, April 5th 하고 2012년은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읽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째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두 자리씩 끊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pril 5th라고 쓴 2번과 5번 중에 정답이 나와 주어야겠죠? 그리고 연도는 2012 서수로 쓰면 안 됩니다. 2012라고 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통째로 읽은 거죠. 2012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5번으로 고르고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밑줄 친 B의 우리말에 맞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말을 보니까 나의 엄마는 나보다 3배 더 나이가 많으셔잖아요. 나의 엄마는 뭐뭐 하시다. 주어와 동사부터 나와야겠죠. My mom is 써주시고요. Three times as old as 하게 되면 세 배 더 나이가 많다입니다. 그 뒤에는 나보다 라는 의미로 I am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배열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이에요.
자, 이어서 15번인데요. 윗글의 빈칸 A와 B에 알맞은

쓴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On weekends,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라고 하면서 The soccer field near my house is really big 이라고 했잖아요. 크기가 정말 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운동장, 학교 운동장의 3배 크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크기를

무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나 5번 중에 나오겠네요. 자, 이어서 B 가볼 건데요. 여러분, B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요. as와 as 사이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는 반드시 원래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ig 그리고 bigger 중에 원래 형태가 누굴까요? big이겠죠. bigger은 뒤에 er을 붙인 형태이므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 두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 대화에서 A가 먼저 뭐라고 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Where did you go during the weekend? 라고 했죠. 너는 어디에 갔니? 근데 언제? During the weekend. During은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잖아요. 주말 동안 어디에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비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대답을 해주겠죠? 같이 볼게요. I visited a museum on Busan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박물관을 방문했어. 근데 어디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부산에 있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전치사 on이 좀 이상합니다. 부산과 같은 넓은 지역의 앞에는 전치사 in을 써줍니다. 자, 도시나 나라 이름 앞에는요, 전치사 in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on 대신 in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It was fun. 재밌었어. 하지만 I had to wait since a long time to buy a ticket. 자, 일단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자, 티켓을 사려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덩어리 표현으로 그냥 기억해 두세요. Since a long time이 아니고요. For a long time입니다. For a long time이라고 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두 부분 고쳐주겠습니다. On을 in으로 바꿔주시고요. 또 since a long time이 아니라 For a long time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since는요, 뭐뭐 이래로, 이후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A가 뭐라고 했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아, 정말? I stayed at home. 나는 집에 머물렀어. Because it was raining heavil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안내문인데요. 이 안내문을 보고 보기를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영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Museum Rules 살펴볼게요. 박물관 규칙들이라는 것이죠. Do's and Don'ts인데요. Do's는 뭐뭐 해라, 즉 해야 할 것들을 안내한 거고요. Don'ts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적어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보시면, be quiet inside the museum. 박물관 안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하죠. be quiet. 그리고 stand back from the artwork라고 했습니다. 예술 작품에 바싹 붙어 있으래요? 아니죠. 좀 떨어져서 감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on't 하면 안 되는 것 볼게요. Don't touch the artwork. 예술 작품을 만지면 안 되고요. 또, don't bring food or drinks into the museum. into라는 건요, 어디 안으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 안으로 들어올 땐 음식이나 음료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주어진 지시문의 의미를 바탕으로 영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또한 조동사 누구를 활용하라고 하죠? should를 써야 합니다. 이어서 3번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완전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you should not touch the artwork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hould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잖아요. 당신은 예술 작품을 만지면 안 됩니다라고 써준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개를 한번 영작해 볼게요. 가장 위에 있는 Be quiet inside the museum을 써볼 건데요.
당신은 박물관

안에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라는 완전한 문장을 쓸수 있겠죠? 여러분, 이때는 you should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뭐뭐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정답, you should be quiet inside the museum.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2번. 이번에는 예술 작품에서 좀 떨어져서 감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이므로 you should stand back from the artwork. 이렇게 넣어줍시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하나 남았죠? 자, 이 부분 남았습니다. 안으로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you should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you should not로 시작할까요? 뭐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you should not로 시작해야겠죠? You should not bring food or drinks into the museum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쳐 문장을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문장 전체를 다시 쓰는 거예요. 1번을 보면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I studied in the library during 3 hours yesterday 라고 하였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3시간 동안의 쌤이 밑줄 쳤습니다. 오늘 during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는 during과 while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during과 전치사 for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쌤이 오른쪽에 잠깐 필기해 볼게요. 자, during 그리고 for. 둘다 전치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for의 경우에는 뒤에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시간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3 hours. 3일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3 days.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 기간 앞에는 for를 씁니다. 그럼 during은 언제 쓸까요? 숫자가 없는 기간의 이름 앞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혹은 during the weekend, 주말 동안 이럴 때 써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요. during 3 hours라고 했거든요. 숫자가 있어요. 이럴 때는 during 대신 누굴 써요? for 쓰는 거죠. 정답은 I studied in the library for 3 hours yesterday.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2번입니다. She didn't go to the party because of she was sick. 자, 그녀는 파티에 가지 않았죠. 왜안 갔을까요? 그녀가 아팠기 때문에 라고 하였습니다. 자, because of는요, 전치사예요. 근데 뒷부분을 보니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말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죠. 따라서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예요. because of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접속사 뭐가 있어요? because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She didn't go to the party because she was sick.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알맞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for과 during, 그리고 because와 because of와 같이 비슷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꼭 비교해 두시고 기억해 두세요. 19번과 20번 보겠습니다. 먼저 19번인데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5월 22일 달력이 나와 있고요. 질문을 보니까 When is your sister's birthday?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when은 언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의 여동생의 생일이 언제야? 라고 했을 때 나의 여동생의 생일은 5월 22일이야 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22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면 서수로 써야 합니다. 며칠에 해당하는 말은 우리 서수로 써요. 자, 22일은 22nd라고 합니다. 20하고 두 번째 날이니까 22nd라고 쓰는 것이죠. 자, 19번 이렇게 풀이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next Wednesday 라고 했죠. 다음 주 수요일에 Our school will host a music festiva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host는 열다예요. 주관하다. 무엇을? 음악 축제를. Tickets are free. 여러분, 티켓은 무료라고 했죠. Free는 무료인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어서 students will play various songs 라고 했는데요. Various라는 것은 다양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Some will play instruments like the guitar and the piano 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요, 너무 겁먹지 말고 주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자, will play instruments. instruments를 연주할 것입니다. 어떤 것과 같은? Like the guitar and the piano. 기타나 피아노 같은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아, 악기를 연주하겠구나 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It will be held in the music hall. 그것은 음악당에서 열린대요. 근데 몇 시에? 오후 2시에. 그리고 to attend, 참가하기 위해서는 혹은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Please bring your ticket. 당신의 티켓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최소한 10분 일찍은 도착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1번 풀어볼게요. Where, 어디에서, 그리고 when, 언제 will the music festival be held? 어디서, 그리고 언제 열릴까요? 대답해 볼게요. The music festival will be held. 이 음악 축제는 열릴 것인데 언제 열릴 거냐면 혹은 어디서 열릴 거냐면 자, 어디서부터 답할게요. In the music hall이 되겠고요. 또 언제 열리냐면 오후 2시. 근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오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What time should people arrive? 언제 혹은 몇 시에 사람들이 도착해야 하는가요? To attend the music festival. 그 음악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몇 시에 도착해야 할까요? 답을 볼게요. They should arrive at least 10 minutes early. 이렇게 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온 그대로 10분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가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by 1시 50분까지 혹은 1시 50분 전에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Actual Test 풀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 198강 자, 수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자, 우리가 월요일날 배웠던 문법사항들을 쓰기로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영어의 각 영역들이 자,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 활용하기 해서 자, 첫 번째 시간 자, 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가지고 어구들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듣고 따라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자, 그런 순서가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한국말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종종, 그는 종종 그의 차를 주차했던 장소를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어구들이 이제 여러분께 주어졌을 텐데요. 주어가 누구예요? 기둥이 뭐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둥이겠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잊어버린다, 장소를. 이런 얘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라고 하네요, 제가. 돼지우리도 아닌데. 자, 우리가 아니라 그거. 자,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제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소를 잃어버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종종만 여러분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종종은 이제 부사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들어가도 돼요. 혹은 문장 맨 뒤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 앞에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넣을까 제가 결정을 하다가 이건 제 마음이니까,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자, 동사 앞에다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3번, 그 다음에 요게 4번으로 밀려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의 차를 주차했던 장소입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인지 자세히 수식하죠?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이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뒤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place 다음에 5번이 들어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말부터 먼저 재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종 잊어버린다. 장소를 그의 차를 주차했던. 이 종종은 often인데요.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걸 영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He often forgets the pla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예요? 아,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대목은 딱 하나예요. 장소 명사 다음에 where가 나왔다. 관계 부사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에 당연히 완전 문장이 나왔겠죠? 주어와 타동사와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차했다. 그의 차를. park는 명사로 공원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주차하다의 뜻도 있죠. 파킹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 문장은 깔끔하게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짓고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often forgets the place. 어떤 장소예요? Where he parked his car.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단어들이 조금 좀 어려울 뿐이죠. 자, 세포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단위다. 어머나. 단위가 이거 세 개밖에 없네요, 지금. 자, 말뭉치가 세 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주어진 말뭉치는, 영문으로 주어진 말뭉치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이 뭐예요? 문장의 기둥. 누구누구가 뭐였다? 세포가 단위다. 끝났죠? 자, 근데 단위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와 보호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는 the cell.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is the units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cell 같은 단어는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ce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작은 방의 개념이에요. 자, 특히 감옥처럼 이렇게, 감옥의 그런 한 방을 우리가 수감실을 보통 cel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그 생물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 세포가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돼갖고 하나하나씩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의 세포가. 그래서 생물의 세포도 작은 방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cel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뜻인 것 같지만 아주 관련성이 있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또 요즘에 휴대전화 뭐라고 해요? 셀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셀도 이거예요. 전기를 가두어두는 방이에요, 그게. 그래서 c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지의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세 가지가 전혀 생뚱맞은 그런 단어들인 것 같지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자, 굴비 엮듯이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자, 오랫동안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포의 의미로 쓰였고요. 유닛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나머지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위치로 이어져 있으니까 형용사 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때요? 단위는 단위인데 구성되어 있는 단위.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지금 먼저 한국어부터 다시 한번 배열해 볼게요. 세포는 단위다. 어쩌고 저쩌고 한 단위다. 이렇게 지금 어순 구성을 재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포는 단위인데요. 어떤 단위입니까? All living, 모든 살아있는 organisms. 자, organism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여러분들께 어려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문에 등장을 하면 아래쪽에 중등 과정에서는 organism이라고 하고 유기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유기물 이런 뜻입니다. 유기물과 무기물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무기물은 무생물이에요. 유기물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organisms라고 하면 자, 이것은 유기물, 유기체라고 번역을 하는데 생명체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여러분들께 어려운 단어네요. 자, 두 번째 consist인데요. 요거는 별표 세개 드릴게요. 자, consist라고 하는 단어는 자, 구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쟤는 영단어에는 자동사, 타동사가 둘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근데 consist는 무조건 자동사로만 사용됩니다. 자, 타동사로는 절대 쓰이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법 문제로 종종 왕왕 출제가 되고 이슈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때꼭 자동사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뭐로 구성되다. 이렇게 되고요. consist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처음부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consist of a로 그냥 외워두세요. 뭐뭐로 구성되다. 자,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거의 만능 전치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나,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할 때, 재료 자리에 재료의 의미를 전달할 때 of를 쓸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이 쓰여요. 재료의 의미로도 of를 쓸수 있습니다. 자, consist는 어떻게 하라고요? 애시당초부터 시작할 때잘 하시면 평생 편해요. consist of a. 아예 이렇게 외워두면 자동사다라고 하는 사실도 자동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유기체들이 구성되는 단위다. 그게 바로 세포라는 거예요. 여기 지문 안에서 뽑은 그런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와 있잖아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일부만 가능하다 그랬죠? 항상 가능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문을 한번 여러분께 뽑아드린 거예요. 여기는 보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선행사가 어때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중에 하나의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냥 which와 of로 쓸 수밖에 없고 관계부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대목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들. 자, 정리 잘 하셨나요? 자, 그럼 지금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는 the cell is the units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units입니까? 바로 which. All living organisms consist o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뭐 내용이 가볍습니다. 브라질리아에서 우리가 머물렀던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호텔이 기념탑 옆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골격이 뭐죠, 여러분들? 호텔이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끝. 그러면 호텔 어디 있어요? 1번, 있었다. 자, was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건 어때요? 요건 지금 호텔을 자세하게 수식하는데 두 단어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잠시 3번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계사 절을 여러분들 2번 자리에 밀어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동사는 여러분들 있다, 존재하다의 일형식입니다. 따라서 뒤쪽에 부사구가 붙겠죠. 이게 이제 4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재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능하시겠죠? 그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영단어 어구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The hotel.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where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완전 문장이 왔을 거예요. 자, stay는 1, 2 형식으로 둘 다 쓰인다. 1 형식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래서 자, 브라질리아에서 우리가 머물렀었던, 체류했었던 호텔이. 자, 단어는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monument라는 단어는, monumen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기념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y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장소의 전치사로 쓰이면 옆에 뜻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좀 해볼까요? The hotel where we stayed in Brasilia was 어디 있었어요? By the monument.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가능하실 거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지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아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골격이 뭡니까? 어머나, 이게 전체가 주어절이네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유다. 요게 지금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유이다는 아마 비동사와 보호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1, 2, 3번이 요 안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은 것이 이런 얘기인데요.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요 얘기가 지금 대절이니까 주어절이 될수 있을 거예요. 1번. 이유입니다. 바로 2번, 3번. 끝. 그러면 이유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내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또 형용사절이겠죠. 자, 그러니까 요게 4번이 되면 되겠어요. 재정리하시면 이렇죠.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은 게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요? 내가 사실 알지 못했던 이런 어순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대절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절의 내용이 주어 동사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겠죠. 어떻습니까? No one told me the truth. 사형식의 구성입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다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the reason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why 형용사절이 되겠네요. 자, 어떤 절입니까? I didn't know the fact. 이건 뭐 문장 내용 되게 간단합니다. 당연히 why 이하에는 완전 문장이 와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꽤 길었는데 뭐였죠? That. 사형식 문장이었어요. 자, No one told me the truth. 간단합니다. Is the reason why I didn't know the fa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장은 네 덩어리네요. 나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갔던 그날을 기억한다. 자, 뼈대부터 세워보겠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그날을. 끝.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에 자, 절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영문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억하죠. 그날을. 그리고 그날은 이런 날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그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형용사절이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영문으로 바꾸면 I remember the 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the day 다음에 which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on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휘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 amusement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중등 과정에서 amusement park는 필수 암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이라고 하죠. 자, amuse가 원래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고요. 거기에 명사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자, 놀이공원을 amusement park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which we went to the amusement park on 이렇게 돼 있고요. 이 which와 오늘 우리가 한 단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when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를 관계 부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봤으니까요. 자,

0: 문장에 대한 내용, 자,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member the day. 어떤 날인가요? 자, 바로 which. We went to the amusement park 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on 빼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5번까지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다섯 문장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봤잖아요.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자, 따라 읽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돌아오시도록 하십시오.
1: He often forgets the place where he parked his car. The cell is the unit which all living organisms consist of. The hotel where we stayed in Brasilia was by the monument. That no one told me the truth is the reason why I didn't know the fact. I remember the day which we went to the amusement park on.
0: So,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돌이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영어의 어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용어 하나하나까지 살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관계 부사까지. 이제는 약간의 이제 포만감이 좀 느껴지고 문장을 보면 구조도 보이고 이제 이럴 때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자만심이에요.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겸손한 마음을 잘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자, 전달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내일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오늘도 필요한 복습들 잘 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Thank you.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배워볼까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리포터에서 주연을 맡으신 허마이오니의 주인공, 그 여배우시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hile, For, During, 이제 헷갈리지 말자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헷갈리는 표현이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책을 펼쳐서 음원을 들으면서 책을 미리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글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 Lights, camera, action.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was released in 2001. Seven other movies followed. Emma grew up in front of the cameras while starring as Hermione. Her acting skills improved during each movie.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They broke sales records all over the world. People liked Emma's acting in the movies. She gained many fans. Reporters often interviewed Emma.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0: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ights, camera, action 이라고 하면은 조명, 카메라, action 이라고 이제 이 촬영을 시작하는 그런 신호를 알리는 PD님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was released in 200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was released. released라는 것은 원래는 release라고 하면 방출하다. 뭔가를 이렇게 슉 내보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2001년에 슉 방출이 되었습니다. 방출이 됐다라는 것은 아, 영화가 어떻게 됐어요? 대중들에게 슉 개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반이라는 것이 발매가 되거나 혹은 개봉하다.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이 되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법사의 돌이 2001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Seven other movies followed. 그리고 7개의 다른 영화들이 따라왔습니다. 즉 해리포터의 또 다른 시리즈들, 또 다른 작품들이 계속해서 따라서 개봉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Emma grew up in front of the camera while starring as Hermione 라고 되어 있습니다. Emma Watson은 Emma는 grew up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디에서 성장했냐면 in front of 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앞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에마는 자랐습니다. 어디에서 자랐냐면 앞에서 자랐죠. In front of cameras, 카메라들.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 방에는 사실 카메라가 한 대 이렇게 딱 있지만 영화 촬영장에 가면 카메라가 아주 많겠죠. 그래서 여러 카메라들 앞에서 성장했습니다. 자랐습니다. While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는 동안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While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라는 것이죠. Starring as Hermione. 헤르미온느.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헤르미온느죠. 그러나 영어로는 Hermione가 됩니다. 그래서 헤르미온느로서 star이라는 것은 바로 주연을 맡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미온느 주역을 맡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에마 왓슨은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Her acting skills, 그녀의 연기하는 이 스킬들. 저의 연기 스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마 왓슨처럼요. 그래서 her acting skills, 그녀의 연기 실력도, 연기 기술도 improved. improve라는 것은 이렇게 개선되다, 나아지다, 향상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연기 스킬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향상되었습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During each movie, 각각의 영화 동안. 여기도 보니까 동안이라는 게 있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연기도 점점점 더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릴 법한 그런 표현 세 개를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기 있는 while, 여기 있는 during,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뭐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이 fo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or 3 years, 3년 동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표현을 한번 확실하게 비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hile, for, during 이제 헷갈리지 말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왜 헷갈리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셋 다 우리말로 하면 뭐뭐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딱 바꾸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 while, for, during을 바꿔 쓸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 이 세 가지 표현 모두 다 의미하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아까도 보면은 그 책에서 아, while은 언제 쓰고 during은 그 during 뒤에 무엇이 나왔고 이렇게 자꾸 접하다 보면은 여러 번 접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걸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뭐 동안에라고 해석이 되는 게이 혼란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while부터 보도록 할까요? while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예문을 두 개씩 준비했습니다. While I was studying, the phone rang.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울렸다. 자, 여기에서 동안에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따라라라 전화가 울렸다라는 것이죠. While he was driving, he listened to music. He라고 가정해 볼까요? 제가요. 그래서 while he was driving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he listened to music. 빰빰빰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음악을 들었다. 자, 여기서 whil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I was studying이랑 the phone rang이랑 동시에 일어났다를 좀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while을 보니까 무엇이냐면 while 다음에도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즉, while이 쓰이면은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while은 정리를 하자면 이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면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동안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 아, 어떤 큰 소음이 났다. 뭐뭐 하는 동안에 a noise came. 맞죠? 어떤 소리가 들렸다. I heard a noise. I heard some nois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뭐뭐 하는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 fo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e lived in Seoul for 3 years. 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 살았냐면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죠? for도 뭐뭐 동안에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for은 약간 다릅니다. 아까 있는 while이랑은 다릅니다. for이라는 것은 뒤에 나온 이 기간 동안 지속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했다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He lived in Seoul. 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 그 첫날부터 3년 끝나는 날까지 쭉 지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도 한번 볼까요? She studied English for 2 hours every day. 그녀는, 맞죠? She, 그녀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얼마 동안 공부했냐면 for 2 hours. 2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Every day. 매일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2시간 동안은 영어 공부를 두 시간이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두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어 공부를 쭉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기간 동안 쭉 지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이 되었다, 계속이 되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for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for 다음에 문장이 나오지 않죠.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는 전치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보니까 for 2 hours라고 해서 명사가 바로 뒤에 나왔죠. 전치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dur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uring은 무엇이냐면 there was a loud noise during the movie. 쾅! 저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쾅! 뭔가 부스럭! 이라고 하는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was a loud noise during the movie. 영화 동안 큰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음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안에는 뭘까요? 아, 앞에 있었던 for가 아주 유사해 보이는데요. She met many new friends during her vacation. 그녀는 만났습니다.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언제요? 그녀의 휴가 기간 동안. 자, during은 무엇이냐면요. During은 바로 뒤에 이 기간 동안이 맞는데 그 기간 동안 쭉 지속이 된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한번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쭉 지속이 된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 기간 동안에 언젠가 탁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쭉 지속이 된게 아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There was a loud noise during the movie. 영화를 보고 있는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내내 쾅, 쾅, 쾅 이렇게 소리가 난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한번 이렇게 쿵이라고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명칭이 있으면 그 동안에 중간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During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볼까요? She met many new friends during her vacation. 그녀의 휴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

0: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그녀의 휴가 기간이 1일부터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가 있었으면 그 중에 뭐 한두 번 정도 혹은 한 번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그 기간이 10일 내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지속이 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during을 씁니다.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로 다음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여기까지 읽어보고 우리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Lights, camera, action.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was released in 2001. 7 other movies followed. Emma grew up in front of the cameras while starring as Hermione. Her acting skills improved during each movi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J.K. Rowling의 해리포터 책들은 매우 어땠습니까? Successful.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자, 책이 원작이 너무나 재밌어요. 막 빠져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리포터 영화도 became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just as라는 것은 꼭 뭐뭐처럼 똑같이 popular 인기 있었습니다. They broke sales record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이것들은 이 영화와 이 책들은 깼습니다. 와장창 깨버렸다는 것이죠. 와장창 무엇을 깼냐면 sales record, sales라는 것은 바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판매의 기록, record라는 것은 기록이 됩니다. 판매 기록을 와장창 부셔버렸습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어서요. 전 세계에서 판매 기록을 부셨다는 것은 판매 기록, 신기록을 수립한 것이죠. 맞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People liked Emma's acting in the movies.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인기 있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Hermione, 헤르미온 역을 맡고 있는 엠마가 와,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엠마의 연기를 좋아했습니다. 영화에서요. She gained many fans. 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무엇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she gained. gain이라는 것은 얻다가 되겠죠. 그녀는 얻었습니다. 많은 팬들을 얻었습니다. Reporters often interviewed Emma. 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팬들이 늘어나니까 reporters, 기자들이 되겠죠. 기자들은 종종 인터뷰를 했습니다. 엠마를 인터뷰했습니다.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그리고 그녀는 출연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등장했다가 되겠죠. 어디에 등장했냐면 magazines. magazine이라는 것은 잡지가 되겠죠. 잡지들과 그리고 신문들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막 읽어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They broke sales records all over the world. People liked Emma's acting in the movies. She gained many fans. Reporters often interviewed Emma.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Improve. Improve. Her acting skills improved during each movie. Successful. Successful. J.K. Rowling's Harry Potter books were very successful. Just as. Just as. The Harry Potter movies became just as popular. Gain. Gain. She gained many fans. Magazine. Magazine. She appeared in magazines and newspaper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반의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찾아봐야지, 궁금해야지 그때 배움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ppear, connect, agree라는

것이죠. appear이라는 것은 출현하다, 나타나다. connect라는 것은 연결하다. 뭔가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하다. agree라는 것은 동의하다. 나도 너의 말에 동의해. 이 동의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반대말은 disappear, 나타났으니까 반대말은 사라지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this 같은 것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disappear이라는 것은 바로 appear이 나타나다였으니까 disappear, 사라지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connect, 아까 뭐라고 그랬죠? connect라는 것은 연결하다였습니다. 그러면 연결했으면 그 반대말은 연결을 끊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disconnect를 씁니다. 이렇게 this를 붙임으로써 아, 반대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반대말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in, on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this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완전 다른 단어로 반대말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this를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agree라는 게 있습니다. agree는 무엇이죠? agree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의하다. 그럼 이 동의하다의 반대말은 동의를 안 하는 거죠. 난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맞죠.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agree 그리고 disagree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appear, disconnect, disagree, 사라지다, 연결을 끊다, 동의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 항상 반의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단어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대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1: 방!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야!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가 뭐 쌍둥이 출산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혹은 다태아 출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아홉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기네스 세계 신기록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 베조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방송 첫 시간에 아마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아마존의 창업자, 아직까지 CEO가 되겠는데요. 제프 베조스의 민간 로켓 회사가 최초로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를 열려고 한답니다. 자,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준비되어 있는데요. Today's Topics 시작합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토픽이죠. Malian Women, Mali라고 하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말리의 한 여성이 gives birth to nine babies. 자그마치 아홉 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1: 'Malian woman gives birth to nine babies.' A 25-year-old Malian woman gave birth to nine babies at once by cesarean section. Now she has become the new holder of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most children delivered at a single birth to survive. The previous record was held by a woman who had eight babies in the U.S. in 2009.
2: Malian woman gives birth to nine babies. A 25-year-old Malian woman gave birth to nine babies at once by cesarean section. Now she has become the new holder of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most children delivered at a single birth to survive. The previous record was held by a woman who had eight babies in the US in 2009.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몇 가지 우리가 단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해 보시죠.
1: To give birth.
2: To give birth.
1: Caesarean section.
2: Caesarean section.
1: To deliver.
2: To deliver.
1: To survive.
2: To survive.
0: 첫 번째 표현은 to give birth. 출산하다라고 할때 쓰고요. 뭐 아이를 낳았다 혹은 뭐 남자아이를 낳았다, 여자아이를 낳았다라고 할 땐 여기 전치사 to를 씁니다. To a baby. 이런 식으로 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Caesarean section이라고 하죠. Caesarean section. 요거 C-section이라고도 씁니다. 대문자로 C, 그리고 하이픈하고 section이라고 하면 요거는 제왕절개라고 하죠. C죠. 혹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옛날 뭐 군인이자 정치인인데요. 거기 이름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 배를 가르고 태어났다라고 하더군요. To deliver, 분만하다라고 할 때 쓰고요. To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단 요 표현 두 개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내용이 조금 깔끔하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자,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 25-year-old Malian woman이라고 되어 있군요. 25세고요. 말리 여성입니다. Gave birth to nine babies at once. 요게 중요한 거죠. At once. 한 번에 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한 번에 아홉 명의 쌍둥이를 gave birth to,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by cesarean section. 제왕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문자로 C를 쓰시고 섹션을 쓰시면 그게 요 표현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ow she has become the new holder of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most children delivered at a single birth to survive. 갈수록 길어지네요. 만약에 끊는다라면 여기서 한번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w she has become the new holder of the Guinness World Record.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기네스 세계 기록 새로운 보유자로 등극했습니다. 자, 어떤 기록일까요? For the most children delivered at a single birth to survive.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To survive는 delivered to survive, 즉 사산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잘 생존했다는 의미니까요. 우리말로는 그냥 번역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출산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측면에서, 즉 다태아 출산이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로 등극했습니다. The previous record was held by a woman. 자, 이전 기록을 보유한 여성은 who had 8 babies in the U.S. in 2009. 2009년 미국에서 8명의 다태아를 출산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held. 원래의 동사는 이제 hold란 단어가 되겠고요. 앞에는 보유자라는 개념으로 hold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hold 혹은 가지고 있는 사람 holder라고 쓴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그 뭐 8명, 7명, 6명의 경우에는 자연 출산인 경우 되게 드물고요. In vitro fertilization이라고 하는 체외 수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것도 in vitro fertilization, IVF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듣고 확인합니다.
1: Malian woman gives birth to 9 babies. A 25-year-old Malian woman gave birth to 9

0: the US in 2009.
1: Blue Origin's auction for first space tourism flight 이라고 되는데요. Blue Origin이라고는 회사 이름이 되겠습니다. Auction for인데요. Auction은 경매입니다. 최초의 우주 관광 비행을 위해 Blue Origin이라고 하는 기업이 경매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주 관광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단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2: Blue Origin's auction for first space tourism flight. Jeff Bezos's Blue Origin rocket company has kicked off an auction for a seat on its first private space flight, a landmark moment in a competition to usher in a new era of private commercial space travel. The company will launch its rocket and capsule system on July 20th.
0: Blue Origin's auction for first space tourism flight. Jeff Bezos's Blue Origin rocket company has kicked off an auction for a seat on its first private space flight, a landmark moment in a competition to usher in a new era of private commercial space travel. The company will launch its rocket and capsule system on July 20th.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또 중간중간 조금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News keywords, 몇 가지 표현 꼭 알아야 되는데요. 확인하시죠.
2: To kick off.
0: To kick off.
2: Auction.
0: Auction.
2: Landmark.
0: Landmark.
2: To usher in.
0: To usher in.
1: 첫 번째 표현은 to kick off라는 단어입니다. 축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공을 발로 뻥 차잖아요. 그죠? 그게 kick off예요. 그래서 자동사어도 쓰고 타동사어도 씁니다. The event will kick off. 이런 식으로 자동사도 쓰고요. Kick off the game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동사도 쓰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uction, 경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Landmark, landmark은 이정표 같은 거잖아요. 어디에 정말 유명한 랜드마크. 그래서 획기적인 사건이라든가 순간을 얘기할 때 landmark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o usher in, usher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건물에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이럴 때 쓰는 요즘엔 뭐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근데 usher in이라는 단어는 많이 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다, usher in a new era.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표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Jeff Bezos's Blue Origin Rocket Company. 이렇게 돼 있는데요. Jeff Bezos. 우리말로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그리고 CEO를 역임했고요. 올해 중에 사임한다라는 발표를 이미 몇 달 전에 했던 인물이었죠. 제프 베조스가 창업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로켓 기업인데요. has kicked off an auction. 자, kick off,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매 시작했습니다. 이 경매는 for a seat on its first private space flight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로켓 회사 최초의 private입니다. 민간 우주 비행에 있어서 한 자리, 그 자리를 놓고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로켓의 탑승 인원은 총 6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좌석을 경매로 내놨습니다. A landmark moment in a competition to usher in a new era of private commercial space travel 이라고 되어 있군요. 근데 바로 이 순간이, 경매라고 하는 이 순간이 a landmark moment, 정말 이 우주 항공 역사에 남을 만한 중대한 순간이 되겠죠. 어떤 면에서요? In a competition to usher in a new era.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쟁해서요. 왜냐면 이 회사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SpaceX라는 것도 있고요. 그 밖에 몇 개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시대의 문을 열까요? A private commercial space travel. 그렇군요. 민간 상업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경쟁에서 첫 발을 뗀 겁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순간인 겁니다. The company will launch its rocket and capsule system on July 20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월 20일 로켓, 그러니까 로켓 발사체죠. 위로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로켓 발사체와 그리고 캡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캡슐이 함께 들어있는 공조 시스템을 7월 20일 날 발사하게 됩니다. 자, launch.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뭔가를

0: 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다, 착수하다, 신제품을 발표하다, 출시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은 발사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블루 오리진's auction for first space tourism flight. Jeff Bezos's Blue Origin rocket company has kicked off an auction for a seat on its first private space flight, a landmark moment in a competition to usher in a new era of private commercial space travel. The company will launch its rocket and capsule system on July 20th.
2: Blue Origin's auction for first space tourism flight. Jeff Bezos's Blue Origin rocket company has kicked off an auction for a seat on its first private space flight, a landmark moment in a competition to usher in a new era of private commercial space travel. The company will launch its rocket and capsule system on July 20th.
0: Today's parents. 오늘은 두 가지 동사의 구분 그리고 활용이란 측면에서 맞춰봤습니다. 자, 정확한 단어의 이해. 단어를 안다라는 기준은 뭘까요? 항상 제 머릿속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 라는 거죠. blame이라고 하면 비난하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누구 때문이다 원인을 밝히는 거죠. 그 의미를 정확히 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영어로 내가 문장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는 이번 무역 박람회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선보였다. 뭐 특정 업체이긴 합니다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번 무역 박람회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선보였다라고 할 때 Samsung Electronics has launched 혹은 아니면 has unveiled its brand new smartphones at the trade show 라고 합시다.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at the trade show니까요. 무역 박람회에서 brand new smartphones 자사의 신형 스마트폰 신제품을 선보였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launch일까요? unveil일까요? 자, 제가 셋을 셉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예, 지금까지는 결정하셨어야 됩니다. 답은 unveil입니다. 왜냐면 launch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떤 일을 시작하다, 착수하다. launch a campaign. 캠페인을 시작하다라든가 지금처럼 신제품을 출시하다라고 할 땐 launch를 씁니다만 unveil은 베일을 벗기는 거죠.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든가 신제품 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선보이다라는 개념이라고 할 때 드러내고 보여줄 때는 unveil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LG전자는 다음 달에 신형 TV 라인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보죠. 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LG Electronics plans to launch 혹은 unveil its new TV series next month. 이럴 때 출시는 어떻게 쓸까요? 예, 이때는 당연히 launch란 말을 쓰셔야 됩니다. unveil은 공개하는 거죠. 선보이는 겁니다. 팔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launch는 그때부터 판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공개하다, 선보이다라는 개념으로 공개할 때는 unveil.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행위 자체는 launch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두 단어. 근데 정말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거든요.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활용 여러분들 꼭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요 내용들 듣고 정리합니다.
1: Samsung Electronics has unveiled its brand new smartphones at the trade show.
2: Samsung Electronics has unveiled its brand new smartphones at the trade show.
1: LG Electronics plans to launch its new TV series next month.
2: LG Electronics plans to launch its new TV series next month.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제왕절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Caesarean section on the rise 라고 해서 제왕절개가 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거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제왕절개 출산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을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늘고 있다. 자, 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가 Today's Parents에서도 확인했었는데요.

0: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제왕절개는 Caesarian section 그리고 C section 뭐 충분히 이제는 기억하실 것 같고요.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라고 하면 Deliveries by Caesarian section 혹은 C sec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Delivery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배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분만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짧게는요 Caesarian birth 이렇게 쓰셔도 뭐 깔끔하게 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늘고 있다라고 할 때는 to be on the rise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아니면 to increase, to rise, to grow, to mount 뭐 여러 가지 동사를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Caesarian sections are on the rise.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이 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는 구태여 복잡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 그냥 제왕절개가 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구태여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꼭 살려주고 싶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을 주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제왕절개 출산 비율이 40%가 넘는다. 우리는 품사 그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절개 출산 비율을 rate로 쓰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 rate of 제왕절개 Caesarian section 괜찮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구태여 품사를 똑같이 살릴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출산 가운데 40% 이상이 제왕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쓰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reported that more than 40% of Chinese babies are delivered 아니면 are born by Caesarian section.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 쓰는 거 오히려 권장합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죠.
1: 'Caesarian section on the rise. Caesarian sections are on the ris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reported that more than 40% of Chinese babies are delivered by caesarean section.
2: Caesarian section on the rise. Caesarian sections are on the ris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reported that more than 40% of Chinese babies are delivered by caesarean section.

0: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give birth.
2: To give birth.
1: Caesarean section.
2: Caesarean section.
1: To kick off.
2: To kick off.
1: To usher in.
2: To usher in.
0: 저희가 준비한 내용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언제라도 가능하고요.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9강의 저는 그래머 코치 청코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정말 아직 뭐 절반은 많이 남았지만서도 우리 한강 잘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강좌로 내가 영문법의 기초를 좀 넘어서서 영문법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강좌로 다 끝내겠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 문장들 써보면서 내가 다 끝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그래머 확인해 볼 건데요. 아, 동사의 형태 두 번째인데요. 우리는 이제 수동태를 만나볼 거예요. 수동태, 조동사 이제 함께 있지만 우리는 수동태를 먼저 오늘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수동태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고3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정말 고등학생들까지, 고등학생들도 모를 수 있는 정말 수동태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딱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수동태의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강의 내용 확인합니다. 자, 쌤이 야옹 하면 오는 거 알죠? 오늘은 수동태의 모든 거 알아볼 건데요. 수동태를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죠.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세요. 이러면은 이걸 딱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밑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은 왜 그런지 강의 마지막에 확인하게 되거든요. 눈 크게 뜨시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럼 수동태 배우러 갈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딱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유닛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닛 20입니다. 수동태의 기초를 알아볼 건데요. 원래 이제 다른 문법 강의들도 선생님이 진행을 정말 많이 했는데, 수동태만 해도 사실은 2강, 많으면 3강, 더 많으면 4강까지도 나와요. 그 정도로 수동태가 정말 배워야 될 양이 많은데요. 우리는 한 강은 이걸 끝냅니다.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막 빠뜨리고 가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 모든 걸다 다룰 겁니다. 오늘 정말 아주 알찬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수동태 뭔지 기초만 벼락치기 하고 쭉쭉쭉 한번 나가볼게요. 영어에는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능동은요,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겁니다. 나는 방을 청소한다 라고 할 때는요, 여기가 지금 능동인 거예요. 우리가 능동 수동을 따지는 것은 동사 부분을 보는 겁니다. 한국말이든 영어든 동사 부분을 딱 봤을 때 청소를 하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능동. 그럼 이제 방의 입장에서는, 내 방의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서 청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수동의 느낌. 하나만 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능동적으로 딱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사랑을 당하고 받고 이런 거잖아요. 요게 수동의 느낌입니다. 자, 한국말로 봤을 때 많이 어렵지 않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동태의 모든 것 오늘 다 끝내러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동은요, 동사에다가 뭔가 우리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주는 건데요. 만드는 방법 보기 전에 수동태 문장이 무엇인가? 원래 능동태는요, 뭘 능동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 문장에 있던 목적어를 갖다가 주어로 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동사 파트에 BPP가 대표적이죠. BPP 형태로 바꿔주면서 이 주어가 의미상 어떤 행위를 받거나 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뭔가를 당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수동태를 딱 배우면은 제일 먼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요. 동사 딱 봐요. 동사 보면 능동 수동 바로 나옵니다. Cleanse예요. 능동태입니다. 맞죠? My mother, 우리 엄마가요. Cleanse, 청소하십니다. My room, 나의 방을 청소하십니다. 능동의 문장. 수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아주 기초 영문법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my room이요. 윗문장에서 목적어거든요. 내 방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뺍니다. my room을 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cleanse를 바로 쓰면은 내 방이 청소하는 건데 뭐내 방이 막 일어나서 막 청소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를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비동사 PP로 바꿔주는데 지금 현재 시제죠. cleanse가 현재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my room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 맞으면서도 my room에 맞는 비동사를 써야 돼서 is를 쓴 겁니다. my room is cleaned. 요거 이제 PP 꼴이라고 하죠. clean에 대한 과거분사 PP 꼴입니다. my room is cleaned. 내 방은 청소됩니다. 그리고 by 써주고 여기 윗문장에 있던 주어를 뒤에다가 딱 넣어주면은 해석상도 내 방은 청소되어진다.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하면서 수동태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변화를 줬어요. 어디에 변화가 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They, 그들은요, loved, 사랑했대요. 줄리아의 new songs, 새로운 노래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과거죠. 자, 그러면 목적어인 줄리아스 new songs를 주어로 뺐습니다. 줄리아의 새로운 노래들 앞으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PP로 바꿔야 되는데 과거야. 그리고 여기가 복수야, 주어가. 그러니까는 과거면서도 복수에 맞는 비동사가 were이잖아요. 이걸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줄리아의 새로운 노래들이요. were loved 이렇게 가죠. 사랑을 받았습니다. by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day를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이기도 한데요. day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 by 다음에 쓸 때는요, 목적격의 형태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저런 게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잖아요. day 하면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day라고 쓰죠. 하지만 문장이 뒤에 이렇게 나올 때에는 목적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them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좀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Young farmers, 젊은 농부들은 use, 사용합니다. Computers, 컴퓨터들을 사용합니다. For farming, 농사를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어인 computers를 주어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are used가 되는 거죠. 왜? 현재이고요. 복수니까는 are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들은 사용이 됩니다. 뭘 위해서요? farming을 위해서요. 농사를 위해서요. by 다음에 young farmers 넣어줘서 이제 젊은 농부들에 의해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연습 확실하게 되셨나요? 이게 기본 오브 기본. 기본 중에 기본. 끝난 겁니다. 수동태 만드는 방법. 근데 요거 쓰는 게 마스터가 돼야 돼요. 비동사 PP 그냥 막 비동사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시제와 이 주어를 생각해서 그두 가지를 생각해서 여기 비동사 넣어주는 게 포인트. 자, 그리고요. 이런 게참 표준편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초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초편 공부한 친구들이 알 거예요. 기초편은 정말 우리가 기초를 갈고 닦은 것이고 표준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문법책들 중에서도요, 막 외국의 문법책들, 굉장히 유명한 것들, 그런 데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요, 이런 거 있어요. 행위자 있잖아요. 행위자라 그러면은, 그 by 다음에 있던 거 있잖아요. by 다음에. by 다음에 우리가 그 주어를 여기다 넣어줬었잖아요. 이게 행위자입니다. 근데 이 행위자를요, 안 써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어떨 때일까요? 행위자가 일반인일 때. 우리, 사람들, 이럴 때, 그리고 문맥상 너무 분명해서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을 때, 그리고요, 누구인지 모를 때, 그런데요, 역시 영문법은 한국말로 보면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거 눈으로 딱 넣어두시고요, 영어로 갑니다. 첫 문장 봐봐요. paper, 종이는요, is made, 만들어지네요. from wood,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네요. 자, 이거, 누가 만들어요? 아니, 종이 만드는 사람이 만들겠죠. 또는 우리가 만들겠죠. 이 뒤에 이 사람 중요합니까? 바이어스가 중요합니까? 우리들에 의해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굳이 써주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이 능동태였다면은 누가 만들겠어요? 뭐, we 정도겠죠. 그쵸? 우리들 정도. 그러니까 이런 뭐, 너무나도 뻔하게 우리가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생략. 그 다음에, Andrew는요, was invited네요. 초대하다의 invite에서 과거의 수동이니까는 초대가 되어졌어요. 어디에? 데니엘의 파티에 초대가 되어졌어요. 생각해봐요. 누가 초대했겠어요? 데니엘의 파티니까는 데니엘이 초대를 했겠죠. 너무 당연한 데니엘이 초대한 거라서 역시 생략. 요렇게. 이게 그거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행위자가 누군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는다. 쓰면 낭비죠. 낭비. 그 다음에, 마이클, 내 차는요. was stolen이네요. 이거 원형 모르면 문제 있습니다. steal이죠. steal, 훔치다의 이제 PP꼴입니다. stolen. 내 차가요, 도난당했어요. last night, 어젯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건데요. 여기다가 by를 쓰려고 하면은 행위자를 알아야 돼요. 누가 내차 훔쳤는지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요, 범인을 잡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도난당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또는 누가 이렇게 훔쳐갔다라는 건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못 쓰는 겁니다. by 다음에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니까요. 이런 것도 있다. 재밌죠? by 다음에 무조건 뭘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안 써도 되거나 못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요 넘어가서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과 의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항상 동사는요, 기본이 있고 부정이 있고 의문이 있잖아요. 수동태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게, 이 수동태가요, 비동사 PP 이렇게 만들거든요, 동사 파트를. 그럼 뭐가 보입니까? 비동사가 보이죠. 그러면은 비동사의 규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비동사의 규칙 뭡니까?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 오른쪽에다가 not을 싹 갖다 붙이면 되잖아.

의문문 만들 때에는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뭐 are you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규칙을 수동태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수동태도 부정 의문 금방 할수 있어요. not의 위치 확인하세요. 그 파티는요, was not enjoyed입니다. not을 비동사 오른쪽에다가 싹 갖다 붙였어요. 오케이? 무치 확인, 비동사의 원칙. 해석하면은 그 파티는요, 과거인데다가 지금 수동이니까는 즐겨지지 않았네요. 그 손님들에 의해서요, 즐겨지지 않았다. 뭐 파티가 되게 재미없고 막 지루하고 그랬나 봐요. 그 다음 그 리포트는요, not의 위치 확인하세요. 비동사 오른쪽, was not finished. 그 리포트는요, on time 하면은 제때에 이런 뜻입니다. 제때에 끝마쳐지지 않았다. 얘는 기한을 넘겼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의문문 볼까요? 위치 한번 봐주세요.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싹 바꿨어요. 그러면은 뒤에 얘가 남게 되는 거 납득되시나요? 원래 주어, 비동사, PP였는데 얘네 둘만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PP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Is paper made from wood? 종이는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니? 라고 의문문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동사 원칙 따라서요. 그 다음 과거로 바꿨습니다. Was this house, 이 집은 PP꼴 나오죠. Built, 지어졌니? By your grandfather, 너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졌니? 요렇게 의문문 간단하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들어옵니다. 키워드는 의문사. 우리 요것도 배웠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없는 의문문이 있는데 방금 앞장면에 보신 것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요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이렇게 되는 거고 의문사는 제일 앞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살려줘야죠. How가요. 어떻게잖아요. 그 다음에 비동사, 주어, PP. 어떻게 종이는 만들어지니? 아, 해석 오케이. When은 언제잖아요. 언제 이 집은 지어졌니? 너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오케이. 그리고 의문사로 물어보면은 자 질문 나가요. 질문 나가요. 긴장하시고요. 딴짓하던 친구들 빨리 봐봐요. 의문사로 질문하면은 yes, no로 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빨리 빨리 답 정해요. yes, no로 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상식이죠. 생각해 보면 돼요. 종이는 어떻게 만들어져? 응.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의문사로 물어보면은 여기에 맞는 답을 해줘야 되지. yes, no로 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요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쌤도요, 참, 이제 뭐 문법 연구를 많이 하고요. 시중에 있는 문법책 거의 다 봤고요. 외국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굉장히 깔끔한 정리입니다. 수동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런 거 다루어진 책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은 책들이 그냥 수동태 만드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막 연습만 해. 계속 막 수동태만 만들어. 근데 왜 수동태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요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봐봐요. 수동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는 거는 이럴 때는 수동태를 쓰면은 좋다 이거야. 봐봐요.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이런 문장이 있었죠. 내 차가요 도난당했어요. 어젯밤에요. 이거를 만약에 능동태로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쳤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 누군가 이 도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태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 행위의 대상을 중심으로 말한다라는 거는요. 앞에 나오는 얘가 중심인 거예요. 이거. 영어는요. 앞에 나오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얘가 중요한 거죠. 이 맥락에서 봐봐요. The telephone 전화기가요. was invented, 발명되었습니다. 1870년대에 발명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행위자 자체가 생략이 돼버렸는데, 바 이하가요. 누가 발명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전화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를 앞으로 놓고 수동태로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요.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을 때, mistakes, 실수죠. 실수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능동태로 바꾼다면은 누군가가 뭐 정승이기, 정 코치가 실수를 한 거야. 근데 이 맥락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걸 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실수했는지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누구는 빼고, 정 코치는 빼고, 실수가 좀 있었네.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반에서 뭔가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야, 누구야? 누구 때문에 했을 때? 아니야. 그 사람 딱 빼버리고. 그냥 실수가 좀 있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행위자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숨기고

수동태로 갈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by 다음에요. 목적격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였냐면은 댐을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 by가 사실은 전치사라는 겁니다. 우리 팔품사의 명동형부 대감 접전할 때의 전치사고요. 전치사는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자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요. 예에 대한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목적어니까는 대명사를 쓸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쓰는 그 대명사를 써줘야 되고요. 요런 애들. me나 you나 him이나 her, it, us, them. 이런 애들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아, 물론 얘네 말고 그냥 뭐 탐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쓰면 돼요. 다른 애들은 그냥 쓰면 되고 이런 사람 가리키거나 사물 가리키는 대명사들은 요런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는 체크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 아,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면은 문법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동사가 뭡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요.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수동태는요.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목적어가 없으면은 수동태를 아예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ppear이라는 동사 있습니다. 나타나답니다. 얘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고요. 끝이에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 사람이 나타났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수 없고요. 이런 거는 영어에서 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arrived. 도착했다라는 거죠. 도착하다도요. 누군가가 도착했다. 끝이에요. 기차가 도착했다. 끝. 뒤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안 되고요.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얘도요. 이렇게 바꿀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전부 다 목적어 없기 때문에요. 자동사기 때문에요. 수동태로 바꿀 수 없어서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엑셀사이즈로 가보겠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 문제 풀어봐야죠. 문제 다 푸시고요.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번 쭉 복습해 주세요. 주어진 동사 적절한 형태로 고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오는데요. 마크가요, cover, 이제 덮다 아닙니까? His face, 그의 얼굴을요, with his hand, 그의 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시제로 적어주라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되는 거죠. 마크가 그의 얼굴을 어떻게 했겠어요? 덮었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능동으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과거니까. covered. 이렇게 가져야죠. 그 다음에요, 그의 침실 벽이고요. 침실 벽이고요. 포스터거든요. 그러면 포스터로 덮여진 거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was 복수잖아요. 그러면은 비동사 are 써주면서 are covered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녀는요. 아주 좋은 선물을요. 자, 이렇게 되면요. 받았다가 돼야 되거든요. 과거니까. 소년에 대한 알맞은 비동사. 과거는요. was죠. 그래서 was given 돼야 되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뒤에 형태 보세요. 나에게 그의 오래된 다이어리들을 주신 거잖아요. 전형적인 사형식 문장 아닙니까? 능동으로 갑니다. 과거니까 gave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 끝. 자, B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장 속에서요. 적절하게만 넣어볼 건데요. electricity, 전기라는 거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집에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집을요. 이거 뭐 합니까? 그 전기를 가지고서요. 요것은 지금 위에서 적절하게 넣어보니까는 따뜻하게 한다. 히트 들어가죠. 능동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는요. 그 전기로 음식을 뭐예요? 요리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요리합니다. 능동에 쿡 되고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옷을 뭐 합니까? 능동적으로 빨죠. 워시합니다. 어디서요? 전기로 된그 이제 세탁기에서요.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들이요. depends on 어렵네요. 의존합니다. 무엇에? 전기에 의존을 합니다. 아, 뭐, 그러나, a century ago, 이제 1세기 전에는요, 그 전에는요, 되게 옛날에는요, there was no electricity, 전기가 없었어요. our houses, 우리 집은요, 집들은요, 딱 보니까 나무로 가열이 되어졌다. 과거이면서 수동 들어가야 되죠. were, 그리고 heated,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 만만치 않죠. 자, 그리고요, our food, 우리 음식은요, 나무를 태워서 쓰는 그런 난로 같은 데서요, 이제 뭐 아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얘네가 또 과거면서 PP로 가야 되는 거죠. was cooked 됩니다. our food에 맞는 비동사 과거, was 되면서 cooked.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우리의 옷들은요, 끝이 아닙니다.

My hand, 손으로요. 빨아졌죠. 이게 전부 다 수동이 가야 됩니다. Clothes, 복수거든요. Were, was 되고요. Most things, 대부분의 것들은요. 인간의 힘입니다. Human power로 행해졌다죠. 복수죠. Were done. 이렇게 갑니다. 어떠신가요? 다 맞추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잠깐 복습하고 우리 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우리 수동태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알아봤는데요. 수동태 제일 중요한 건요. 만드는 법 알아야 됩니다. 동사의 대상, 즉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법은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의 주어는 저기 뒤로 가서 by 목적격이 되고요. 동사는 BPP로 바꾸는데 그때 이제 주어랑 시제를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잘 바꿔줘야 되는 거. 자,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동태 후반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끝났고요. 후반전 유닛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유닛 21입니다.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와, 이건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등학생들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마이그램 코치를 통해서요. 문법 필요한 거다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워야죠. 갑니다. 또 알고 나면 전코치 설명 듣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일단은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라는 게 지금 왜 따로 나눠져 있는가 확인해 봅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딱 드릴 거예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전코치 팁. 4,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뭐가 특별하길래 이렇게 따로 빼놨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봐봐요. 4형식 문장이 이렇게 생겼죠. 5형식 문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게 수동태라 그랬는데,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죠. 그래서 얘를 빼야 되나, 얘를 빼야 되나 고민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둘다 빼도 됩니다. 그래서 4형식은요, 두 개의 수동태 문장이 가능해진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목적어 두 개니까, 목적어 두 개라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해지고요. 5형식은요, 얘를 빼면 돼요. 빼면 되는데, 얘가 남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목적격 보어죠. 얘를 원래 꾸며주려고 마지막에 있던 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깔끔한 수동태들이랑은 다르게 뒤에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좀 남아있게 되는 게 5형식의 수동태거든요.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4형식 문장을요, 그대로 수동태로 바꿔보면 돼요. 딱 기초만 다져져 있으면 이거 이해가 됩니다. My uncle이요, 주어죠. gave, 줬어요. 4형식 동사. 나에게요, teddy bear를 주셨습니다. 4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요걸 좀더 우리가 정확하게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 두 개니까 하나씩 빼볼게요. 미를 뺍니다. 조심할 거. 뭐 조심할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정도 되면은 바로 아는 게 여기 있으니까 이게 미지 주어로 나가면 당연히 I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요거 과거니까요. was given 되는 거 맞죠? I was given. 그다음에 테디베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테디베어가 내려오고요. 주어는 by my uncle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나의 삼촌에 의해서 테디베어를 한 마리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디베어 노란색 뺍니다. 테디베어는요. 역시 동사는 was given 되고요.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다가 별표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단다. 요거 2 적어줘야 돼요. 이게요. 이 테디베어라는 직접 목적어죠. 얘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테디베어는 주어졌다. 그 다음에 나에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2를 적어주게 되는데, 2만 적는 건 아니고요.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2나, 4이나, of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요. 여기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동사에 따라서요.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거의 이제 2인데요. 테디베어는 주어졌다. 나에게.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나의 삼촌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위에 이제 4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Brian은요, showed, 보여주었다. 아, 4형식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the pictures of Niagara Falls입니다.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의 사진들을 보여준 겁니다. us를 먼저 뺄게요.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we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니까는 were shown 되고

우리는 보여줬어요. 뭐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사진이요. By Brian. 브라이언에 의해서 됐어요. 이거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얘 빼내고 동사 바꾸고 그대로 내리면 되기 때문에 추가할 게 없어요. 간단하죠? 문제는 노란색 직접 목적어가 빠지면 추가할 게 생기죠. 나이아가라 폭포의 사진들은요. 과거고 PP니까는 were shown 됩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to에다가 표시하시고 별표 3개. 얘가 왜또 to냐면은 앞장면에서 give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show도요. 둘다 to랑 어울리는 애예요. 이렇게가 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to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진이요. 나에게요. 보여줬대요. By Brian. Brian에 의해서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되고 있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되게 재미난 건데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buy나 make나 cook도요. 사형식 동사입니다. 왜? 누구에게 뭔가를 사주다. 누구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다. 누구에게 뭔가를 요리해주다. 사형식 동사 맞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거 사람을 빼잖아요.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할때 여기는 사람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을 빼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되게 이상해요. 봐봐요. 사람 빼면은,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은, 그 사람이 사줬어. 얘는 그 사람이 만들어졌어. 얘는 제일 이상해. 그 사람이 요리가 되었어. 이 동사의 의미상 사람이랑 붙으면은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그때는요, 사람을 빼지 않고요, 뒤에 있는 뭐뭐를에 해당하는 주로 사물, 걔를 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테리는요, 보트 사줬습니다. 스티브에게요, 티셔츠를 사줬잖아요. 사람을 안 빼는 거예요. 얘를 빼면은 스티브가 사줬다. 무슨 옛날에 무슨 뭐 노예제도 있을 때막그 노예처럼 사줬다기 때문에 사람을 빼지 않습니다. 티셔츠를 뺍니다. 티셔츠는요, 과거이면서 티셔츠니까는 was bought. 구매가 되어졌죠. 스티브를 위해서요. 자, 왜또 for이냐? buy는요, 대표적으로 for이랑 쓰거든요. 스티브를 위해서 구매가 되었습니다. 테리에 의해서요. 그 다음 그녀는요. 만들어줬습니다. 나에게요. A glass of iced coffee.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만들어줬잖아요. 역시 사람이 빠지면 너무 웃겨. 내가 만들어줬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얘 빼면 안 되고요. 얘를 뺍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이요. 과거 아닙니까? was made 됩니다. 만들어줬습니다. 얘도 for입니다. 왜? make도 대표적으로 for이랑 같이 쓰거든요. 아이스 커피 한 잔이요.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by her. 그녀에 의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쭉쭉 갑니다. 이제 5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한거 뭐냐? 정리하고 갈게요. 방금 4형식이에요.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적어 요거, 목적어 요거. 이렇게 딱 뺐을 때두 개의 수동태가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사람 빼니까는 말이 너무 이상해요. 막 사람이 요리가 돼.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동사들은 사람은 주어로 빼지 않았고요. 5형식 갈게요. 5형식은 기본적으로 5형식 문장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형식 문장 일단 먼저 분석해 볼게요. His rude manners. 그의 rude 하면 무례한. 그 무례한 매너가요. made 5형식 동사 만들었다. me 나를요, angry, 목적격 보호,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이거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보호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닙니다. 얘만 빼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I로 뺐죠. 그 다음에, 과거니까는 was made 맞죠? 나는 만들어졌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박스 딱 쳐주시고, 별표 3개. angry가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 보어가요, 그대로 내려와서 요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I was made angry. 이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예문입니다. 이 정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이 이미 중학교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이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나는요, 화가 나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 뭐에 의해서요? 그의 무례한 매너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left 하면 leave의 과거형이죠. 5형식의 left의 의미는 뭐가 뭐한 채로 남겨두답니다. 우리는 남겨뒀어. The window, 창문이 열린 채로 남겨뒀습니다. window가 빠져야 되죠. The window, 창문은요, 과거고 수동이니까는 was left.
남겨줬다.

그리고 얘가 그대로 내려와요. often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bias 정도는 생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얘가 아니고 요거예요. 윗문장에서 보어 역할하던 애가 그대로 내려온다. 되나요? 또 넘어가요. 자, 이번에도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그 소음이요. kept them awake예요. 유지를 했죠. 목적어인 그들을. awake 하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 소음 때문에 못잔 거야. 밤새 깨어 있었어. 뭐 빼야 돼요? 목적어 뺍니다. they로 바뀌죠. 과거인데다가 they니까는 were kept. 그들은 유지가 되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기죠. 별표 3개. 깨어 있는 채로 유지가 되었어요. 밤새도록요. 그 소음에 의해서요. 그다음 우리는요. 주어 consider 여기입니다. 7 숫자 7을요. lucky number 행운의 숫자라고 여기입니다. 아, 이것도 너무 좋은 문장이다, 진짜. consider 오형식으로 쓰면요. 완전 감탄 나오는 제대로 오형식 문장 되거든요. 요게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은 7이 빠지죠. 숫자 7은요. 현재거든요. 여겨집니다. is considered. 그리고 얘가 그대로죠. 행운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bias 같은 거는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뭐 쓰고 싶으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보어를 그대로 내려줘야 된다라는 이게 포인트.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우리는요, 불러요. 오형식이죠. 한국의 알파벳을 갖다가 뭐라고? 한글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치. 한국의 그 철자를 한글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게 빠집니다. 이 Korean alphabet은요, 현재형이죠. is called, 불립니다. 요거 내려옵니다. 보어가 내려옵니다. 한글이라고 불립니다.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코칭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익히라는 겁니다. 간접 목적어가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 사람 나오면서 be given 하면은 그 사람이 주어지다. 그 사람이 지불되다. 말해지다. 보여지다. 무언가를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직접 목적어는 보통 사물 아닙니까? 이 사물이요. 주어지다, 지불되다, 말해지다, 보여지다, 그리고 이제 to 다음에 보통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사물이요.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사지고요. 요리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을 위해서. 요렇게도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건 오형식이네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런 상태로 두어질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 여겨질 수 있다, 불릴 수 있다, 그 명사나 형용사로 이런 패턴이라는 건데, 이 패턴 그대로 익히면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영어로 봐야 됩니다. 문제 풀러 갑니다. 자, 문제 정말 좋은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다 풀어보시고요. 저가 픽한 문제, A번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쭉볼 건데요. 1번에요. 이거 주어진 문장이랑 같은 의미 되도록 빈칸에 적절한 말 적는 거거든요. 딱 봤을 때, 주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gave, 줬어요. 우리 엄마에게요, 뭘 줬어요? 꽃이라는 송이 주셨습니다. 두 개의 목적어가 있는 사형식 문장, 요거로, 요거로, 이렇게 두개 만들 수 있는 거죠? 나의 엄마는요, 과거네요, was given이네요, 꽃이 주어졌죠? 우리 아빠에 의해서. 중요한 건 얘야. 뒤에 있는 애가 빠져나오면요, 추가해야 될게 있지 않습니까? give라는 애는요, to랑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꽃한 송이가요, was given 괜찮고요. 주어졌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빠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요. 이거 적으라는 겁니다. 자, 5번 가볼까요? My grandmother, 나의 할머니는요. 오형식이네요. 무려 오형식. 자, 이거 지금 나의 할머니는요. 그다음에 요거 지금 사형식이죠, 사형식. 메이크 조심해야 돼요. 4, 5다 되거든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요. 스웨터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사람 빼면 이상하다 그랬죠? 이렇게 조합이 안 좋아요. 스웨터를 뺐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이네요. 복수네요. are made. 그리고 for. 메이크는 for이랑 같이 씁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웨터가 만들어지죠? 할머니에 의해서. 그다음 탐은요. 사줬습니다. 나에게요. 도넛을 사줬습니다. 4형식입니다. 근데 사람이랑 by랑 조합이 안 좋아. 그래서 도넛을 빼서요. 과거네요. 도넛 한 개네요. was 돼야 되겠죠. 도넛은 사줬습니다. for를 써야 됩니다. by랑 for 씁니다. 나를 위해서 사줬습니다. 탐에 의해서요. 요렇게 되고 있나요? 또 갑니다. 그녀의 학급 친구들은요. elected, 선출했답니다. 5형식입니다. 그녀를, 목적어를 그 학급의 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보어입니다. 얘는요. 요거 빼면 돼요. she가 빠져나오면서 과거니까는 was elected 선출되었죠. 요게 그대로 내려.

되어져 보호가 학급의 반장으로 반 친구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 갑니다. 우리는요, 코 5형식 부릅니다. 우리의 내셔널 플래그 국기를요, 태극기라고 부르죠. 목적어 빼야 됩니다. 앞으로 빼고. 비동사 현재형이니까는 여기에 맞는 거 써주면서 수동 바꾸면서 보어 예를 내리는 게 핵심. 그래서 우리의 국기는 is called 불립니다. 태극기라고요. bia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B번에요. 수동태 사용해서 문장 완성합니다. 여기에 많은 뭐 단서들이 있습니다. 나에 의해서 제이콥을 위한 생일 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니까요. was made 되고요. 이것이라는 거죠. make에 for 붙이라는 겁니다. 제이콥을 위해서요. by me,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6번은요. 자, 제이콥은요. 그 생일 카드에 의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야, 이거 어렵네요. 5형식 쓰라는 겁니다. 제이콥은요, 5형식의 make의 수동입니다. 만들어졌어요. 보어예요. 행복하게요. 생일 그 카드에 의해서요. 마지막, 13은 미국에서 불운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와, 이거 어려운데요? 이건 이렇게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13은요, consider 썼죠. 여겨집니다. 보어가 그대로입니다. 불운의 숫자로요, 미국에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복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4, 5형식 하지만 이게 이제 고3까지 쓰는 겁니다. 복습 꼭 하시고 우리는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올게요.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뭐 배웠습니까?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수동태 2개 가능하죠. 왜? 목적어 2개니까. 5형식은요, PPP 만든 다음에 위에 있던 그 목적 격보가 그대로 내려오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 형태 잘 봐주십시오. (목소리) 자,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왜 밑에 긴지 알겠죠? 나의 삼촌이요. 줬어요. 나에게요. 테디베어 하나 줬습니다. 4형식 문장 아닙니까? 이것도 주어로 나올 수 있잖아요. 두 개가 나오죠. I was given. 내가 주어졌다. 테디베어 하나가 나의 삼촌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대신에 테디베어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거 봐야 되죠. 테디베어가 주어졌는데요. 나에게 할때 to를 써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수동태, 동사의 대상,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고, 요렇게 되죠? 동사가 PPP로. 하지만 4, 5 형식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되셨나요? 우리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연습 문제들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열공의 흔적들, 요 태그로 우리 땡스타그램에서 만날게요. 우리 소통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함께 갈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강의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자 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왔어. 정말 환영해. 자, 우리 오늘 46강이야. 네, 선생님 이렇게 한땀 챙기는 이유, 여러분들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자 여러분들의 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이만큼 40강을 훌쩍 넘어서 이제 거의 50강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무관한 문장 찾기에 또 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무관한 문장 찾기는 늘 하는 거지만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잡아야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심 내용이 사실은 중간에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분명히 짝꿍이 있다라는 거예요. 걔가 관련 없는 문장이 아닌 한, 즉 관련이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 유관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장.

긴장인 경우에는 분명히 얘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앞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한번 무관한 문장 찾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시 생활의 선생님이 이것만큼은 좀 조금은 이렇게 옆으로 뒀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참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참 좋은데, 그 친구의 무엇과 나의 무언가를 똑같이 놓고 비교하는 걸 지나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실은 역량이나 길, 나의 진로의 방향이나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또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같이 놓고, 이거는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건 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강점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약간 비관하면서 좀 학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습니다. Last comparison. 좀 비교는 덜하고. 그렇게 되면 clearer direction, 방향은 더 명확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가는 동료, 동반자야.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 친구의 가야 되는 길과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자로 함께 가기는 하지만 너무 이 친구에 비교해서 나 스스로를 좀, 야, 이렇게 혹독하게, 매몰차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관한 문장찾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다섯 개의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갈 건데, 자, 일단은 뭐 이제 말안 해도 알겠죠? 세 번째 시간이니까. 중요한 중심 내용 찾는데, 근데 1번부터 시작되는 그 번호에서 앞뒤 문장의 연결고리 혹은 이 지금 같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소재나 주제가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진 않은지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냥 소재 자체가 바뀌는 경우 혹은 관련 소재가 그냥 툭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너무 이건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3학년 문제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은 이그 난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좀 변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눈에 확 띄는 그런 관련 없는 소재가 나와 있진 않지만 흐름상으로 좀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 한번 우리 잘 구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인공이 누구야? 네, 맞아요. 식물입니다. 소재 파악은 매우 중요하죠. 자, 식물들의 특히 뭐에 대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 번호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을 거예요. 뭐 하는 능력? 그렇지. 회복 능력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 from disaster, 재난이나 재앙에서 견뎌내는,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식물에게 있다. 누구보다? 동물보다. 이런 이야기가 비교적인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과 달라지는 내용은 다른 소재를 이용할까? 아니면 흐름을 좀 다르게? 식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식물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걸 한번 선별을 해보자고요. 자, 식물들이 뭐 하기 때문에 tend to, 뭐 많은 경향이 있다? recover from disasters.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more quickly. 그것도 더 빠르게요. 누구보다? 동물보다요. 동물보다 더 빠르게, 자, 이걸 회복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they're essential. 이 식물들은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존재예요. 어디에? to the revitalization of damaged environment. 손상된 환경, 뭔가 피해를 입은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의 revitalization, 소생,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런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필수적입니다라는 얘기야. 동물보다는 식물이 훨씬 더 회복 능력이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황무지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잘 보호를 하려고 그런 신호. 예, 좀 개간을 하고 그리고 좀 식물들이 살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면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그 산불 속에서도 남아 있는 살아 있는 식물들이 소생을 한참 후에 하죠. 그죠? 동물들은 살아날 수 없지만 식물은 소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뭐에 대한 내용? 그치? Plants. 식물의 소생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Revitalization. 소생 능력이라는 건 바로
회복 능력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잡고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why 왜 do plants have this preferential ability to recover from disaster? 왜 식물들이 이렇게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그것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이런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갖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내용이 일단은 한번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왜 이게 가능한가?

문장이 관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이 아니라 바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그죠? It is largely because. 이것은 되게 뭐 때문이에요? 동물과는 다르게요. 그 식물들이 can generate new organs.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tissues, 조직들을 만들어낸대요. 그것도 어느 동안에 throughout their life cycle. 그들이 살아있는 그 생애 주기, throughout, 내내라는 얘기입니다. through만 쓴게 아니라 throughout까지 썼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거를 통틀어. 즉, 그 주기, 살아있는 주기 내내,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연령대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 퇴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식물들은 살아있는 주기 내내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들을 어떻게 해요? generate,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generating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어내는, 재생하는 능력? 예, 여기에서는 만드는 능력? 그냥 generation이라고 할까요? 만들어내고 재생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문장이 나오네요. This ability is due to the activity of plant meristems. 식물의 이 meristem이라는 활동 때문에 이 능력은 가능해집니다. 이 능력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능력이 가리키는 게 뭐라면? Generating new organs and tissues의 능력이라면 뒤에 설명되는 내용이 맞다면 비슷한 관련된 generating 하는 능력이라면 1번의 내용은 연관성이 있는 게 맞을 거야.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의 이 meristems라는 건 여기는 분할 조직, 분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이 돼서 계속해서 분열돼서 만들어내는 분열 조직이라고 보겠습니다. 분열 조직의 활동 때문인데요. 이 분열 조직이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어떤 부분, 부위가 되겠습니다. 식물의 어떤 부위냐? Undifferentiated tissue in roots and shoots. 자, root은 뿌리지, 그리고 shoot은 싹이 나는 싹이야. 싹 트는 곳, 싹. 그러면 이 식물의 뿌리나 싹에 있는 undifferentiated, 아직 분화되지 않은 조직이야. 조직의 그 부위야. 그러니까 아직 미분화된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미분화된 조직이 나중에 분열이 되면서 분화가 되면서 새롭게 어떤 조직이나 기관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뿌리나 아니면 그 싹에 있는 그런 조직들, 미분화된 그런 조직들이 can 할수 있대요. In response to specific cue, 특정한 어떤 단서, 특정한 신호에 반응해서 아, 이거 이제 만들어내야 돼 라는 신호가 오면 그 특정 신호에 반응을 해서 뭐할수 있게 돼요? Differentiate into new tissues and organs. 새로운 조직, 그리고 새로운 기관으로 어떻게 분화될 수 있는 그런 뿌리나 싹에 있는 미분열된 조직의 그 부위가 바로 식물의 메리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인데 그곳에서의 활동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을 분화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generating new organs and tissues라는 부분과 1번의 이 뒤에 있는 부분, 이 능력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 why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meristem이라는 분열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설명이 충분히 되어졌으니까 1번은 맞는 연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아니겠지? 자, 만약에 앞에 있었던 메리스템이 또 나왔어요. 일단 소재상으로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메리스템이 are not damaged, 손상이 안 됐어요. 뭐 하는 기간 동안에 산불이 났는 이런 재해가 있었어. 근데 그 재해 동안에 만약에 손상이 안 됐어. 뿌리 부분이나 싹이 트는 그 부분이 타지 않았다는 얘기야. 손상이 안된 거야. 자, 그랬을 때 식물들은요, can recover. 뭐할수 있어요? 회복하고 and ultimately transform.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바꿀 수도 있대요. 자, 스스로가 회복을 하고 무엇을 바꿀까? The destroyed or barren environment. 파괴된 환경, 그리고 척박한 환경. 다시 말하면, 그게 완전히 손상된 그런 환경들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여기저기서 이제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소생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 황폐해졌던, 척박했던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이제 2번 문장도 바로 뭐에 관련된 거야? Recover. 다시, 이 회복을 할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할수 있다? 새로운 이런 상황들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게뭘 통해서 바꿔낼 수 있어요? 회복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냥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을 또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뭐야? 소생 능력.

능력이 있다. 소생 능력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니까 역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 2번 문장도 좋아요. 3번 볼게요. You can see this phenomenon.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그럼 어떤 현상이겠어? 여기 있었던 recover 하는 현상과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죠? 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요? On a smaller scale, 더 작은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규모의 어떤 지역은 아닌데 좀 더 작은 규모로 볼 수 있는데 그 상황 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 A tree struck by lightning. 번개를 맞은 나무 한 그루가요. Forms, 만들어낸대요. New branches, 새로운 나뭇가지를 만들어낸대. 이게 바로 뭐야? 회복해서 그래서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요 뒤에 있는 내용. 그 나뭇가지 끝에 이제 그 이 메리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싹이 나는 부분에서 다시 얘네들이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grow from the old scar. scar라는 단어가 원래 상처라는 뜻이죠. 그러면 오래된 그 상처, 탄 부위에서 손상되지 않은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을 뚫고 이제 그 조직이 이 오래된 상처 부위를 뚫고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사례가 되겠죠. 뭐 하는 사례? 위에 있는 것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좋네.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가보겠습니다. In the form of a forest and grassland. 어떤 형태로? 숲이나 아니면 목초지의 형태로요. 식물은요. regulate, 조절을 한대요. 뭐를? The cycling of water? 갑자기 물이 나왔어요. 물의 순환을 조절하고 and adjust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의 구성을 조정한대요. 자, 이거는 뭐의 능력인 것 같아요? 식물의 능력 가운데 역할이 되겠죠. 물을 뭔가 순환을 해주고 그리고 이 대기에 이 그 화학물질을 좀 잘 조정해서 해준다라는 그런 다른 부분에서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식물들의 소생 능력이, 회복 능력이 주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라 얘는 그냥 물을 순환하게끔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화학물질의 구성들을 좀 조정을 해서 바꿔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소생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5번은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답이 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던 문제 중에 많은 문제를 봤지만 대부분은 이제 5번 전에. 그러면 우리가 5번을 아예 배제하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3번 문장과 5번 문장이 잘 연결되는지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지금 11번의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없는 소재가 먼저 훅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거의 확실할 수 있어. 4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신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 5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어? 그렇지. 회복 능력, 소생 능력이 5번에도 나와주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뭐에 더해서 라는 뜻이죠. 뭐에 더해서요? 식물의 regeneration, 재생, 다시 생산하는 거니까 재생. 자, 재생이나 아니면 re-sprouting. sprout가 여러분들 싹을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발아. 싹을 트는 걸 이제 발아한다고 이야기하잖아. 재발아에 더해서. 앞에 있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뭔가 새로 만들어. 그리고 싹이 다시 튀어나와. 그래서 그 scar, 오래된 그 상처 부위에서 새로운 조직들이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재발아가 되겠지. 그치? 이것과 더해서요. distributed areas, 이 교란된 지역, 즉 이 손상된 그 지역은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어? reseeding, 다시 씨앗을 뿌리는 재파종에 의해서 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씨앗을 다시 뿌리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또 얘네들이 빠른 회복력, 소생 능력으로 또 잘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1, 2, 3번의 내용에 더해서 앞에 있는 것 플러스 위에 있었던 내용 플러스 뭐까지? reseeding까지 나왔습니다. reseeding까지 나왔어요. 네, 재발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적절하게 잘 연결된 거. 그러니까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지? 네. 식물의 재생, 그리고 소생, 그리고 뭔가 발아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흐름만 잘 잡아도 문제는 잘 풀 수 있었어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식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는 동물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동물들이야? 갈등 상황에 있는 동물이에요. 자, 그러면 뭐 할까 뭐 할까라는 갈등을 느끼고 있는 동물에 관련된 겁니다. 자, 어떤 동물이에요? 갈등 상황에 있는 동물인데, 특히 between attacking. Attacking, 공격하는 거야. 누구를? A rival, 상대. 어떤 동물이 길을 가다가 상대를 탁 마주친 거야. 그러면 이때, 야, 얘를 공격할까? 아니면 fleeting, 달아날까? 라는 그 사이에서의 갈등 상황에 있는 한 동물. 그 동물은요, may initially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요거 무슨 뜻이야? initial. 쌤의 이니셜은 LSM이거든요. 처음에, 초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이라는 단어가 첫 글자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고, 초기의, 처음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어요. 부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갈등 상황에 딱 부딪힌 이 동물, 그 동물은 처음에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대요. 처음 딱 마주친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얘를 공격해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이런 판단이 안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뭐할수 있는 그 정보예요? To enable it. 그 동물로 하여금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그것도 straight away. 바로 내릴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처음에는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계속 볼게요. If, 만약에, 자, 번호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 상대, 마주친 그 상대가 is likely to win the fight, 그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 상대가 이길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상대가 더 세단 얘기지. 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Then, the optimal decision, optimal 이란 단어가 맞아요. 최적의라는 뜻이야. 최적의, 최상의라는 뜻이야. 가장 좋은 결정,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나 이길 것 같아. 딱 봐도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지 무조건. 그죠? 그래서 보시면 so would be to give up immediately. 즉시 포기를 하고 and not risk getting injured. 부상당하지 않는 부상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최적의 결정이 될 거예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번 상황은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 뭐였으니까 상대를 마주쳤을 때 라이벌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지. 얘가 센 녀석이면 공격을 할 만하겠지만, 아니면 얘가 정말 강한 녀석이야. 그렇다면 센 녀석이면 도망을 가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싸워볼 법 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먼저 나온 거야? 강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 flee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도망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상황을 알아주면 좋겠니? 약한 것 같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나와주면 더 좋겠죠? 자,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if the rival is weak, 자, 바로 나와줬죠? 만약에 상대가 약해요. 그래서 쉽게 defeatable.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defeat이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는,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물리치다,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법해. 쉽게 이길 법하다라는 얘기는 상대가 약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there could be considerable benefit.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을까? In going ahead.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and obtaining the territory, females, food, or whatever is at stake. 자, 얻어내는 것이 상당한 이점이 있을 거란 얘기야. going 해서, 그리고 obtaining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점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싸워서 뭘 얻을까? 걔가 있었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암컷이 될 수도 있고,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성패를 가를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만약에 강한 경우에는 flee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go ahead. 앞으로 나아가. 다시 말하면 싸워.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상황은 사실은 뭐 했을 때? 잘 살펴보고 우리가 처음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지만 나중에 잘 살펴보고 그럴 것 같다라는 판단. 즉, 다시 말해 어떤 정보를 얻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위해서 정보를 통해서 뭘 하게 되지?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Animals under normal circumstances. 일반적인 보통 상황에 있는 그 동물들은요, maintain a very constant body weight. 유지한대네요. 뭐를? 매우 일정한 체중을, 그죠? 얘는 무게니까 체중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상대를 만났을 때 싸워 말어. 얘가 강할 것 같으면 도망가. 그렇지 않으면 싸워. 이 상황이 나왔죠? 근데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하지만 얘는 지금 뭐야? 체중 유지에 관련된, 항상성 유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뒤에는 내용도 볼까? And they eat and drink enough. 확실한 것 같아. 뭐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온 게 맞단 말이에요. 위에 food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food가 이걸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동물들은요. 또 어떻게 해요? 충분한 먹이와 물을 마시게 된대요. 그죠? 예, 먹고 마시게 됩니다. 뭘 위해서? 그들의 피로를 위해서요. 그것도 규칙적인 간격, 정기적인 간격으로요. 필요한 만큼 그렇게 충분히 일반적인 일상적인 보통의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물들의 어떤 신체적인 노력, 신체적인 그런 기능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야, 3번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린 뭘 확인해주면 돼요? 궁금하지 않아? 2번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죠? 자, 그러면 3번 내용 보겠습니다. By taking a little extra time.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뭐 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뭘 하는데?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opponent. 상대. opponent라는 건 상대 적수라는 뜻이죠. 앞에 어떤 단어를 받은 표현이겠니? 맞아. 앞에 있었던 rival이라는 표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상대, 그 적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더 들여서 라는 얘기예요.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도 돌아보고, 그저 멀리서 이렇게 탐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the animal is more likely to 그 동물은요 더 뭐일 것 같아? reach a decision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지냐면 maximizes its chances of winning 우승할 수 있는 즉 승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뭐보다요? That if it takes a decision without such information. 그렇게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탐색한 그 정보가 없이 결정을 내리는 그 상황보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탐색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승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어느 부분과? 2번 내용과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내용 보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이 되겠죠? Many signals, 많은 신호들이요, are now, 오늘날에 seen as, 여겨집니다. 뭘로요?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있겠지. 아, 걔네들이 보내는 신호. 뭐, 이를테면은 털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발톱을 이렇게, 날을 세운다거나, 이를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신호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뭐처럼, 뭘로 여겨져요? disinformation gathering, 이러한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 assessment function, 평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 판단하는 예, 그런 것으로 많은 신호들이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죠. 뭐 하는데? To the mechanism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의 메커니즘에 기여를 해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supplying vital information about the likely outcomes of the various options.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어날 법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various options, 다양한 상황이 뭐가 있어? 우린 지금 여기서 딱두 가지 상황만 봤어요. 야, flee 할 거야? 아니면, 뭐할 거야? 그렇지, going in. 다시 들어가서, 거기, go ahead. 그냥 들어가서 싸울 거야. 다시 말하면, fight 할 거야? 아니면, flight, flee 할 거야. 이둘 중에 하나가 바로 옵션이 되겠죠. 이 옵션에 대해서 있을 법한 가능성, 결과. 그 결과가 뭐야? 이기거나, win 하거나, 아니면, 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defeated 되거나. 이렇게. 그래서 요것에 대한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사실 우리가 정보 탐색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해야, 그래야 우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정리 부분이 바로 5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몇 번인가? 동물이 체중을,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필요한 만큼의 음식과 그리고 물, 여기는 물이라고 안 나왔지만, 그죠? 예, 충분히 마셔준다라는 것이 아마도 물, 수분 섭취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언뜻 봤을 때는 다 동물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지만, 체중 유지, 그리고 물을 마시고, 먹고,
그리고 규칙적인 간격, 정기적인 간격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소재가 좀 이렇게 다른 소재,

다시 말하면 결이 다른 소재들이 들어갔죠. 그죠? 이 부분만 잘 구별해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네. 정보의 체계가 어디에 미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이 많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많이 변하는 부분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since their introduction, there라고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을까? systems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뒤에 있는 부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보 체계가요, have substantially 상당히 매우 변화를 시켰대요. 뭐를요? The way business is conducted. 사업이 수행되는 그런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켰습니다. 모함에 따라서, 네, 모한 이후에 그것들이 도입된 후에요. 그것들이라는 건 정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그 정보 시스템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야? 사업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문에 영향을 줬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업 부문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정보 체계의 변화. 정보 체계가 어디에 미친? 사업의 수행 방식이 되겠죠. 그냥 선생님은 사업이라고 일단은 쓰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업 수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This, 이것은요, 특히나 사실입니다. 특히 어디에 해당이 돼요? Business,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업? And the shape and form of cooperation. 자, 이거 뭐야? Cooperation? 협력이야. 협력의 형태나 shape. 유형 정도로 볼까요? 예, 협력의 형태나 협력의 유형에 있어서의 사업에 특히나 해당이 된대요. 그럼 협력을 하는 형태나 협력을 하는 그 유형에서의 사업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행에 있어서의 변화. 근데 이 협력은 누구 간의 협력이야? 회사 내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사업 간의, 기업 간의 협력이 됩니다. 한 기업 내가 아니라 여러 기업 간의 협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협력, 이런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은 that involves 무엇을 수반하게 되냐면 on integration of value chains across multiple units.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가치 체인, 가치 여러 가지 그 사슬들, 가치 체인의 통합을 수반하는 기업 간의 그런 협력의 형태나 혹은 유형에 있어서의 기업들에게 특히나 해당이 됩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 있어서 수행하는 그 방식이 특히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줬다? 사업 부분 중에서도 기업 간의 협력 부분에 영향을 줬다. 그 얘기는 여러분, 하나의 기업만 혼자서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서로에게 협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보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요. 정보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he resulting networks. 그로 인한, 그에 따른 그 결과로 나타난 그 네트워크는, 그 연결망은 do not only cover. 자, not only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but을 찾게 되죠? 근데 쭉 봐도 but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여기 있냐면 쭉 가다가 그뿐만 아니, 여기 벗이 있네.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벗이 있습니다. 뒤에는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러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는요, 무엇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 하나의 단일 기업의 그 단위, 즉, 사업 부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한 회사의 여러 부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뭣도 포함해? Multiple units from different firms. 서로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부문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바로 한 기업 안에서의 여러 부문뿐만 아니라 여러 서로 다른 그런 기업 간에서 여러 가지의 부문들까지도 포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건 역시 2번 내용, 1번 내용과 2번 내용이 한 단일 기업 내에서만의 사업의 수행이 아니라 더 이상은 기업들 간의 협력이나 혹은 기업들 간의 여러 부문에서의 서로 다른 부문에서의 그런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1번과 2번은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그 기업 사업체 내에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요. 이에 따라서 그 결과로 firms 기업들은요, do not only 뭐 일뿐만 아니라 또 나옵니다. need to consider their internal organization. 그 내부에 있는 그 조직을 고려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옵니다.
자, 벗 대신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not only 다음에 but이 없다면 세미콜론이 있다면 그냥 이걸 but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의 조직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즉 단일 기업의 부문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야? 다양한 서로 다른 그 기업들의 여러 부문까지도 포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뭐야? 전체 생태계래요. 전체 생태계가 뭔데? 그 자신들을 둘러싼 부문들의, 즉, 이를테면 자기의 어떤 그 기업들의 여러 그 부서나 부문들이 있어. 아니면 유통 부분, 어떤 부분, 어떤 부분, 마케팅 부분, 여러 부문들이 있어. 근데 그 부문들을 둘러싼 전체 생태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단일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동일한 부문들이 되겠죠. 어떤 기업이든지 마케팅 부서라든가 유통 부서라든가 뭐 이런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까지도 taking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라는 게 바로 consider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사실 똑같은 거야. 즉 내부 조직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외부 조직까지 그들을 둘러싼 자신들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그런 부문들의 전체 생태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슷한 그 다른 기업들의 동일한 그 다른 부문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3번도 바로 뭐야? 단일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간의 그런 이 부문들과의 역할 혹은 협력, 화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화합까지는 안 왔지만 이제 협력이라고 우리가 연결해 볼수 있겠죠. 자, 이 내부 조직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나오죠. 자, ensure sustainable business performance. 지속 가능한 사업의 기업들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부 조직들을 고려해야 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의 내용도 역시 같은 맥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Many major companies, 많은 주요한 기업들은요, are fundamentally changing,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래요. 뭘 바꾸고 있어? 그들의 기업들의 모델을 바꾼대요. 자, 벌써부터 조금 이상하죠? 기업들의 모델을 바꾼다? 여기선 여러 부문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모델을 바꾼대. 근데 더군다나, 어느 부분의 모델을 바꿔? By focusing on profitable unit.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단위, 그런 부문들에 집중을 하고, 그런 부문들에 집중하고, cutting off. 무엇은 잘라내? 수익을 덜 발생하는 그런 units. 부문들에는 어떻게?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될 만한 것들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수익이 안날 만한 것들은 잘라내면서 그들의 비즈니스, 그 사업의 모델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익이 될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건 가지치기로 그냥 잘라버린다. 그래서 수익에 관련된 기업 부분의 모델을 바꾸는 내용이 바로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그렇지. 흐름이 어긋난다라는 거, 벗어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4번이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번에 우리가 사실은 이 기업 간의 그 부문 간의 이 협력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거나 보완해 주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가볼게요. In order to allow these differences, different units. 이렇게 서로 다른 이 부문들이 to cooperate successfully. 자,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Cooperate. 성공적으로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 기업들의 각각의 부문들, 비슷한 그런 부문들이 서로 협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the existence of common platform.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요. 공통적인 플랫폼의 존재가 is crucial.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야.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필요하니까, 얘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이든지 이렇게 상품들을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근데 그 상품을 또 어떻게 해야 돼? 유통하고 판매하고 그 판매를 통해 판매를 할때 결제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런 굉장히 큰이 서치 그 플랫폼 같은 거 있죠. 뭐 네이버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부 다 모든 기업들이 다 물건을 갖다 놓고 동일한 그런 구조로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단일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그 기업들이 공통적인 플랫폼으로 같은 그 서로 다른 그 부문에서 협조적으로 협력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information system의 변화로

인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변화를 줬다라는 부분을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같이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는데 사실은 답을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많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은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이요? 맞아요. 일단 소재 자체는 migration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migration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일단 migration이 뭐예요? 여러분들, migrate라는 동사. 얘가 무슨 뜻일까? 맞아요. 얘는 이동하다, 이주하다, move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 안으로 들어와. 그럼 이주에 오는 거죠? 그럼 얘는 immigrate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주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주에 나간다라고 하려면 emigrat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나 ex가 붙게 되면 out의 뜻을 갖고 in을 붙게 되면 이제 얘는 안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immigrate, immigration이라고 하면 이주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나라로 들어오는 이주를 가리키고 그 이주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정치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A variety of various 뜻이죠.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이론적인 관점이 제공을 합니다. 뭐를요?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하죠. 뭐에 대한 통찰력? Immigration, 이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론들이 통찰을 그 이주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많이 살펴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economics, 경제 부분이 이 경제라는 것이 represent, 보여줍니다. 지금 comma 된 부분은 삽입으로 나온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 동사로 연결해서 의미를 먼저 잡고 이 economics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나중에 보죠. 자, 경제학이라는 건 보여줍니다. 뭐를요? One framework. 하나의 틀을 보여준대요. 뭐에 대한 틀을 보여주겠어요? 그쵸? About immigration에 대한 틀을 보여주겠죠. 자, 그럼 경제학이라는 게 바로 뭐냐? Which assume that. 이 경제학이 뭐라고 상정하고 뭐라고 추정한대요? 뭐라고 가정해요? That actors. 이 행위자들. 즉, 다시 말하면 이주에서 나가거나 이제 들어오는 그런 행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그런 행위자들이 engaging. 이주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이주에 들어오는 immigration이니까 이 행위자들이요 참여하게 된대요. 자, 어디에 참여하게 돼? Utility, 효용성의 maximization, 극대화에 참여한다고 상정하는, 그렇게 가정하는 경제학 부분은요 하나의 틀을 제공합니다. 제시합니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경제학과 모아의 지금 어떤 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야? 이주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는 잡고 갈게요. 자, 이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이주를 어떤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 From this perspective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It is assumed that 뭐라고 가정하고 추정할 수 있어요? Individuals are rational actors. 개체들이. 다시 말하면 immigrate하는 그 개체들. 이주에 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개별적인 개인들이 are rational,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행위자야 사실은 어떻게 돼?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효용성이 극대화되지 않잖아. 이렇게 일단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IE라고 읽은 건 that is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That is가 뭔데?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자, 뭐라고 상정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냐, 뭐라고 추정하는 걸 이야기하냐면 They make migration decisions. 그들이 이주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요. 자,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하느냐, Their assessment of those costs as well as benefits of remaining 쭉 가서 living 이렇게 나옵니다. 자, 특정 지역에 남아있느냐, 그것 대 우리가 vs 이렇게 하면 보통 뭐뭐 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아있는 것, 특정 지역에 남아있는 것 대 떠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남아있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써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고 또 목도 있어? 이점도 있지. 즉, 특정 지역이 남아있는 것의 이점뿐만 아니라 비용. 그에 반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떠나는 것에 따른 이점과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평가를 해보는 거야.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은 바로 이 이주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뭐야?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예,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건 자신에게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그 이점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주에 대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들 수 있는 그 비용. 이 비용 대 바로 뭐야? 이익. 편익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놨던데, 근데 이익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Benefit versus cos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혹은 떠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발생이나 이익 발생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enefits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Benefits이 나왔으면 뒤에 뭐도 나오겠어요? Cost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일단 앞부분에서는 2번에서는 Benefits이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4번에서는 Cost가 나왔습니다. 아, 물론 이제 3번 문장이 2번을 좀 부연 설명하게 되면 연결이 되겠죠. 그죠?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점들은요. May include, 포함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are not limited,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한정되지는 않아요. 즉, 뒤에 것을 포괄할 수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에 어떤 상황들이 주는데 그 이점들이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내용을 포함은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점. 그러면 특정 지역에 남아있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주에서 나가는 거겠죠. 이주에서 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점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단기간 혹은 장기간에 금전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대요. 남아있거나 혹은 떠나거나 했을 때. 아니면 안전상에 그리고 더 큰 자유가 있대요. 뭐에 대한? 문화적인 표현에 대한 더 큰 자유를 포함할 수도 혹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점의 내용이 바로 몇 번에 나왔어? 2번의 이점, benefit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이익 두 가지 측면들을 잘 살펴봐서 효용성 있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로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2번에서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People with greater financial benefits. 자,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Benefit이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financial benefit이라고 얘기한 건 아까 monetary, 금전적인 이런 부분을 봤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볼게요. 어떤 사람들? Greater financial benefits. 더 큰 재정적인 혜택을 가진 사람들은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요. Tend to use,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돈을요.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돈을 사용한다라는 건 좀 이상합니다. 이주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돈을 쓰는 소비에 대한 경향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어느 부분에 돈을 써요? To show off their social status.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show off,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purchasing luxury items. 확실한 것 같네요. Luxury items, 사치품이요. 사치품을 구매함으로써 야,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야. 이렇게 뽐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재정적인 이점을 더 큰 이점 혜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쓴다. 돈을 쓰는 소비 성향에 대한 이야기니까 몇 번이 확 드러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지. 3번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야, 여태까지 지금 이점을 봤으니까 비용, 거기에 따른 손실 비용 같은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드는 비용, 개별적인 비용이 되겠죠? 개별적인 비용은 또 비슷한 표현으로 나와요. 뒤에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 The expense of travel, uncertainty of living in a foreign land. 자, 이동하는 일단 이동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또 뭐? 이 낯선 외국에서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언어에 적용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뭐야? 굉장히 힘든 부분, 노력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uncertainty about a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the great concern about living in a new land, 새로운 땅, 즉 새로운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한 great concern, 아주 큰 부담 혹은 큰 우려, 걱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 내용은 바로 cost, 비용. 그래서 2번의 내용은 이점이 먼저 나오고 4번은 그 비용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구나. 3번만 소비 패턴에 관련된 내용, 소비 성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5번 내용이 확실하게 나중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볼게요. 자, psychic cost. 자, 이번에도 cost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psychic은요, 심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심리적인 비용. 근데 이게 비용이 뭐랑 관련된 비용이야? Associated with separation from family, friends. 일단 이주를 하면 누구랑 떨어져야 돼? 가족과 분리가 되죠. 친구들과 분리가 되잖아.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분리와 관련된 이렇게 나눠지는, 떨어지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인 비용. 그리고 또 뭐? And fear, the fear of unknown, of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 즉 미지의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또한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아까 take into account가 무슨 뜻이라고? conside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를 considere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e considered in cost benefit assessment. 비용 그리고 편익. 비용과 이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비용은 비용인데 이제 어떤 비용? 맞아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심리적인 비용,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5번의 내용도 역시 4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것 역시 뭐야? 비용의 하나의 일종이 되는 거니까 앞에 1번에서 말했던 내용이랑 역시 연장선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financial benefit까지는 어떻게든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show off부터 이상해. social status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만큼이라는 걸 luxury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라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확신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15번 무관한 문장 찾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를 넣어놨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일단 kinship ties, kinship이라는 변이 부분에 kin이라는 게 바로 친족입니다. 그 친족 관계, ship이 들어가면 약간 여러분들 뭐 friendship,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 친족 관계 ties라고 하면 유대예요, 유대. 타이가 원래 넥타이 생각해 보세요. 묶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명사로 쓰이게 되면 유대, 유대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친족 관계의 유대는요, continue to, 계속해서 be important today,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옛날만큼의 그런 대가족에 같이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친족 관계가 여전히 어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친족 관계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뒤에 설명이 돼줘야 되겠죠. 그치? 보겠습니다. In the modern society such as the United States, 미국과 같은 현대사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데 친족관계가? People frequently have family get-togethers. 가족 간의 모임을 빈번하게 갖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갖는 곳이 바로 어디야? 미국이야. 그럼 미국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요? They telephone, 그들은요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Their relatives regularly, 그들의 친척들한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요, and they provide,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제공을 합니다. They are keen, 그들의 친척들한테, 친족들한테 with a variety of services,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여기서 서비스라는 건 이제 도움 정도가 되겠죠. 다양한 도움도 줍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형 가족이 옛날처럼 모여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족과의 유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아직 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핵심 소재를 좀 찾아보면 kinship ties예요. 친족 관계의 유대 관계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유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has referred to this pattern of behavior as. 자, refer to A as B라는 표현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A라는 대상을 B라고 일컫다, 부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유진이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this pattern of behavior, 행동 패턴. 앞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자주 모이면서 전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자주 서로를 도와줘. 이런 행동 패턴을 뭐라고 칭했어요? The modified extended family. 자, modify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수정하다, 고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정된, 즉 수정된
확대된 가족이래. 즉,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킨십이라는 게 여전히

중요해.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특히 현대에서는 비슷하게 행해지긴 하는데, 좀 다른 방식, modified, 수정된 방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몇 번의 내용이야?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현대사회도 여전히 중요하고, 이게 그러면 변형된 형태라는 걸 우리가 수정된 형태라는 걸 확인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번의 내용에서 좀 확인이 되려나 볼게요. It is an extended family structure. 그거는요, 확대된 이 가족의 구조입니다. 그거라는 게 뭔데? Modified extended family라는 그 구조가 확대된 가족 구조라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확대 형태의 구조 가족이 맞다라는 얘기죠. 왜? Because generational ties. 다양한 세대들의 구성원들의 그런 유대가 are maintained,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대가 맞다라는 얘기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다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확대된 게 맞다는 얘기죠. 이거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but 그렇지만 it is modified. 그건 어떤 형태라고 볼수 있대? 변형된 형태, 수정된 형태라고 볼수 있대요. 왜 수정된 형태라고 볼수 있느냐? Because it does not usually rest on. Rest on, 무언가를 기반으로 하다, 기본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기반으로 하지는 보통 않기 때문에 그래요. Core residence. Residence가 거주잖아. 코나 컨이나 컴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 함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동거주를 일반적으로 기반으로 하진 않는데 같이 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 사이에서? Between the generations. 그 세대 간에. 그런데 할머니랑 손주랑 늘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 간에 이렇게 같은 공동거주를 기반으로 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most extended families, 이런 대부분의 확대 가족들은요, do not act as corporate groups. corporate이라고 하면 공동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확대 가족들은, 이런 형태의 확대 가족들은 공동의 집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데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함께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가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고 볼수 있어? 모디파이드 된 형태가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내용이 아주 중요했어요. 왜 수정 가족이라고 했느냐? 왜 확대 가족이라고 하느냐? 처음 이제 확대 가족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고 왜 수정된 형태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잘 설명해준 2번은 충실하게 1번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죠? 잘 설명해줬어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Although modified extended family members, 비록 뭐뭐이기는 하지만, 늘 선생님이 계속하고 있는 표현, although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이다 라는 의미에서 내용의 전환, 반전이 같은 문장 안에서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끊어주고. 자, 그러면 수정 확대 가족의 구성원들은 흔히 어떻게 해요? 가까이서 살기는 해요. 흔히. 가까이서 살기는 하지만 이런 수정 확대 가족이 does not 모아지는 않아요? require geographical proximity라는 게 근접, 가까이 있는 거야. 지리적으로 근접을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비교적 가까이는 사는데 야, 꼭 같이 살아야 돼? 이걸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ties 이런 유대 관계가 are maintained 유지가 됩니다. even when kin are separated by considerable distances. 상당한 거리로 분리가 친척들이 됐을 때조차도 이런 유대관계가 유지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관계가 유지되니까 extended가 맞고. 하지만 또 어떻게? 아주 근접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정된 형태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번의 내용도 어때요? 여전히 이 수정 확대 가족의 현대적인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죠? 네, 4번 가보겠습니다. The oldest member of the family. 그 가족의 가장 나이가 많은 구성원, 최고 연장자가 makes the decisions, 결정을 내린대요. On important issue, important issues,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No matter how far away family members live from each other. 아무리 먼 곳으로 이먼 곳에서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서로 떨어져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린다는 얘기야? The oldest member.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 고령자, 연장자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대요. 이건 뭐야? 그치. 결정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을

결정을 내리느냐죠. 근데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수정 확대 과정에 대해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이냐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이상하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5번 내용 한번 이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In contrast to 뭐에 대비해서요? 전통적인 확대 가족에 대비해서. 전통적인 확대 가족 뭔데? 친척들이 항상 아주 가까이 산대요. 그런 가족들의 전통적인 형태에 대비해서 이 수정 확대 가족의 구성원들은요, 아마 더 자유롭게 좀 떨어져서 살수 있어요. 친척들로부터. 그런데 이걸 왜요? To seek. 구하고 추구하기 위해서죠.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좀더 이런 그 직업상의 발전의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멀리 자유롭게 떨어져 살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가까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의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인 설명 3이 붙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의사결정자의 권한 혹은 의사결정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 관련된 후에 대한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인 내용 다 했어요. 자, 무관한 문장 찾기 잘했습니다. 마지막 똑똑복화 가볼게요. Constant라는 단어예요. 얘가 무슨 뜻이야? 늘 함께 같이 서 있대. 일정한이라는 의미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단어랑 좀 구분했으면 해서 얘를 참고로 넣었습니다. Consistent라는 단어는 일관된, 뭐뭐와 일치하는 이란 의미로 아주 막 진짜 확 달라지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분했으면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단어 정리해드립니다. Consistent라는 단어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서 하나하나씩 좀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무관한 문장 찾기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맞아요. 순서 찾기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들 순서 각 단락별로 누구랑 연결되나 한번 단서 찾아서 만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직업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성인과 중학생 자전거 대여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과 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는데 요즘에 그런 데 있잖아요. 호수 같은 데를 돌 때
1: 그쵸.
0: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자전거 빌리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인용 자전거 같이 타면 운치 있고 너무 좋잖아요.
0: 느낌 좋죠. 네. 자, 이거 영어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네, 이거는 자전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1: 아니죠.
0: 아니잖아요.
1: 대여 요금을 물어보는 거죠.
0: That's right.
1: 아, 그러면 또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0: 문장 구조가 살짝 바뀌어야 될수 있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이렇게
1: 아.
0: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1: 왜냐면 성인이랑 또 학생이랑 뭐 어린이
0: 그렇죠.
1: 요금이 다 다르니까요.
0: 다 다르니까.
1: 예.
0: 오케이.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다 바꿔볼게요.
1: 네.
0: 그렇다면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만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 자전거 대여하는데 그 얼마예요?
2: Are you interested?
1: 바이크.
2: You want a
1: 바이크.
2: bike?
1: I want to rent a bike.
2: Okay, yeah.
1: How much?
2: Ah,
1: Yes.
2: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How many?
1: Yeah, it's $5 an hour. Yeah. How many bikes do you need?
0: 아, 그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1: One.
0: Two. 아, 그 adult one, 그, 그 12 years old. Four students. One.
1: Okay, student and one adult.
0: Yes.
1: Okay,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0: I sign.
1: Sign this form.
0: Yes, yes, yes. Sign. Okay.
2: Oh. 아이고, 결국 오토바이로 잘못 빌렸다고 들었어요. 어떡해요.
0: 네, 조금 더 속도를 내야죠. 아니,
2: 라이센스는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자, 제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뭐 하는데 얼마예요, 뭐 하는데 얼마예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오케이,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4: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4: Please sign this form.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0: 네.
2: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처음 나와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0: Yeah.
2: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0: How much is it to rent a 자전거? 겠네요. 근데 how much is it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던 거라.
2: 맞아요. How much is it?
0: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2: mm-hmm.
0: To rent, 렌트하는데 mm-hmm. 얼마냐 이건데 자전거니까 우리 그거잖아요. 바이서클
2: 바이서클이요?
0: 예, 바이서클
2: 오, 오케이, 오케이 바이서클 I don't know. Okay,
0: circle.
2: Let's see. So how much is it to rent a 그 다음에 자전거가 들어가야겠죠?
0: 아,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2: 네, 아, 자 아. 일단 이건데 Don't worry, 네. 요것도 쓸 겁니다. 지금 바이시클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2: bicycle,
0: 네.
2: right?
0: Bicycle.
2: 근데 by라고 하고 cicle, right?
0: 예, 예.
2: 이 두 개를 반대로 쓰신 거예요.
0: 아~
2: 이런 실수가 없다라고 절대 말을 못하는 게 정말 저는 너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둘 다 I가 될 것 같은 거예요.
0: 그쵸?
2: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는데 자, 바이크는 일단은 바이크는 바이시클을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네, 네.
2: Alright, so 바이크는 이 문맥에 따라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아, 자, 그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바이크 다시 한번
0: 네.
2: 제가
0: 아까 아이랑 이렇게 바이시클 아 이거군요.
2: 맞습니다.
0: 아
2: BI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게 두 개라는 뜻이에요.
0: 아, right. 바퀴가 두 개니까.
2: Yes, 그래서 어, 두 개 달린 사이클이구나.
0: 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kay? So, bicycle, bicycle. 그러면 참고로 혹시 세발 자전거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드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두 개 달린 거?
0: 트리플 시클.
2: 오, 굉장히 비슷해요.
0: 오, 그래요?
2: 자. 네.
0: 아, 트라이시클.
2: 사실 트리플에서 그 부분만 딴
0: 네.
2: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시클. 들어본 적 있나요?
0: 저는 이거 애기 지금 있어요.
2: Yeah?
0: 저희 애기 3살이니까.
2: 오,
0: yeah.
2: 너무 귀여워. So, tricycle or 줄여서 그것도 가끔 트라이크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삐리리리리리 하면서 세발자전거를
0: 네.
2: 타는데 바이시클이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0: Tricycle.
2: Okay. So, try는 세 개라는 뜻이죠.
0: 네.
2: 그래서 triangle 이렇게
0: 맞아요.
2: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대여하다라는 동사로 뭘 썼을까요?
0: Rent.
2: Rent를 썼습니다.
0: 네.
2: 전에 제가 rent하는 거랑 borrow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0: 맞습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해요.
2: 그렇죠. 네. 빌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0: Rent는 일정 페이를 지불을 해야 돼요.
2: 오.
0: Borrow는 그냥 eraser 같은 거.
2: 오케이.
0: 펜 같은 거.
2: 예. 이거 빌려도 되겠니?
0: 그렇죠.
2: 꼭 금전적인 지불이 당장 없어도 빌릴
0: 네.
2: 수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borrow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0: 맞습니다.
2: 오케이. Very nice.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그동안은 어떤 명사가 얼마냐라는 건 많이 해봤어요.
0: 네.
2: 그렇죠? So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how much is the shirt? How much is the skirt?
0: 맞아요.
2: How much are they?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뭔가 바꿔가면서도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얼마냐.
0: 와.
2: 이거예요.
0: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2: 네.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그쵸? 바이크가 얼마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0: 네네.
2: 그걸 대여하는 게 얼마냐. 행동이잖아요. 그쵸? So, how much

0: is it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얼마죠?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1: 네.
0: 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try 해볼게요. 이걸 보내는데 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는데 왔다던가
1: 아, 포스트 뭐 우체국.
0: 예스. 그래서 이거

0: Rent a car.
1: There you go.
0: 오, 잘하시네요, 오늘.
1: 기분 너무 좋아요. 마치 원어민.
0: Okay, very, very nice. Okay. So, 여러분들 앞으로는 아, how much is it까지 그냥 똑같이 쓰고 와. to do something을 바꾸면 네. 되는구나. 이걸 아셨을 겁니다. Mm-hmm.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send this?
1: How much is it to send this?
0: Mm-hmm.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1: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0: All right.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시간당 받나 봐요. 자전거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아 시간당 $5예요. 예. 몇대 필요하세요? 같이.
1: It's $5 시간당. Mm-hmm. How many do you need? Mm-hmm. 얼만큼 필요하냐?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여기는 시간당. Mm-hmm.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냐 이거니까요. Mm-hmm. 그러면 all hour 할게요.
0: 오. 예.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데요.
1: 왜요? 아.
0: 그렇습니다. an hour.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자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음 앞에서는 어고 모음 앞에서는 언이다 아니고.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H는 자음이면 어잖아요.
1: 하지만 묵음이죠.
0: 그죠. 이게 hour 묵음이 아니라 네. hou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1: 아,
0: 발음 자체가 모음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인지 언인지 구분하는 거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1: 발음으로 네. hour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이 들어가야
0: 그렇죠.
1: 되거든요.
0: 그렇죠. H가 아무리 스펠링이 자음이지만 사운드 자체는 아이기 때문에 모음 취급하는 겁니다.
1: 그럼 a hour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0: 본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1: 예, 헷갈리니까요.
0: 안 됩니다. 네. So, an hour가 맞고요. 네. Oh, but that's a great idea.
1: 예.
0: But it's $5 an hour. 시간당.
1: An hour.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면, 아, 원래, 뭐뭐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 네. 하나 당이라는 뜻이거든요.
1: 음흠.
0: 그래서, a minute.
1: 예.
0: 이렇게 하면 1분당이 되겠고, a second. 그러면 1초당이 되겠죠. 예. So,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여기서 how many라고 하는 거는
1: 얼마나
0: how many,
1: 많은
0: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How many?
1: How many? How many?
0: 뭐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걸까요? How many?
1: How many bike?
0: 그렇죠.
1: Aha.
0: How many bikes?
1: Yes.
0: Right? How many bikes를 받아주는
1: bikes.
0: 이 many가 대명사 같은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돼요. So how many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신은 필요로 하나요?
1: 네.
0: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How many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넣으면 얘가 그러니까 의문사 같은 거죠. 얘 자체가.
1: 네.
0: 그래서 몇 개를 뭐뭐 하죠.
1: 예.
0: 여기서는 몇 개를 당신은 필요로 하죠.
1: 네.
0: 이거 보고 하셔도 되니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How many do you need는 몇 개 필요하냐라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몇 개를 너는 원하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How many do you want?
0: Do you want?
1: 오.
0: 조금만 바꾸면 되죠.
1: 네.
0: How many do you want?
1: Mm-hmm.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몇 개 먹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쿠키 모자라지? 그러면서 몇 개를 하면 일단
1: How many?
0: How many? 자, 넌 먹었니? 과거로
1: Did you eat?
0: 그렇죠.
1: 와우.
0: How many did you eat? 이거는 결국에는 뭐 How many cookies did you eat이라든가
1: yes.
0: How many of them? 그것 중에 몇 개를 먹었냐? 뭐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many로 다 받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물론 이제 many를 쓰는 이유는 그 얘기하는 것이 얘기되는 대상이 셀 수 있는 단어였던 거죠. 아까
1: 네.
0: bike 같은 거 셀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many를 쓴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셀 수 없는 거면 뭘 쓸까요?
1: much?
0: 그렇죠.
1: 오호.
0: How much do you need? 그러니까 뭐 또 예를 들어 I need money. 돈이 필요해요. Right? Money라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How much do you need? 이런 네. 식이 되겠죠.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 many do you want?
1: How many do you want?
0: Hey, how many did you eat?
1: How many did you eat?
0: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1: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2: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한번 늘어볼게요.
1: One for an E and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그리고 one for a 12-year-old. 12살 위한 거 하나. 그 다음에
0: 네.
1: 성인이네요. 여기 성인이니까 adult. an adult. A니까 an 잘 쓰셨네요.
0: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죠.
1: 예.
0: Alright, so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old.
0: Okay,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성인이라는 단어, adult,
1: 응?
0: right?
1: 네.
0: 자, 강세를요. U에다가 찍고
1: 아.
0: 발음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네.
0: Adult, adult.
1: Adult, adult.
0: 이 adult라고 하는 단어, 발음을 지금 제가 adult하라고 했었잖아요.
1: Adult.
0: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adult라고 하는 곳이
1: 오.
0: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오, 진짜 만약에
0: adult.
1: adult라고 했으면 잘못
0: 못
1: 알아들을
0: 알아들을
1: 수도
0: 수 있어요.
1: 있겠어요.
0: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는 좀할수 있어야겠지만,
1: 네.
0: 아무튼 그런 강세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 주세요. 어덜트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세요. 12살짜리를 위해서. 일단은
1: 네.
0: 이거는 complete sentenc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 we need one for, 뭐 이런 것이 생략이 된 겁니다.
1: 네.
0: 아, 지금 보면, 12살짜리 하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1: 네.
0: 사람이 이렇게 탈거 하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보면 a 12-year-old가 나와 있죠.
1: 네.
0: 그리고 그러면 12살짜리 사람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소년, 뭐 소녀 이런 단어가 뒤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1: 그쵸.
0: 원래 그게 나오는 게 정석이지만 걔를 없애도 그 나이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미 저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12 저거만 빼고 그 응용할 수 있게
1: 네.
0: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몇살 쓰고 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a 12-year-old boy, right? a
1: 네.
0: 12-year-old 뭐 student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걸 빼도 이미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2살인 거예요.
1: 네.
0: 저 2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1: 오,
0: 얘기를 할때
1: 예.
0: baby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 I
0: I
1: have
0: have 2살짜리.
1: a 2-year-old.
0: That's it. I have a
1: 오,
0: two-year-old. 엄청 많이 쓰게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 뭐 여자아이, 뭐 이런 단어 안 나오나?
1: 그쵸.
0: 아니에요. 자, 다음. 5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다. 세이브했다. 자, 그러면은 5살짜리 아이 그냥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five-year-old.
0: That's it.
1: 와.
0: A five-year-old.
1: old.
0: 자, 구했다.
1: saved
0: saved 그 개를
1: the dog.
0: your dog. 이런 거는 특히 있잖아요. 회화에서도 많이 쓰지만, 뉴스 같은 데서 그런 뉴스 많이
1: 아,
0: 나오잖아요. 몇
1: 그러네요.
0: 세 누가 뭐
1: 네.
0: 했습니다. 엄청 많이
1: 아.
0: 씁니다.
1: 원래라면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애가 5살인데 그 애가 개를 구했어요.
0: 아, 너무 복잡해요.
1: 세 문장까지 갔어야 됐는데,
0: Right.
1: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0: 간단하게
1: 되는군요.
0: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뭐, two-year-old boy, 이게 나온 것처럼,
1: 네.
0: 이렇게 꾸며줄 때 단수로 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
1: 네.
0: 형용사와 명사를 좀 섞은 듯한 느낌?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two-year-old.
1: I have a two-year-old.
0: A five-year-old saved the dog.
1: A five-year-old saved the dog.
0: 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요 표현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1: 그러게,
0: 같아요.
1: 완전 접수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뭐 성별 얘기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Al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양식에 서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빌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계약서 써야 돼요.
0: 그런 거 써야 되고 뭐 다쳤을 때뭐 기타 등등 뭐
1: 맞아요.
0: 분실 도난 뭐 써야 되거든요.
1: 거창하진 않지만, 뭐 고장났을
0: That's right.
1: 때의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이게 양식이니까 우리 그때 했었던 거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Form.
0: Form.
1: Yes, please sign this form.
0: 오. 그렇죠. 이거는 뭐 비행기에서도 많이 듣죠.
1: Form. 네.
0: F-O-R-M 맞는지 보다.

0: 하겠습니다.
1: Oh.
0: Very good. So form, 양식. 발음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트레이닝 시켜드리죠. 그냥 form. form은 더안 됩니다. F니까 입술 붙으면 안 돼요.
1: 네.
0: 거기에서 R 먼저 혀로 당겨주고 닫아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form 하지 마시고 form의 느낌으로 가볼게요. form, form.
1: Form, form.
0: 아주 좋습니다. Very
1: 네.
0: nice. 자, 참고로 같이 항상 우리가 양식하며 알아둬야 되는 단어가 있죠. 신청서.
1: 그래요? 이거
0: 요거
1: 꼭 알아야
0: 꼭
1: 될까요?
0: 알아야 돼요. 네.
1: 모르겠네요. 예. 아!
0: A로 시작해요.
1: 그쵸? 어플리케이션. 아,
0: Go ahead. 틀려도 돼요.
1: 어플리케이션. 예스.
0: 네. Alright. 여기 CA인 것 같아요. 지금
1: 네, CA.
0: 보니까. 맞습니다.
1: 오!
0: Application. or보다는 application이라고 해서 이건 신청서가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form을 뭐하라 그랬어요?
1: 사인이요.
0: 사인해달라, 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1: 네.
0: 그래서 sign이 서명하다, 사인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명사형을 알아야 돼요.
1: 네.
0: 서명이라고 하는 명사,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시그니처. 예.
0: 오!
1: C, sign 먼저 쓰고요. signature. 단어를 고등학교 때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못 쓰고 싶, 안 쓰고 싶거든요.
0: 근데 거의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0: 거의 맞았어요.
1: signature.
0: A가 빠졌죠.
1: ah,
0: I가 아니라
1: A군요.
0: signature.
1: signature.
0: Right, signature. 이거는 법적
1: signature.
0: 효력이 있는 서명이지, 무슨 뭐 연예인의 사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Okay,
1: 네.
0: signature. 그래서 앞쪽 I의 강세를 좀 주면서 사실은 signature, 그러니까 살짝 나오지만 실제로는 발음을 빠르게 들으면 거의 signature. 거의
1: 오.
0: A 발음이 거의 안 나오게 돼요.
1: 네, 그러니까
0: signature
1: 헷갈려요.
0: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sign도 명사로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때 sign은 뭔가 신호가 온 거예요.
1: 맞아, 맞아,
0: 나한테.
1: 맞아, 맞아.
0: 뭔가 계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this is a sign. 이렇게는 쓰지만 그런 서명의 뜻은 아닙니다.
1: 네.
0: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sign this form. 그냥 이래버리면 너무 거친 느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를 넣었죠? 앞에? Please
1: please.
0: 넣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please를 진짜 많이 쓰나요? 원어민들 굳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이걸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귀찮더라도 꼭
1: 예.
0: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이게
0: Right?
1: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존댓말 같은 거잖아요.
0: Yes.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실제로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어요.
1: 있을
0: 그래서
1: 것
0: 이건
1: 같아요.
0: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동사를 쓰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 네.
0: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just to be safe, you know?
1: 예.
0: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서 뒤로 물러나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물러나 있는 거?
1: Please,
0: 걸음을 뒤로 해라라고 하거든요.
1: please back.
0: Back, step back입니다.
1: Step
0: 네,
1: back.
0: 그래서 그럴 때도 step back 이러면 너무 강해요.
1: 무서워.
0: 네,
1: 예.
0: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Please
1: Please
0: step
1: step
0: back.
1: back.
0: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1: Please be careful.
0: Please be careful. Right? 이게 빠지면 상황 혹은 억양에 따라 거의 경고라든가, 협박 수준. Be careful. 약간 뭐 뭔가, you know? Okay?
1: 그쵸.
0: 자,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step back.
1: Please step back.
0: Please be careful.
1: Please be carefu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Please sign this form.
1: Please sign this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0: 자,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첫
1: 네.
0: 번째는요.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1: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0: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1: One an adult,
0: one
1: one for.
0: for
1: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0: There you go. 좀 길긴 합니다.
1: 네.
0: 자, 미션 기억하면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much is

0: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1: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0: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1: Please sign this form. Please sign this form.
2: Ne,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 패턴은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3: 네.
2: Alright, 이거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3: 네.
2: 자전거 대여하는데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3: How much is it?
2: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3: To rent a bike.
2: 그렇죠.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뒤에 to 동사원형 왔습니다.
3: 네.
2: 자, 이거 보내는데 얼마죠? 지금 포스트 오피스예요. 이거 보내는데 얼마예요?
3: How much is it to send this?
2: 그렇죠. How much is it to send this? Well, send this box, send this packag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3: 네.
2: 자, 차 대여하는데 얼마죠?
3: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2: Ooh,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3: Mm-hmm.
2: 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3: Yeah.
2: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How much is it to send this?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3: 네.
2: 숫자 year old. 이러면 몇 살짜리 사람.
3: 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첫 문장.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나 두 살짜리 아이가 있어?
3: Oh, I have a two-year-old.
2: 그렇죠. I have a two-year-old. 뭐, 아들이면 뒤에 son 붙여도 되고, 뭐 딸이면 뭐 girl, 뭐 이런 거 넣어도
3: 예.
2: 되고요. 자, 다음.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그 개를 구했어.
3: A five-year-old saved the dog.
2: 오, 너무 좋습니다. Very, very nice. So 이거를 주어로 삼았네요. 그렇죠?
3: 네.
2: 자, 하나 더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 아니어도 됩니다. 성인용 하나, 12살 학생용 하나요. 자, 성인을 위한 거 하나.
3: One for an adult.
2: 그리고 어떻게 하죠?
3: And.
2: 오케이, 12살짜리 하나.
3: One for a 12-year-old.
2: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two-year-old. A five-year-old saved a dog.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Very nice.
3: Oh.
2: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빈칸 채워진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5: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4: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5: Please sign this form.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 much is it to rent a bike?
6: Oh, it's $5 an hour. How many do you need?
3: Oh, one for an adult and one for a 12-year-old.
6: Please sign this form.
3: This
6: okay.
3: one? Okay.
2: Yeah. Wow.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우리 마유쌤의 문장이었죠?
2: 그렇죠.
3: 난 먹는 걸 잘해 였는데요. I'm good at eating.
2: I'm really good at eating. Oka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2: How much is it to do something?
3: 오.
2: Alright,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만들어주시면
3: 네.
2: 되겠습니다.
3: 여러분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많이 도전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를 이해, understand 하고 계신가요?
1: No, it's misunderstand.
0: 네, misunderstanding이 바로 mm-hmm. 이번 주의 테마입니다. Mm-hmm. 오해인데요. Mm-hmm.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살펴볼까요?
1: Mm-hmm.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particular topic. It is I hate scheduled related misunderstandings.
0: Mm-hmm. I hate scheduled related misunderstandings가 mm-hmm. 핵심 내용입니다. Mm-hmm.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오해를 저는 싫어해요라는 내용이에요. Mm.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1: 조던 씨입니다.
0: 네,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0: 가장 안 좋아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1: So Jordan said,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0: 네, scheduling misunderstandings라고 조던 씨는 이야기했는데 mm-hmm. 아까 핵심 내용 소개해 드릴 때는 schedule related misunderstandings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1: Yeah, they mean the same.
0: 네, 그래서 일정 오해고요. 일정 관련 오해고 앞에 나오는 내용은 my least favorite. 보통 my favorite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1: your favorite. But your least favorite is 네. the one you don't like. 네, basically.
0: 그래서 my favorite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끔씩 my most favorite이라고 하기도 해요.
1: My most favorite of all time.
0: 네, 이렇게.
1: You really want to make it

0: a good, like, strong statement.
1: Exactly. Of all time 붙이기도 하는데 그 완전 반대로 간 게 바로 least favorite. Mm-hmm. 가장 안 좋아하는 종류의 오해는 mm-hmm. 일정 관련 오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m-hmm.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는 okay. 여기 주어가 my least favorite type이잖아요. Mm-hmm. type인데 왜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라고 하지 않고 왜 are라고 했냐면 물론 misunderstandings가 있기도 하고
0: Of course. I think she was just thinking of them overall. 네. Like each one instead of just the idea of
1: 맞아요.
0: misunderstanding.
1: 그래서 앞에는 타입이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scheduling misunderstandings이기 때문에 mm-hmm. 그걸 더 생각을 하고 are라고 했습니다. 구어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is도
0: yes.
1: 가능하고 are도 가능해요.
0: Yes, they would both be okay in this case.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My least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are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0: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1: All right. In general, alleviating schedule-related misunderstandings is always a good thing,
2: 네.
1: right?
2: 조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습관을 하나 이렇게 mm-hmm. 몸에 익혀서 이제는 습관, 이게 습관이 됐다 보니까 mm-hmm. 일정 관련 오해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mm. 기억나는 것도 최근에 이런 오해가 있었지 기억나는 것도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1: Right.
2: 아주 완벽하게 차단하셨네요. Mm.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at everything line by line.
0: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2: 네, now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 yes.
2: 신호로
1: like
2: So,
1: now, let me tell you a story.
2: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Mm-hmm. Like everyone, 다른 사람들처럼이라고 했는데 like everyone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Like everyone else.
1: Yeah, like everyone else.
2: 네,
1: right?
2: 똑같은 뜻입니다.
1: I'm sure other people feel the same way, mm-hmm. basically.
2: 아니면 just like everyone.
1: Yeah, just like everyone. 네. I don't like this.
2: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I hate misunderstandings. Mm-hmm. 저는 오해를 싫어합니다.
1: All okay. right,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She say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2: Misunderstandings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오고 yeah. 있습니다. 앞에 문장에도 나왔고 이 문장에 두 개 나왔는데요.
1: Yes.
2: One of my least favorite, 아까 요약 문장 이야기하면서 소개했었죠. Mm-hmm. 가장 안 좋아하는 걸 말하고 mm-hmm. 가장 안 좋아하는 종류의 오해들 중 one, 하나니까 mm-hmm.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That's right.
2: 요약 문장을 이야기를 할 때는 My least favorite type mm-hmm. of misunderstandings are 한 다음에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했어요.
1: Yes.
2: 거기서는 type, 거기서도 단수의 명사인데 mm-hmm. are가 나름 허용이 되고 mm-hmm. 여기에서는 굳이 is로 또 같은 사람인데 mm-hmm. 말을 바꿔서 해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그냥 의식의 흐름상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앞에 one을 말했잖아요.
1: Uh-huh.
2: 그래서 one of my를 한 이상 그때도 are 쓰기에는 좀 너무 심해요.
1: Right. So 그래서, in this case, because 네. she said one of, most people would just say is, right?
2: 네.
1: One of my blah blah blah is this.
2: So you could say my favorite type, not mm-hmm. types.
1: Yeah, my favorite type is.
2: 네. Or you could say my favorite type of misunderstandings, movies. Are. 이건 돼요.
1: Yes.
2: 괜찮다고 허용이 되는데 mm-hmm.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하면 거의 이제 is라고 할 겁니다.
1: That's right.
2: 자,
1: That is right.
2: 네, 설명이 충분했길 바라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es.
0: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or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or how much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costs, or something like that.
1: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2: 네, 완화하다.
1: Alleviate.
2: 여기에서는 마치 avoid, 피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1: Right.
2: 아예 피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기보다는 alleviate는 make something less severe.
1: Yeah, you make it less severe. Yeah. So if you alleviate the pain, that means you make it a little more tolerable.
2: 네.
1: But it's not completely gone.
2: Exactly.
1: Right?
2: You're not getting rid of the pain. 방금 mm-hmm. 전에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mm-hmm. alleviate하고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가 pain이에요.
1: Pain.
2: 그래서 뭐 painkiller라든지 통증을 완화해주는 진통제 mm-hmm.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보통 이제 설명이
1: right.
2: alleviate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1: Right.
2: 그래서 완화하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는 완화보다는 그냥 없애는
1: yeah.
2: 그런 의미로 많이 써주셨고요. Mm-hmm. 그다음으로 생기다, 발생하다.
1: Arise.
2: Arise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rise. The sun is rising. 올라.

0: 것과 관련이 있겠죠.
1: Uh-huh.
0: 그런데 arise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다라든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의미보다 앞에 제가 영어 문장을 다 본 건 아니지만 uh-huh. 대체로 제가 본 거는 그 앞에 could,
1: yeah.
0: might,
1: something that could arise.
0: 네.
1: Right?
0: 그런
1: It's
0: 게 많이 있어요.
1: Possible that it could arise, right?
0: 그러다 보니까 could 하고 might 뭐 일어날 수도 uh-huh. 있다 이런 조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 연음이 자주 돼요. 그래서 uh-huh. could arise 하는 사람보다는 could arise,
1: could arise,
0: might arise.
1: One problem that could arise is this.
0: 네, 그래서 아예 다른 뭐 영어가 아닌 언어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1: Could arise,
0: could arise, might arise,
1: could arise,
0: will arise,
1: will arise,
0: would arise 등등.
1: Might arise.
0: 네, 그냥 네 과거형이라기보다는 과거형보다는 또는 현재형보다는 이렇게
1: yes.
0: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 have worked my hardest.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Mm-hmm.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어떠한 종류의 오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어요.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Mm-hmm. 일정 잡는 거에 관한 실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1: All right. Next she says, or...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0: 여기 or 다음에 not being clear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could arise from not being clear.
1: Yes.
0: 그래서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 Mm-hmm.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mm-hmm. 몇 시에 만날 건지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Mm-hmm. 그래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 건지를 정확하게 mm-hmm.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죠.
1: Mm-hmm. Another thing that could arise Well, from this is, or how much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cost or something like that.
0: 네, 이 부분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요. Mm-hmm. How much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통 말하죠.
1: Mm-hmm.
0: 뭐 얼마나 많은지도 yeah. 쓸 수 있지만.
1: Yeah, but 그래서, in this case, you know, 네. how much the activity costs, 네. right? How much money you need to spend.
0: How much it costs. Mm-hmm. How much it costs.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 mm-hmm. it 부분이 쭉 확장돼서 The activity that we are going to do.
1: Mm-hmm.
0: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이게 한 덩어리고.
1: Yes. Costs.
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yes. 할 활동이 돈이 얼마나 될 건지 or something like that. 그런 mm-hmm.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한 친구는 돈을 안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비싸다고 갑자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Uh-huh. Or maybe they need cash because maybe it doesn't take car.
0: Exactly.
1: Yeah. Anything like that.
0: 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because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1: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0: 여기서 말하는 now라는 거는 뭐 but 그런 yeah, 의미로 쓸 수도 있겠고요. Mm-hmm. 난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어떤 사례를 생각해보자면 없습니다. 아니면 일단 번역에서는 빼두셔도 괜찮아요.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1: Yes, a distinct. Distinct.
0: Distinct는 뚜렷한, 분명한이라는 뜻인데요. Mm-hmm. 예문을 하나 볼까요?
1: Mm-hmm. For example,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this. I have a distinct memory of that day.
0: 그날 right. 어떤 일이 있었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라는 말입니다.
1: I have a very clear memory of that day. 네. I know exactly what
0: exactly
1: happened.
0: Exactly, like what happened by the hour.
1: Yes, it's very distinct.
0: 네. 그런데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라는 말을 이 문맥에서 꺼내서 그냥 완전 다른 문맥에서 보면은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I don't remember
1: oh.
0: things well.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1: Well, yeah, you yeah. could. But it's less common.
0: It's
1: I would
0: less
1: say.
0: Common. And it's she's being very specific
1: yes.
0: here. And even though we didn't ask her,
1: yeah.
0: 뭐 기억나는 오해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게 일화가 있나요? 아, 안 나왔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생각해보자. 어떤 오해가 있었지?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of a misunderstanding that I could tell you about. 그런
1: right?
0: 의미가 뒤에 이야기해줄 수 있는 오해의 일화는 생각이 안 납니다.
1: Right.
0: 그런 의미예요. 평소에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1: Right. In this case, of course, we know because of the context that
0: exactly.
1: it's exactly what you said. Mm. A memory about a scheduled misunderstanding.
0: Yeah.
1: Now, next she says, because for a very long time, I'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0: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지금도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Mm-hmm.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1: Mm-hmm.
0: Take care 한 다음에 misunderstanding이 나온다는 거는 오해를 막으려고
1: yeah,
0: 노력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 Yes, to to make sure no misunderstandings happen.
0: Exactly.
1: Right? Mm-hmm. She says how she does it.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0: 어떻게 함으로써? By always sending, 항상 보냄으로써. Mm-hmm. 그런데 one last message,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요. Mm-hmm.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Mm-hmm. 모든 대화의 끝부분에 that says, 여기서 that says는 one last message,
1: yes.
0: That says.
1: What the message says,
0: 네.
1: right?
0: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겠죠?
2: Mm-hmm.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1: So the message says,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0: 네, awesome이라는 거는 great.
1: Great.
0: Good.
1: Perfect.
0: Superb.
1: 뭐 Fantastic.
0: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겠죠.
1: Magnificent.
0: 네,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대단하다가 아니고 그냥 sounds good 이런
1: yeah,
0: 의미로.
1: Like, great, we 네. made the schedule.
0: 그래서 I w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Mm-hmm.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I will see you this Friday. 그
1: at,
0: 뒤에
1: right.
0: 어, 해당되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1: Of course, I'll see you this Friday at 3 o'clock at the shopping mall.
0: 네, 그렇게
1: On 대입해서. The second floor in front of the that's, pretzel place.
0: That's very specific.
1: Bring $10. Hey.
0: Yeah, that's specific enough.
1: Yeah.
0: 네, 그래서 이런 어, 그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확인을 받는다고 해요.
1: Mm-hmm.
0: 그래서 그 결과
1: Yes.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0: 네, 시행하다.
1: Implement, implement.
0: 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1: They are implementing the new system next month.
0: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스템, 뭐 체계도 되지만 제도도 가능해요. 그래서
1: right.
0: they are implementing the new system next month. 다음 달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거예요. 이런 예문이고요.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라고 했는데 practice가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고 어떤 시행하는 방식, 관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 yeah. A practice is something you implement.
0: Yeah. 그렇게 하기
1: A method yeah. or a way of doing something.
0: Exactly. Way of doing something.
1: Right.
0: 그래서 뭐 일반적인 관행이다라고 말할 때 that's common practice,
1: common practice
0: 이런
1: right.
0: 이야기 많이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고 어, 이렇게 하기 시작한 이후로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1: Alright, and then what happened since she star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0: 그렇게 마지막에 확인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일정에 관한 오해가 없었는데
1: mm-hmm.
0: no misunderstandings 전혀 없었어요.
1: Mm-hmm.
0: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1: Way easier.
0: 제 생활이 훨씬 더 편해졌어요.
1: That's true. I think yeah. I'll start doing that. And I'll be very specific, just like you.
0: Mm-hmm. Mm-hmm. Don't be too specific, though.
1: Oh, I will. I'm going to tell them what I'm wearing.
0: Okay.
1: All right.
0: So they can find you,
1: yeah.
0: even though they know you.
1: Right.
0: All right.
1: Okay, perfect.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Now, like everyone, I hate misunderstandings. But one of my least favorite types of misunderstandings is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I have worked my hardest to alleviate any kind of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arise from scheduling mistakes or not being clear about what time we're going to meet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or how much the activity that we're going to do costs, or something like that. Now, I don't have a distinct memory because for a very long time, I have been making sure to take care of any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by always sending one last message at the end of every conversation that says, awesome, I'll see you on this date, at this time, at this place. And ever since I've implemented that practice, I've had no scheduling misunderstandings, which makes my life way easier.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my least favorite type of 이렇게 쓰인 것을 이제 once 하면은 your least favorite type, his least favorite type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아하는 종류의 뭐뭐라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어, 몇 번 반복된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라고 할 때 one last 본문에서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다양하게 응용

0: 일정 관련 오해와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One of my biggest fears is that I'll continue to misunderstand the final schedule and miss a final. From misunderstandings to delays that throw your day off schedule, you could wind up feeling very frustrated.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Okay.
0: 첫 번째로 노아 씨는 one of my biggest fears is that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 하나는 that I'll continue to misunderstand the finals schedule. Finals는 기말고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기말고사 일정을 계속 잘못 알고 있다가 and mm-hmm. miss a final. Ooh. 앞에 finals는 기말고사 기간 전체를 말하고
1: yes.
0: a final은 한 과목을 말할
1: yes.
0: 거예요.
1: A final exam, one exam.
0: 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다가 하나 시험 놓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Mm-hmm. 학생이신가 봐요.
1: Of course.
0: 그다음으로
1: and Daisy says
0: from misunderstandings to delays, 오해에서부터 일정이 연기되는 것까지 that throw your day, 하루를 off schedule, 원래 일정이 어긋나게 만드는
1: right.
0: 이런 오해에서부터 일정 지연 등이 생겨서 you could wind up feeling very frustrated.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Oh, yes, I've been there, Daisy.
0: Yeah, I think everyone has been there.
1: True. All right, perfect. Well,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Well,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굉장히나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그런 동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동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장 자세히 살펴보시면 눈치채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늘의 메인 센텐스입니다. 읽어보죠. John tasted the coffee and it tasted a bit bitter. 여기서 동사 taste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taste란 동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의 큰 힌트로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 감각동사라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감각동사. 오늘 우리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기본기부터 좀 다져보겠습니다. 그래요. 감각동사라는 거. 감각을 뭔가 이렇게 나타내주는 동사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살펴보면은 look 보다 sound 하면 이제 뭔가 소리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feel 하면 느끼다. taste 하면 맛, 맛과 관련된 거고 smell 하면 냄새와 관련된 걸로서 요 동사들을 이제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맞네. 내가 중학교 때 저거 외우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큰 오해가 사실 시작돼요. 왜 우리가 이 감각동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지 왜 시험에 이 친구들이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친구들이 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즉 그 뜻이 뭔가 우리의 감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감각동사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가 따로 배우는 이유는요. 바로 이 감각동사들은 삼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 이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동사들은요,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고 보어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근데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목적어를 취할 때와 보어를 취할 때의 동사의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감각동사가 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 뒤에 목적어가 쓰일 때도 있고 보어가 쓰일 때도 있는데 뭐가 쓰이냐에 따라서 동사 해석 방법이 바뀐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I sounded the bell. I sounded the bell. sound라는 동사는 뭔가 소리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왜? sound가 명사도 소리라는 뜻이니까. 근데 포인트는 the bell이라는, 자, 여기 목적어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요, 이때 sound는 울리다가 돼요. 나는 배를 울렸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뭔가 배를 소리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 문장을 보세요. He sounds angry. angry라는 형용사가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의 사운드는요, 들리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뭔가 angry, 화난 것처럼 들렸다라는 뜻이 돼요. 아까 사운드는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들렸다는 뜻이고, 아, 목적어가 쓰였냐? 아니면 보어가 쓰였냐에 따라서 사운드 동사의 해석 방법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감각 동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들 살펴볼게요. 동사 feel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목적어를 취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eel, 그쵸? 느끼다란 뜻이 됩니다. 뭔가 이제 감촉하고 관련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만져서 이런 느끼다란 뜻이 되고요. 근데 똑같은 feel인데 얘 감각동사잖아요, 그쵸? 뒤에 보어가 쓰이면요, 그때는 기분이 들다. 아, 특히나 이제 형용사 보어가 쓰이면 기분이 들다라는 뜻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뜻이 살짝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일맥상통한 부분은 있지만요. 생각해보시면서 예문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ed felt the warm sun on his face. Ted가 느낀 거죠. 뭘 느낀 거예요? 따뜻한 태양을 on his face, 그의 얼굴에다 느꼈답니다. 이렇게 태양빛을 쫙 얼굴로 이렇게 받은 거죠. 이럴 때 쓰인 feel, 이 동사 feel은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촉감적으로 느끼다라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장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감각동사가 보어를 취하는 경우, 그리고 참고로 이 감각동사가 보어를 취할 때는 보어 자리에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사용이 되는데, 보세요. Larry felt sad when he graduated. 그가 졸업했을 때 Larry는, 자, 느낀 거죠. 이것도 느낀 건데 뭘 느낀 겁니까? 슬픔을 느낀 거, 결국은 슬픈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Larry는 졸업할 때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feel이 뒤에 형용사 보호를 가져가니까 뭔가 기분이 들다, 이런 맥락으로서 사용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아 그래 목적어가 사용됐을 때랑은 그 살짝 다른 뉘앙스가 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어도 감각동사를 우리가 왜 특별 취급해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감각동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연습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무언가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자, 냄새를 맡았다고 했을 때 동사 smell 쓰면 됩니다. 그래서 존이, 그렇죠? 주어니까 존 먼저 문장 앞에 넣어주고요. 냄새를 맡았죠? smelled. John smelled. 이렇게 문장 시작해주면 돼요. 근데 뭐, 어떤 냄새를 맡은 거예요? 무언가가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다 그랬죠? 그래서 John smelled something burning. 이렇게만 말해주면 타고 있는 무언가를 냄새 맡았다. 아니, 이제 문장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해서 마지막에 in the kitchen까지 넣어주면 문장 완성이 됐어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자, 시작. John smelled something burning in the kitchen.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것은 smell이라는 동사 다음에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대명사가 이렇게 사용이 됐고, 목적으로서 이렇게 smell 뒤에 무언가가 왔을 때 smell은 냄새를 맡다란 뜻으로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사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포인트는 다음 문장 보세요. 그 향수는

꽤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냄새는 맡았다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났다라는 말을 지금 이 문장은 하고 있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때도 동사 smell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 향수는 the perfume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목적어가 아닌 보어, 특히나 형용사 보어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때 그러면 동사 스멜이 냄새가 나다란 뜻으로 해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완성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The perfume smelled quite sweet. Sweet 하면 달콤한이라는 뜻이니까 그 향수는 꽤 달콤한 향이 나더라 라는 식으로 문장이 해석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지금은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감각동사. 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어를 취할 때와 형용사 보호를 취할 때 해석 방법이 바뀐다는 게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신경 써보시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넘어오면요. 자, 읽어볼게요. John tasted the coffee and it tasted a bit bitter. John tasted the coffee. 목적어가 쓰였잖아요. 목적어가 쓰인 경우에 taste는요, 맛을 보답니다. 존은 그 커피를 맛봤어요. 어떤지 이렇게 마셔봤다는 거죠. 그리고요, it tasted a bit bitter. bitter, 형용사거든요. 쓴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쓰인 동사 taste는 보어를 취하고 있는 거니까 맛보다는 뜻이 아니라 맛이 나다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나 쓴 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문장까지, 메인 센텐스까지 살펴봤고, 이 메인 센텐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도, 아, 그래. 감각 동사가 목적어와 함께 갈 때, 보어와 함께 갈때 뜻이 바뀌는구나라는 사실 자체를 잊지 않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Hi guys, I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Today is day 3 of Better Digestion series. So, let's get to it.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소화 기능 개선하는 세 번째 날입니다. 빨리 하러 가실게요.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1: I might have disappointed my mom. I missed her birthday party. Why? Because of work. I wanted to earn extra to get her a gift. There's no right or wrong. That's so kind of you. Don't blame yourself.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here's no right or wrong 이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한국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쓴 표현이에요. 정답은 없다. 옳고 틀린 것도 없다. 즉, 정답은 없다. 이런 표현이죠.
1: I might have disappointed my mom. 이럽니다. Might have disappointed.
0: 엄마를 실망시켰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1: I missed her birthday party.
0: 이럽니다. 아, 엄마의 생일 파티 또는 생신 파티에 가지 못했대요. Why? 이렇게 물어보죠. 왜 못 갔는데? 물어보니까
1: Because of work. 이럽니다.
0: 아, 일하느라 못 갔대요. Because of work.
1: I wanted to earn extra to get her a gift.
0: 아, 무슨 일인지 알겠다. I wanted to earn extra. 좀 추가로 더 많이 벌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아, 좀 초과 근무를 했나 봐요. 더 많이 벌고 싶어서 To get her a gift. 선물을 사드리려고 초과 근무를 했대죠. 그랬더니, Oh, there's no right or wrong. 이럽니다. 야, 정답도 없는 거예요.
1: That's so kind of you.
0: 그건 진짜 너가 착해서 그런 거니까 Don't blame yourself. 이러죠. 혼자 이렇게 자책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there's no right or wrong. 이렇게 쓰였어요. 두 번째 대화도 보면서 좀 더 다른 표현도 보겠습니다.
1: Living at full speed tires me out, but then living it easy makes me feel guilty. There's no right or wrong. You do what you've got to do at that moment. I guess so. Right now, I need coffee.

Good job, everybody. That was Cat Cow on Hero Pose. More poses to come this week. 네, 우리 오늘 고양이 소 자세, 히어로 자세에서 같이 해봤습니다. 히어로라고 많이 하시는데 히어로가 맞는 말이니까 조금 더 변형해서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 표현, There's no right or wrong 배워봤습니다. 정답은 없어.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There's no right or wrong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고급진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bye.

0: welcome back to 매시픈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윤가스라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세계에서 가장 어떠한 길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길인지 한번 형용사 캐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와우, 캐치하셨죠? Dangerous,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여기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it's called the death road. 죽음의 길로 불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2.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0: 네, 잘 들리셨나요? 오케이, 우선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자, 라파스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간직하고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융가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꽤 길었던 문장인데 이 부분에서 놓친 부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3: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0: Yes, it's called the Death Road. 자, 라파스와 용가스를 잇는 산길은요, 죽음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런 풍경이죠. 멋있긴 한데 무섭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자막과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발음하기에. 더, 그다음에 in the 기능어고요. 나머지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most가 아니라 most, most. 이 부분에 강조해 주시고 dangerous가 아니라 dangerous. Dain, 감으세요. 이렇게 소리 자체를 dangerous road, road 아니죠, 여러분? 우 하면서 road in the world. 워 한 상태에서 알발음, 혀끝이 목젖을 향해서 이렇게 구부러진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는데 이때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In the world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할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하실만 하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t's called the Death Road. 여러분, is와 the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단어는 모두 다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어들이죠. Called 하지 마시고 call, 코 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입을 벌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리 내시면 it's called. 그리고 L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O 하고 혀끝이 윗니 뒤로 붙어줘야 됩니다. It's called. Call까지 붙고 떨어지면서 D. It's called. 그리고 D 끝나자마자 또 The 나오죠. 조음점이 같은 그런 소리들인지라 called the가 아니라 called, called.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Death, T-A-E-A-T-H 이 부분을 th 긁어주셔야 되고 역시 road 나왔죠? 역시 안 되면 입모양 우, ro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It's called the death road. Okay, Google listening 2. It's called the death road. 네, Google listening 3. It's called the death road. Road. Good job.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Excellent.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Embracing the time at Ra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2.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빈칸 at Rafa's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mbracing the time. 시간을 품고,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Rafa's에서의 시간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we're now blank ing to Yungas 라고 합니다.

0: 여기서 들어갈 한 단어 head. 이 head는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다, 특정 방향으로 가다. 즉, 우리는 이제 윤가스로 향합니다. Where 이어지죠. 윤가스는 윤가스인데 어떤 윤가스예요? 이곳은 where the most dangerous something in the world something. 자, 두 번째, 세 번째 빈칸이네요.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road. 가장 위험한 길. 그쵸? 그런데 어디에서? In the world. 그러면서 빈칸.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road라는 단어와 load라는 단어의 차이점. 발음이 다르고요. 철자도 다르고요. 의미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길은 road. 뒤에 나와 있는 짐이란 뜻의 load. 혀끝이 윗니 뒤에 붙는 L 사운드 꼭 구분해 주시고 in the world 빈칸 했는데 여기에 await 이게 기다리다. 즉 윤가스로 향하고 있는데 그 윤가스라는 곳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이 기다리고 있는 윤가스로 향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자, 산길은 산길인데 라파스에서 윤가스를 이어주는 산길은요. Death Road, 죽음의 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됩니다.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Embracing the time at Raffas, we are now heading to Yungas, where the most dangerous road in the world awaits. The mountain road that connects Raffas to Yungas is called the Death Road.
0: 네, 오늘 내용 모두 캐치 되셨겠죠? 반복적으로 학습 잊지 말아주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an versus be able to. Can versus be able to. 근데 can 하고 be able to 똑같은 뜻 아닌가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Let's find out. 자, 첫 번째 단어 can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뜻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네, 나는 can 발음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원어민스럽게 발음을 할 거면 모음을 살짝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can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 왜 영어가 약간 느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모음이 살짝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can 이게 아니고 can. Can.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ca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널리 그냥 사용되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을 가졌어요. Okay? Can means that you're able to do something, but it means it is a fact. You can always do it. Okay?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first. I can swim. She can eat anything. I can do whatever I want. Can. 항상 할 수 있다. Can 말고 ca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I can swim. 자, 이거는 항상 할 수 있다는 팩트예요. 그래서 be able to 보다는 I can swim. 나는 수영을 배웠고 나는 수영 잘해. 할 수 있어.

I can swim. Can you swim? 응? I can swim.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하나도 뭔가 음식에 대해서 피키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잘 먹는다. 항상 잘 먹는다.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she can eat anything. 그녀는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항상 다 잘 먹는다. 모든 거 다 잘 먹는다. 이상한 것도 잘 먹는다. She can eat anything. She can eat anything.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 do whatever I want.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항상 할 수 있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can do whatever I want. I can do whatever I want. 네, 다음 단어 be able to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비동사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able to, able보다는 able, able 그 다음에 연결해서 able to, able to. 자, 연결을 하실 거면 T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 좀 약화시키는 게 훨씬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be able to. 네, be able to. 이거는 뭔가 특정한 조건에서 마침내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can처럼 뜻은 할 수 있다이지만 이거는 그냥 특정한 조건에서 뭔가 항상보다는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주로 이런 문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am finally able to swim.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Be able to. 한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Be able to.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am finally able to swim. 나는 드디어 수영을 할 수 있어. 뭔가 전에는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지금은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다. I am finally able to swim. I am finally able to swim. One more time. I am finally able to swim.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그녀는 무엇인가를 이제 먹을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어감은 예전에는 잘 못 먹은 거죠. 근데 이제는 먹을 수 있다. 뭔가 수술을 했는데 잘 못 먹고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먹을 수 있어.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She is able to eat something.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그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can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can은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어감이 있지만 여기서는 예전에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He was able to recognize her. 정리해드릴게요. Can. Can은 항상 뭔가 할 수 있다. 특히나 뭔가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can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Be able to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be able to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테마는요, 가족입니다. We're talking about our family. 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훈훈한 표현, 문구들은 잘 배워봤고요. 자, 오늘은요,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소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항상 좋게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결해야죠. 그죠? 가족인데요. 피는 물보다 강하다 아닙니까? 그 얘기 하면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게 좀 잘 지내기 위해서 뭔가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얘기까지 같이 좀 묶어서 표현 한 7, 8개에서 9개 정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만 엄선해서 배우니까 오늘 10분 동안은 딱 요 가족 간의 갈등이란 테마에 좀 심취해서 표현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 싸우다 쪽 단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찾아보니까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째, argue. argue. 자, 뭐 싸우다 하면 여러분 뭐 fight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 fight도 돼요. 꼭 fight라고 막 주먹 다짐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argue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싸움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이걸 그냥 fight with my family members 하도 됩니다. 자, 뭔가 좀 언쟁이 있거나 싸웠다. 다투다 여감으로 I sometimes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I sometimes fight with my family members. Same thing. 들어볼게요.
1: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argue with my family members.
0: 동사는 됐고, 일단 누구누구와니까 with예요. argue with 사람.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여러 관용구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왔습니다. 관용구란 건 수거 같은 느낌이죠. bump heads with each other. 자, 소들이 가끔 싸울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빵 부딪히죠? 머리끼리 막 머리끼리 부딪혀요? 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bump heads, 부딪힌다, 범퍼카 아시죠?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bump heads, 머리를 부딪힌다, with each other, 서로. 무슨 뜻? 의견 충돌입니다. 충돌, 우리도 쓰네요. 의견 충돌을 빚다. 가끔씩 내 집 가족들하고 의견이 좀 충돌될 때가 있어. 그럴 때 I sometimes bump heads with my family members, 혹은 서로. We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S가 붙어야 되죠? 들어볼게요.
1: bump heads with each other. bump heads with each other.
0: 이건 좀 외울게요, 여러분. 그래도 엄선하고 엄선해서 이 표현 하나 고른 거니까 자, 수고가 더 많은데 이거 하나 일단. 자,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argue 써도 되고요. fight 써도 된다 했죠? fight with 누구 하면 사람인데 over 하면 대상이에요. fight over small things. 뭔 뜻? 뭐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over로 연결해요.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싸우다. fight over small things. 작은 것 때문에 싸우다. Fight over small things. 자, 들어보세요.
1: Fight over small things. Fight over small things.
0: 자, 그러면 엄마와 나는 가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다. 사실 앞에 있었던 표현 뭘 써도 상관없어요.

0: 상관없어요. 자, 이왕 하는 거 아까 썼던 그 수거 관용권 배워볼까요?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머리 부딪히는 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엄마와 나 그럼 이제 어머니랑 앞에다 줄을 줘야죠. My mom and I. My mom and I 이렇게 주어 순서가 돼야죠.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그대로 bump heads with each other. 한번 더 bump heads with each other. 어머니하고 나하고 가끔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들어볼게요.
1: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My mom and I sometimes bump heads with each other.
0: 좋습니다. 잘 쓰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서로 이렇게 막 감정이 격화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에? 인격을 막 이렇게 뭐 모독한다든가 약간 이런 말들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들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하죠.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지치죠. 소모적이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가족하고 싸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래서 다치게 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Hurt. 근데 뭐 물리적으로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다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감정을 다치게 하는 거죠. Hurt each other's feelings. 싸우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니까 Hurt each other's feelings. 뭐 한 사람이라고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서로 상하는 거지. 자, Hurt each other's feelings. S 붙여야 돼요. 들어볼게요.
1: Hurt each other's feelings. Hurt each other's feelings.
0: 좋아요. 자, 요 지치게 하는 뭐 알고 계세요? 지치게 하는 exhausting 이라는 거에다가 감정적으로를 붙여주면 되는데 emotionally exhausting.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요.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뭔가 감정적으로 좀 지치게 되는 의미가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1: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0: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그죠?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이 표현. 자, 그러면 exhausting ing가 돼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과 싸우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다. 소모적이라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 같죠? 지친다는 얘기가. 자, 싸우는 거. 싸우는 게 emotionally exhausting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을 뒤에다 주면 될 것 같고. 자, 싸우는 거.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가족 구성원 한 명. a family member죠. family는 가족이고 그 중에 구성원 한 명 member. a family member. 그 사람과 with. 자, 가족 구성원과 싸우는 것은 동명사 having a fight. 싸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ighting 해도 되고 having a fight 해도 되고 똑같은 뜻이에요.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일 수 있다.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가족 구성원과 이렇게 싸우는 건 나름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1: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Having a fight with a family member can be emotionally exhausting.
0: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보셨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그대로 갔으면 좋은 게 emotionally exhausting이고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칠 때 쓰시면 되거든요. 뭐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 그 다음에요. 싸울 수는 있죠. 갈등을 빚을 수 있죠. 가족 간에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죠. 가족인데 여러분. 그죠? 자, 첫째. respectful. 이거 외울게요. respect를 모르는 게 아니라 respectful 자체를 표현으로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이거 할게요. 꼭이요. 서로 간에 약간 존중하다. 들어볼게요.
1: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0: 어느 정도는 단어를 외워야 말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겠다.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다. 자, 현명하게, wisely. resolve가 해결이에요. resolve conflicts. 갈등이 뭐죠? conflicts, wisely. resolve conflicts wisely. resolve, 해결하다. conflicts, 갈등, wisely. 현명하게. 그렇죠? 순서는 반대지만 들어볼게요.
1: resolve conflicts wisely. resolve conflicts wisely.
0: Resolve conflicts wisely. We should resolve conflicts wisely. 자, 사이좋게 지내다. 이거 많이 들어본 표현이 있을 텐데요.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 이거 들어봤죠? Get along with가 뭐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다. 서로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Get along with each other. Get along with each other.
0: 서로가 들어간 거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 자, 아까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respectful 해야 된다. resolve conflicts wisely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respect를 먼저 줄까요?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자, 가족 간에도 We need to be respectful.

0: of each other 뭐뭐하기 위해서 to resolve conflicts wisely. 아무리 싸워도 상대를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다투어야 되지. 그게 무너지면 많은 게 무너지죠.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간단한 문장입니다. 뭐 저희 10분 영어에서 많은 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We need to be respectful of each other to resolve conflicts wisely.
0: Wonderful.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가족 간의 갈등이 오늘 주제였죠? 서로 충돌을 빗달 때. 이거 기억나시죠? Bump heads with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Bump heads with each other. Bump heads with each other.
0: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지치게 하는. Emotionally exhausting. 들어볼게요.
1: Emotionally exhausting. Emotionally exhausting.
0: 마지막으로 서로 존중할 때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Be respectful of each other. Be respectful of each other.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란 테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교환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거나 아니면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저희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요, 아, 그 음식이 그쵸? 질리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게 이제 아, 이제 질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이 질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sick of 하고 나서 eating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음식 먹는 게 질렸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이제 정말 닭가슴살 물린다, 질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am sick of eating 음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체 왜 sick이 나왔는지 이러한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때의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sick,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 am sick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sick 뒤에 of를 붙여주시면은요, 아프다라는 의미가 아닌 질리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진절머리가 나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ick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엇이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진절머리가 날 때는요, 여기처럼 sick of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먹는 것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오늘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ing에 eating을 넣어서 I am sick of eating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어떠한 것이 음식만 봐도 막 어우 이제 물린다 정말 질려버렸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I am sick of eating 음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이제 정말 물려버렸다 질려버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음식들 다양하게 넣어서 오늘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요, 닭가슴살 이제 먹는 거 정말 질려버렸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I am sick of eating 하고 나서 닭가슴살인데요. 닭가슴살은요, chicken breasts로

0: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닭가슴살이 질려요. I'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해서 닭가슴살 먹는 게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정말 이제는 중국 음식 먹는 거 정말 질려버렸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중국 음식은 뭐죠? 그렇죠. 바로 Chinese food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제 중국 음식 먹는 거 이제 질렸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해서 중국 음식 먹는 거 이제 질려버렸습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이제 정말 물려요. 질려버렸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은 food인데 건강하는, 그렇죠? health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질려버립니다. healthy food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해서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 질려버렸습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같은 것만 먹으니까 정말 물린다, 질린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같은 음식이니까 same food 넣어서요.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같은 것만 먹으니까 정말 질린다, 물린다 라는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해서 같은 음식만 먹는 거 정말 질려버렸어요. 라는 문장까지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질려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sick of eating 음식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I'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I'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I'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I'm sick of eating Chinese food. I'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I'm sick of eating healthy food. I'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I'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0: 아, 전 이제 닭가슴살이 정말 질려버렸어요. 라는 거. I am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라고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 저요? 뭐,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해서 그거의 반대의 표현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떠한 음식이 질리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ick of eating 무엇에서 I am not sick of eating 무엇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닭가슴살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I am not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질리지가 않았다, 질리지 않습니다. I am not sick of ing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sick of eating chicken breasts.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질려버렸다. 질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정말 질리네요. 라는 표현. 그쵸? I am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요 표현 한 오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그거 안 질리세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Are you sick of eat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 음식 이제 질렸나 봐요. 질리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된다면은 그거 안 질리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Are you가 그쵸? Are 뒤에 not을 붙여서 Aren't you sick of eating what?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거 막 먹을 때 그거 안 질리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ren't you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렇게 물어봐야 같은 음식

you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럴 때 아니요 저는 같은 음식 먹는 거 안 질려요. 그쵸?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I am not sick of eating the same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질리십니까? 안 질려요. 혹은 안 질리세요? 네, 안 질려요. 혹은 질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오늘 sick of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ing를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질려버렸다라는 표현으로 I am sick of eating 음식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sick of 질려버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more than ecstatic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트라이아긴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for example, you are driving down to Busan from Seoul. 서울에서 부산으로 지금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아,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이러면은 정말 괴롭죠, 운전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고 주위를 보니까 경치도 보이고 beautiful scenery, right? 그 다음에 beautiful skies, 파란 하늘도 보이고요. 즐기기 시작하면 예, 바로 그 운전하는 기간이 모두 다 여행처럼 느껴지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도 10분 동안 예,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여러분 함께 도전해보고 얼만큼 아나 모르나를 파악해보는 시간이죠. Oka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를 영어로 바로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뭐예요? What kind of situation is it? 그렇죠? 여러분이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죠. You are asking for help. 그런데 그 어떤 정보든 좋으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어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뭐뭐 도움이 될 거야. 그 중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will be a great help. 아시겠죠? will be a great help.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네, 어떤 문장들로 응용할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짧은 문장 4개인데 사실은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오, 도움이 커다랗게 될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도움이 될 거다 보다는 그 정도면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식으로 동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말이죠. 한국어입니다. 명사 중심이 바로 영어고요. 자, 그래서 큰 지도가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커다랗게 되죠. 늘 바꾸면 큰 도움이 되다. Will be a great help. 근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가 The map will be a great help. 아, 앞에 대사만 쓰는 거군요. 내 말이 나한테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바로 your words.

아시겠죠?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니까, 여러 마디의 말을 하는 거니까, Your words will be a great help. 물론, great 대신에 big help, huge help, 이런 식으로 big이나 다른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huge, 엄청난 이란 뜻이니까요. 내가 태워다 주는 게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태워다 주는 게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너가 나를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 태워서 데리고 간다. 저렇게 합해가 제가 트리고라고 했나요? 그래서 your ride예요. your ride. 네가 나한테 you are giving me a ride. 네가 나한테 태워다 주는데 그걸 합하면 your ride will be a great help. 너가 태워다 주는 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This book will be a great help. 어렵지 않습니다. 책, 그 다음에 태워다 주는 거, 그 다음에 말,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지도까지 떠올려 보세요. 자, 여기 읽지 마시고 이제는 다 습관이 되셨죠? Now is your habit, right? 자, 그렇다면 ready? Here we go with your imagination. The first sentence 가보겠습니다. 지도가 커다란 도움이 될 거예요. 보지 마시고요. 저보고 해보세요. 직접. Your turn. 맞습니다. The map will be a great hel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해주는 말이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our turn. 맞습니다. Your words will be a great help.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절 금붕어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금붕어 말, 저는 지금 조용히 해야 되죠. I need to keep silent, right? While you're speaking out loud. 커다랗게 말씀하신 동안에는 저는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접 커다랗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당신이 태워다 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Your. 맞습니다. Your ride will be a great help. 됐고요. 네 번째는요.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요. Your turn. 맞습니다. This book will be a great help. 됐죠? 이거 살짝 늘려보는 시간. Step 2. 자,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는 will be a great help잖아요. 그러면 지도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정보는 information. 어떤 거니까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아까 나왔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to us죠. 예, 나한테는 to me, 우리들한테는 to us.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to us. 어렵지 않습니다. 동작 떠올리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너의 충고가 나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아까 words 자리에 충고의 말, 뭘까요? 바로 your advice will be a great help. 누구한테요? To me. 됐죠, 여러분? 그래서 your advice will be a great help to me, to him, to her, to them. 이렇게 리듬만 타도 여러분 벌써 응용이 한 5가지가 나오네요. 맨 마지막으로 내가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거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your ride죠? 어디까지? To the airport. 그래서 your ride to the airport will be a real help. 그렇죠? 뒤에다가 to me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to him 예, 그 남자한테는 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내용 기억나시죠? 네, 요거 두 가지 버전으로 갑니다. Try it again.

Let's try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어떤 정보든 저희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지도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B는요. 예, 이 지역의 지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정보든 도움이 된다. Any information will be a great help. 그렇죠? To us. 이때 great 대신에 이 자리에 big이나 진짜 도움이 됩니다. Real.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huge, big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reat 말고도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이 지역에 지도가 있어요. Here's the map of this area. 아니면 this town도 다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은요, 다시 여기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And your comments will be a great help to me. 아마 좀 이렇게 마음아, 그 다음에 더불어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elcome back to 매일10분영어. 신학팀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신학팀.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슬아슬한 그 산길이 보이는데 이곳에 뭐 하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Along the steep canyon, you have to drive on the narrow road with the average width of 2.5 meters.
0: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장면이죠. 네, 바로 안전 그 장치나 안전 시설이 하나라도 없다라고 캐치하셨어야 돼요. 모두 다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unpaved road on the cliff. 절벽 위에 있는 비포장길 도로를 뜻합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On this curved road. 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죠. 이번엔 curved road. 이 굽은 길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릴까요? 아시죠?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2.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0: 잘 들리셨어요? 놓친 부분 있죠, 여러분? 자, 일단 의미 파악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해발 600에서 4,000m의 절벽 위에 비포장길입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re'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여기 바로 제가 들었던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들어있네요. 이 굽은 길에는 안전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없어요. 아예 없죠. 눈으로도 확인하셨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들었을 때 놓친 부분, 제대로 캐치 못한 부분, 왜 난 잘못 들었지? 라는 부분들 있죠. 이번엔 자막 보면서 왜 놓쳤는지,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Along the steep canyon, you have to drive on the narrow road with the average width of 2.5 meters.
0: Well, are you ready to jump into today's listening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then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unpaved road on the cliff. Unpaved. 끝까지 발음하는 게 아니라

0: pay에 입을 강세 주시고 road 자주 등장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발음이죠. R 발음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입모양을 딱 잡아주시고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렇게 잡아주는 모양을 계속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R 발음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R 사운드를 낼 때는 혀끝이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되는데, 자, road, 우 하면서 해보세요. road, road, on the 기능어들이죠. cliff, cliff 아니에요. cliff, 입모양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cliff.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unpaved road on the cliff. Okay. Google Listening 2, unpaved road on the cliff.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unpaved road on the cliff.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on this curved road. 자, on this는 강세 들어가고요. curved가 아니라 curved. curved. the 사운드 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만 긁어주는 느낌. curved 아니라 curved. curved. road. 근데 사실 road로 넘어갈 때 curved 사운드 거의 안 들리죠. curved road. curved ro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On this curved road. 네. Google Listening 2. On this curved road. 드 발음 거의 안 들리시죠? Google Listening 3. On this curved road. curved road. 오케이. Okay.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re'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한번 더. There'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Excellent. 네, 여러분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2.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There is not one single safety installation on this curved road.
0: 네, 영국식 발음과 잘 비교하면서 캐치 하셨겠죠?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blank. 어떤 단어가 나올지 아니까 제가 정관사 덜을 뒤로 발음해 버렸습니다. Unpaved road. 비포장 도로가 되겠어요. Okay. On the cliff. 절벽 위에 있는 비포장 도로. 근데 이그 cliff, 이 cliff는요, that's 600 to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했습니다. 해발 600에서 4,000m 정도의 위에 있는 절벽 위에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이거죠. There's not one single something on this curved road 했습니다. 이 굽은 길 위에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가 없대요? Safety installation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전 장치, 뭐 안전 설비, 뭐 설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Blank, you have to drive on the narrow road 했는데 빈긴칸첫 번째 빈 칸에 들어갈 말들이 along the steep canyon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파른, steep이 가파른 거죠. 협곡을 따라 you have to drive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를 운전을 해야 돼요? On the narrow 좁은 길 그리고 빈 칸이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with the average width of 2.5 meters. 여기서 이 평균 폭 2.5m의 길. 그런데 어떤 길? 좁은 길을 운전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With 아니라 with.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에게 한번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2: The unpaved road on the cliff that's 600 to 4,00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Admire versus respect. Admire versus respec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admire, 그리고 respect.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admire, admire. 네, 여기서는 admire도 나쁘지 않은데 admire라고 더 많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admire, admire. Very good. Okay, admire는 뭔가 칭찬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뭔가 감탄하며 우러러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그 사람 멋있다 이런 게 admi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장 잡아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don't admire that man.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Admire, 칭찬하다, admire.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나는 그를 우러러보지는 않아. 좋게 보지 않다라는 말이죠.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이거는 난 당신의 열정을 정말 존경해. 우와, 되게 멋있어. 당신 열정 정말 멋있어.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그래서 뭔가 우러러보면서 와, 그 사람 멋져 멋져. 이게 admire입니다. 그래서 admire 단어 안에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덜 부담스러워요. 듣는 사람도 덜 부담스럽고 그냥 admire. 와우, 이런 느낌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자, 우리는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멈췄어. 네, admire는 뭔가 이제 감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admiring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다음 단어는 respect입니다. 네, respect, 존경하다. 자, 발음은요, RE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I처럼 발음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respect 이렇게 하면 힘을 너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re, 그 다음에 spect. S-P-E-C-T는 한 음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respect, respect. respect.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spect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re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해주셔도 돼요. respect. respect. Very good. Okay. respect는 존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중요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respect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dmire는 뭔가 좀 감성하는 느낌이고 respect는 훨씬 더 진지하고 좀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I respect him as a father. You deserve to be respected.

respect. 존경하다. respec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오, 되게 무거운 느낌이 있죠?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뭔가 되게 중요하거나 높은 분인데, 어, 나는 그 사람 존경하지 않아. I don't respect that man.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나는 그를 아버지로서 존경해. Okay? 그래서 뭔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물론 조금 더 가볍게 I admire him as a father. 이거는 좀 더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I respect him as a father. 존경합니다.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You deserve to be respected. Okay? 친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너무 좀 못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존경받을 만해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그래서 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하고 뭔가 사귀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친구가 말할 수 있겠죠. You deserve to be respected.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You deserve to be respecte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admire. 이거는 뭔가 칭찬하다에 더 가깝고요. 뭔가 감성하면서 뭔가 우르러 보면서 막 우와, 멋있다. 오, 좋다. 정말 괜찮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dmire.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admire 같은 경우는 뭔가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다가 이 respect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admire 단어를 추천하고요. respect는 이거는 그냥 존경하다. 네, 그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단어니까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espect 같은 admire는 누구나 다 admire 할 수 있고 뭔가 그냥 자연을 admire 할 수도 있고 물건들도 아니면 뭐 등등 다 이렇게 admire 할 수 있는데 respect는 뭔가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respect 단어를 정말 많이 쓰죠. 네, 우리나라에는 또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을 respect 단어 많이 쓰겠죠. Admire, respec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Okay,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가족입니다. Family, 참 마음 따뜻한 주제죠. 자, 일단 세 가지 주제를 저희

0: 저희가 좀 이번 주에 다뤘고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뜻,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에 관련된 표현들. 자,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부 간의 뭔가의 어떤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부 간의 어떤 표현. 자, 행복한 부부 생활. 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주제로 잡았는데요. 자, 부부 간에 서로 존중을 한다든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을 해준다든가, 그쵸? 서로의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개발한다든가,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가지고 서로의 어떤 부부 관계를 돈독히 한다든가, 이런 말들을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장 무난하게 여러분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대로 가져다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일단 가장 먼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일단 부부 간에는 서로 충실해야 돼요. 자, 충실하다.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충실하다. 뭐 생각나세요? 충실하다. Faithful. Faithful. 가장 좋은 단어예요. Faithful. 조금 어렵죠? F 발음 때문에. Faithful. Be faithful to each other. 서로에게 충실하는 거죠. 그렇죠? Be faithful to each other. 충실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죠. 서로 이렇게 집중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그 서로 배신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깨서도 안 되고 그게 다 뭐예요? Faithful 한 단어로 다 처리가 됩니다. Be faithful to each other. 들어볼게요.
1: Be faithful to each other. Be faithful to each other.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아예 다르게 살다가 이렇게 합쳐야 되는데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도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바꾸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점. 이걸 이제 differences라고 하면 되거든요. 다른 점을 그냥 different 명사형 differences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걸 인정, 받아들여야 돼요. Accept. Accept differences. Accept differences. 쉽죠? 서로의, each other's. 소유격 넣어서.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들어보세요.
1: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0: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그쵸?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다. 이거 우리말에 그냥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다른 사람이니까 each other는 서로고 다른 사람이죠. 배우자. 다른 사람. The other person's view. 그 사람 시각에서 보다 혹은 생각하다가 뭐예요? 역지사지죠. 그죠? You should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You should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봐. 역지사지 해봐. 좋은 표현이죠? 되게 쉬워요. 문장이. 단어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들어볼게요.
1: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Think in the other person's view.
0: 오케이. 자, 그래서 단어 조합하는 게임이고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된다. 자, 일단은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막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이거 어때요? 그냥 couples 하면 좀 모호하죠, 의미가. couples 하면 그냥 결혼 전에 만나는 커플도 커플이라고 하니까 결혼한 부부 그러면 married couples. 우리는 사실 부부가 결혼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앞에 이게 필요는 없는데 자,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괜찮죠? 들어보세요.
1: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0: 한 번 더. Married couples must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도 서로 간에 다른 점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요. 근데 모든 부부간에 그렇죠? 힘든 시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볼게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다, 힘든 시기를 겪다. 자, 몇 가지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표현을 찾아보니까 원어민 선생님 집 필진하고 잘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딱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엄선을 했어요. 첫 번째. 이거 써보세요. patch라는 단어가 있어요. patch 뭘 덧댄 걸 patch라고 부르거든요. rough patch가 뭐냐면 뭘 덧댔는데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게 막 울퉁불퉁하다는 게 순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o through a rough patch란 게 뭔 말인가 하면요. 잘 지내다가 좀 울퉁불퉁한 시기를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힘든 시기를 겪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이런 단어들 때문인데 10분 안에 딱 여러분 집중해서 이 정도는 하나 정도 외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겪다예요. Go through는 a rough patch. 힘든 시기 겪다. 들어볼게요.
1: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a rough patch.
0: 네, 좋습니다. 이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더 일반적인 단어 쓰는 방법. Weather the hard times. 자, 여기

0: hard times 에스프침 이것도 힘든 식인데 견뎌내다 동사가 뭐 endure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날씨란 뜻 아닌가요? 맞죠? weather. 맞아요. 근데 이 날씨라는 명사가 동사로 쓰면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기하죠? 요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weather the hard times. weather the hard times 하면 힘든 시기를 견뎌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한 부부들도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냈고 견뎌내야 된다. You need to weather the hard times.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Weather the hard times. Weather the hard times.
0: Alright, very good. 자, 모든 부부는 힘든 시기를 거친다. 자, 누구든 힘든 시기를 거친다는 얘기죠. 다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All couples, 전체를 받아요.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다들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어. 이거죠?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자, 들어볼게요.
1: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All couples go through a rough patch.
0: Okay, very good. 자, 마지막으로요. 배우자에게 좀 이해심을 갖다. 그 다음에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대화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공통의 취미, 취미생활 하면 너무 좋죠. 같이 운동을 한다든가, 같이 뭘 만든다든가, 같이 여행을 다닌다든가. 자, 이해를 하는 거하고 이해심하고 조금 우리도 다르듯이 이해하다는 우리도 그냥 understand 동사를 쓰면 되는데 이해심은 또 심자가 들어가서 약간 명사 형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understand 누구누구 하면 누굴 이해하다라는 얘기인데요.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요 ing가 들어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이해심이 많다, 마음이 넓다, 이해심이 좋다 이럴 때 쓰는 말이 Be understanding of 사람, spouse, 배우자.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이해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이해가 아니라 이해심은 understanding of 요 형태로. 들어볼게요.
1: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0: 자, 그 다음 공통의 관심사. 요것을 이야기하다. Talk about은 쉽죠. Mutual interests. 자, mutual fund 할 때 그 mutual이요. 상호간의 이득이 있을 때 mutual interests라고도 하고 자, 요 interest가 관심사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Mutual interests. I'm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talk about 말하다 mutual interests. 서로 간의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Talk about mutual interests. Talk about mutual interests.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mutual interests. Talk about mutual interests.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의 취미생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utual hobbies. 찾으라는 얘기죠. 가지다라는 얘기가 find mutual hobbies. 찾으라는 얘기가 결국에 찾아서 같이 하라는 얘기죠. Find mutual hobbies. Find mutual hobbies. It's very nice if you can find mutual hobbies.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Find mutual hobbies. Find mutual hobbies.
0: 좋습니다. 자, 문장 해볼게요. 배우자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까 und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ing 나와야겠죠?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이거 그대로 외울게요. 배우자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져야 된다. 자,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what? Of your spouse. Of your spouse. 배우자. 남녀 공용이죠, 이 문장은? 남자도 여자도 배우자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들어볼게요.
1: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You need to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0: 오케이.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자, 행복한 부부생활 주제였는데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다.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1: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s.
0: 오케이. 하나 더. 힘든 시기 같다. Go through a rough patch. 너무 좋은 표현. 들어볼게요.
1: Go through a rough patch. Go through a rough patch.
0: 맞아. 이해심을 갖다. Understanding 쓰는 거. 그죠? Und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ing.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해가지고 이해심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Be understanding of your spouse.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부 간의 어떤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표현들 같이 좀 만나봤고요. 오늘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단톡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특정 장소에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데려다 줬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준 거예요? 누가 특정 장소에 데려다 줬나요? 라는 그 누구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가 그 장소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그 사람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took you to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Who took you to 장소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Who took you to 장소, 이 장소를 다양하게 넣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누가 데려다 줬느냐라는 후에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워다 주다 혹은 데려다 줘다 라고 얘기를 해서 특정 장소에 탁 하고 데려다 주는 거는요, take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A라는 주어가요, B라는 대상을요, 그 C라는 특정 장소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라는 거를 주어 take 대상 to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주어라는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대상을 C라는 장소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ake의 과거는 took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took 대상 to 장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 B라는 대상을 C라는 장소에다가 A가 데려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A라는 대상을요, 아예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누구라는 걸로요. 그럼 누가 B라는 대상을 C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Who took 대상 to 장소인데 이번에 B라는 대상을요, 상대방으로 한정 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Who took you to 장소 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너를 C라는 장소에다가 데려다 준 거니?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다가 다양한 거 넣어가지고요. 야, 너를 대체 누가 데려다 준 거야 그 장소에?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회사에 데려다 주셨어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누가 당신을 회사에 데려다 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Who took you to 장소인데 장소 회사 넣어서요. Who took you to work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took you to work? 한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o work? The office 혹은 the company 다양하게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Who took you to work? 누가 회사에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요? 그쵸. Airport입니다. 근데 Airport 앞에는 여러분이 더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요. Who took you to the airport?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질문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took you to the airport?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o the airport? 해서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Who took you to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here 있습니다. 그런데 그 there 앞에는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쵸? to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who took you to there 이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to를 빼서 거기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o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who took you there?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took you there?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here?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집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집이라는 건요, 하우스라는 것도 있지만 집으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come back hom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린 친구들은 이 come back home 이거를 모를 텐데, come back to home 이 아니고 come back home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집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to를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who took you to home 이 아니고 who took you home 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took you home?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home? 해서 누가 집에 데려다 줬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 당신을 그 장소에다가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Who took you to 장소인데 거기나 집에는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이것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Who took you to work? Who took you to work? Who took you to the airport? Who took you to the airport? Who took you there? Who took you there? Who took you home? Who took you home?
0: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그죠? Who took you to the airport?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까지는 걸어서 데려다 준 건지 버스로 데려다 준 건지 차로 데려다 준 건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떻게요? 누가 공항에 차로 데려다 준 거예요? 라고 운전해서 데려다 줬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take 대신에 dr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물어봐야 되니까 drive에 과거를 넣어서 who drove 대상 to 장소로 얘기를 하면 누가 그 대상을 장소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줬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o drove you to the airport? 라고 물어보면 누가 당신을 공항에다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drove you to the airport? 라고 얘기를 해서 take 대신에 drive라는 동사도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누가 회사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Who took you to work?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으로 혹은 거기로 회사로 이렇게 특정 장소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로 라는 건 아직 안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여기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로 여러분이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 때는요, take이란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데리고 오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bring이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bring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서 과거로 물어봐야 되니까 Who brought you her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brought you here?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대상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죠.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습니까? 누가 집에 데려다 줬습니까? 이런 질문을 Who took you to 장소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run a marathon before? 자, 42.195를 맨 처음부터 생각하고 끝나면 그때가 제일 좋을 텐데 그런 기분으로 가면 완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중간 러닝 하이를 느끼면서 아, 내가 구름 위를 뛰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으시면 완주가 가능하죠. 자, 똑같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난 다음에 그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즐거운 매일매일 내가 행복의 에너지를 얻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문장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도요. 그러면 바로 기분 좋아지는 Today's Mission 도전부터 출발합니다. Okay, here we go.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게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게 문맥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가 중요하지. 아, 그거 나왔던 거 빨리 영어로 뭐지 확인하고 싶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불평 좀 그만하고 지금은 이제부터 뭔가를 할 때라고 핵심이 뭐뭐 할 때야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때다 시간이겠죠. 그래서 it's time to, it's time to 이렇게 쓰시면 돼요. 특별히 앞에 관사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A time, the time 필요 없고요. It's time, 뭐뭐 할 시기이다 라는 뜻이에요. It's time to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불평 그만하라. 그 다음에 무언가 해야 될 때다. 요거의 출발점이 잡혔죠? This is the starting point.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가서 더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 안에서는 요 앞에 나왔던 그렇죠. 어감을 가지고 개를 살려서 직접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The first round. 멈춰야 할 때야, 축하할 때야, 잊을 때야, 시작할 때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죠. 이런 표현들. 그죠? 야, 이제는 멈춰야 될 때라고 사람이.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추다가 어려울 것 같지만, 야, 우리 뭐라 그래 가다가. Stop! 자, 그래서 hey, stop it! 그만해!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래서 it's time to stop.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You better stop. 그렇죠. 노래. 예, 샘 브라운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it's time to stop. 축하할 때야. 유후후. 느낌 살리셔가지고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 그때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it's time to celebrate. 바로 이거죠. It's time to celebrate. It's time to celebrate. 됐죠? 자, 그 다음에 잊을 때야. 잊어. 이렇게. 자, 그래서 it's time to forget. 이거 주의하세요. 포게트 아니고요. 이렇게 놓는 게 포기는 거고요. 얘는 forget. forget이에요. 그래서 for 하고 뒤에 액센트 있습니다. forget. It's time to forget. 할 수 있겠죠. 자, 맨 마지막에 시작할 때야. It's time to start. 아니면 it's time to begin.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time to begin. 됐죠? 자, 네 가지인데 역시 보고 읽으시면 여러분이 아니 솔직히 이런 문장 열심히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리지만 뭐 다 찾아보시면 전에 못 봤던 문장인가요? 단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요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얘를 가져갈 것인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저는 정답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모르니까 다 외우고 써서 내가 반복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you'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now or never. 지금 하셔야 나중에 다른 기회가 올 것 같지만 오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 때예요. 자, 오케이. Your turn. 네, it's time to stop. 저를 보고 계신 거 맞죠? 여기 아니고. 자, 두 번째는요. 자, 축하해야 될 때야. Your turn. It's time to celebrate. 되셨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는 잊어야 될 때라고. 자, 그래서 it's time to forget. 맞습니다. It's time to forget. 자, 네 번째는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할 시간입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It's time to begin. Begin. Forget. 둘 다 뒤에 액센트가 있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into longer sentences. 불평은 그만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라고 step 2의 첫 번째 문장인데요. 앞에 반은 해결하셨잖아요. 뭐뭐를 그만하다 뭐예요? It's time to stop. 됐죠? 예, 그래서 됐고요. 하던 동작을 멈출 수 있지. 미래의 할 동작을 지금 멈출 수는 없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진행 중인 동작을 멈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ing가 나오면 그거 하던 동작을 멈추다는 뜻이에요. 뒤에 to가 나오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걸 멈추다는 뜻이고요. 이게 헷갈리면 뜻만 보세요. Time to stop complaining. 불평을 멈출 때이다. It's time to stop eating. 먹는 걸 멈출 때이다. It's time to stop swimming. 수영을 멈출 때이다. It's time to stop watching. 보는 걸 멈출 때이다. 이렇게 바꾸니까 쉬워지셨죠? 숨에도 많이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라고 and 하라고 do something. 그래서 it's time to do something을 줄여서 and로 연결한 거죠. 저를 보세요. It's time to stop complaining and do something.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너의 졸업을 축하할 때라고 뭘까요? It's time to celebrate. 그렇죠? 그래서 celebrate 다음에 바로 졸업이면 your graduation. 생일이면 your birthday. 축하할 일 한 100개만 써보세요. 그러면 100가지 연습하시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It's time to celebrate your graduation. 자,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잊어야 될 때라고 약간 느낌이 살짝은 충고할 때 쓸 수 있겠죠? It's time to forget.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forget the past 되지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해서 about을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It's time to forget about the past. 그렇죠? 예, 이제는 now까지요. It's time to forget about the past now. It's time to forget about the past now. 되셨죠? 앞에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두 가지 버전으로 시도해 봅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say goodbye with this dialogue. 자, 불평은 그만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라고. 자, 반응이 뭔가요? 자, 반응은요. 바로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해. 자, 그럼 가볼까요? 무엇인가 해야 될 때다. It's time to stop complaining and do something. 그러면 무엇인가를 알아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I hear you. I hear you. 이게 I understand you. 이런 얘기예요. Point taken.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I hear you. 됐죠? 자, 여러분. 예, it's time to repeat or watch this program again. Where? Just right there. ebs.co.kr이고요. 자, 와서 여러분 열심히 서로 공유도 하시고 즐거운 에너지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0: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0: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0: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아주 재밌는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감각 동사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이 두 가지 또 구별하는 이야기들 드릴 거니까 오늘도 함께 집중력 살려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센텐스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Sue felt overjoyed when she felt the baby kick 이라고 적혀 있죠. Overjoyed라는 것은 아주 기쁜이란 뜻이고요. 참고해서 이 문장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되 보이는 게 있죠. 바로 동사 felt가 동사 feel이 두 번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동사 feel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각 동사로 배우지 않았었나요? 하고 말이죠. 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동사들은요, 바로 지각동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됩니다. 지각동사라는 거, 이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뭔가 지각을 나타내주는 동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늦는다는 게 아니에요. 늦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요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동사를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사 feel, 지각동사에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감각동사 안에서도 feel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거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감각동사랑 또 무슨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왜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랑 두 개를 나누는 거지? 자, 이 동사들의 의미에 집중하셔서는 안 돼요. 이 지각동사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계시죠? 여기 있어요. 바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각동사라는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이 친구들에게 집중하는 이유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뭐 이 동사의 뜻들이 지각과 관련돼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이 친구들은 목적 보어 자리에, 즉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해 준다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해 보시면서 예문 두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문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I saw him dance and it was amazing 이라고 적혀 있죠. 자, I saw, 내가 봤다는 거. 이 동사 see의 과거 형태인 saw가 사용됐는데 이거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자, I saw him, 나는 봤죠, 그를.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 dance인 거예요. 이렇게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쓰여도 되는 그런 친구들이 몇몇 없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지각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I saw him dance를 해석해 보자면 나는 봤습니다. 그가 춤추는 것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엄청났다는 거죠. 춤을 굉장히 뭐 잘 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맥락으로서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되 다른 무엇보다도 I saw him dance. Dance. 여기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였네.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한 문장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Everybody heard John yell help. 뭔가 되게 문장이 짧죠? 간단해 보입니다. 해석해 보자면 everybody heard, 모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heard, 동사 hear

here의 과거형인데 here 듣다라는 것도 이것도 지각동사거든요. 그래서 heard John, John을 들은 건데 이제 John이 목적어가 되잖아요. John이 뭐 하는 걸 들은 겁니까? 목적 보호자리 동사원형 yell이 사용돼서 외치는 걸 들은 거죠. 그것도 뭐라고 외친 거예요? 도와줘! 도와주세요! 라고 존이 외치는 것을 모두가 들었다 라는 맥락으로서 이 문장이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요요 John yell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hear이라는 지각동사가 앞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거다. 요게 지각동사의 가장 큰 특징인 거다 라고 기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지각동사의 특징 활용해서 영어 문장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잭은 배가 항해해서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어 잭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잭이 무언가를 지켜봤답니다. 지켜보다라는 거 그냥 영어로서 동사 watch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켜봤어요 과거니까 Jack watched 라고 문장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먼저 목적어를 써주는 거예요. 뭘 지켜봤는지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Jack watched the ship. 어떤 그 배를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있어요. 그 배가 뭘 하는지를 지켜봤는지를 우리가 표현함에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동사 원형만 탁 써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 쓰인 동사 sail, 항해하다거든요. 근데 이제 sail away라고 해서 항해해서 멀어져 가다라는 것까지 함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Jack watched the ship sail away. Watched the ship sail. 이렇게 watch라는 지각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에 쓰일 수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리는 저스틴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의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Larry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Larry가 들은 건데 뭔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listen to 써주면 돼요. 그냥 listen만은 안 됩니다. listen to something이라고 해야지 무엇에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는 이제 맥락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listen to도 그냥 이걸 하나로 지각동사로 우리가 많이 또 보거든요. 그래서 자, Larry가 들었죠? 뭘 들었는지를 한번 그럼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노래를 들은 거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각동사의 특징을 활용하려면요. 사람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저스틴을 들은 거예요. 저스틴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저스틴이 뭐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들은 거죠. Larry listened to Justin sing. 이렇게 지각동사의 특징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스틴이 뭘 노래 불렀는지 Happy birthday 뒤에 넣어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Larry listened to Justin sing Happy birthday.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feel 이 두 번 쓰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그 쓰임이 다르죠? 자, 첫 번째 Sue felt overjoyed라는 거 overjoyed 그쵸? ed 붙어서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뜻 말씀드렸어요. 그냥 매우 기쁜이라고 봤을 때 Sue는 굉장히 그 기분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 기쁜 기분을 느꼈다라는 거죠. when 언제요? she felt The baby kick. 아기가 발차기 하는 것을 느꼈을 때요. kick이 여기서 동사 원형입니다. 요 두 번째 felt가 지각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 있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임신 중인데 뱃속에 아기가 발차기를 하는 것을 느끼고서는 그리고는 굉장히 기뻤다라는 맥락의 문장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그 지각동사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으니까 복습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ello, hello. Let's continue to work on better digestion today.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소화 잘 되는 자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러 가실게요.
0: You look concerned. I'm a little worried about my dog. He's sick. I didn't know that. What's wrong with him? He ate too much last night.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concerned라는 단어를 쓴 표현이에요. concerned with 이렇게 쓰는데요. worried, 알죠? 걱정이 된, 알죠? 걱정, too worried to처럼 too concerned이라는 걱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걱정이 돼? 이러면 concerned with blah blah blah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You look concerned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걱정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 look worried 똑같은 의미예요. You look concern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You look concerned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m a little worried about my dog 이럽니다. 아 지금 내 개 강아지 반려견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이 돼. He's sick. 좀 아프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didn't know that 이럽니다. 나 몰랐어. What's wrong with him? 이러죠. 왜 어디가 아픈 거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He ate too much last night 이럽니다. 아 과식을 했대요 강아지가. 그래서 어젯밤에 He ate too much 과식을 했다네요. 그렇게 해서 concerned 일단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concerned 보러 가실게요.
0: What's going on with Jason? He looks almost sick. He's concerned with his upcoming test. Oh, right. He wants to pass the bar this year. The bar? I thought he was trying to become a vet.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Concerned with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s going on with Jason? 이럽니다. Jason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he looks almost sic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아파 보여요. 너무 조금 무슨 일이 있어 보여서 나쁜 나머지 아파 보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he's concerned with his upcoming test 이럽니다. 걱정이 되고 있대요. 걱정을 하고 있대요. He's concerned with his upcoming test. 입니다. Upcoming. 이제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해야 할 upcoming test. 아, 시험. 시험 때문에 걱정을 무지 하고 있대요. 얘기를 하니까 Oh, right. 아, 맞다. He wants to pass the bar this yea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은 the bar. Pass the bar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Pass the bar, 변호사 시험 있죠? 그거를 the ba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pass the bar,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다. 즉,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되는 것을 pass the ba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 wants to pass the bar this year 이럽니다. 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the bar? 어? 변호사 시험?
0: I thought he was trying to become a vet 입니다.
1: 어? 내가 알기로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he was trying to become a vet 이러죠. 어? 수의사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et 수의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I thought he was trying to become a ve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개에 대해 다 살펴봤어요. concerned with 이제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요가 하러 갈게요.
0: Okay. Today's pose is the revolved cow face prep. Cow face preparation, but revolved. Ready? So start on your easy pose.
1: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0: Start on your easy pose. Good. Now pick one leg and send the foot over the other thigh. See that?
1: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0: So pick one leg and send the foot over the other thigh.
1: Good.

0: Great. I hope you feel better in your stomach. This week we will just continue to do better digestion poses.
1: 네, 우리 오늘도 소머리 준비 자세에서 척추 트위스트 가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소화 잘 되는 운동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영어 concerned with라는 표현 같이 봤습니다. concerned 자체로만도 쓸수 있지만 concerned with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뭐 때문에 걱정되다 이런 뜻이죠. concerned with 잘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메간쌤 안녕하세요.
1: I think I misunderstood what you said.
0: I said 메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Oh, okay. 안녕하십니까? I'm so sorry. How can I misunderstand what you said when you always say that?
0: Yeah, I always say the same thing.
1: Yeah.
0: 메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So there can't be any misunderstandings. And that is
1: this week's topic.
0: Coincidentally, this week's theme. Uh-huh.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오해인데요.
1: 네,
0: 오해와 관련된 간단한 인트로를 준비해봤고요. Mm-hmm. 준비도 아닌 그냥 즉석에서 해봤습니다.
1: Yeah, I just 자, tried i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1: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rticular topic, which is good communication can prevent misunderstandings.
0: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1: Of course.
0: 소통을 잘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Mm-hmm.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블루인스 씨인데요.
1: Right.
0: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블루인스 씨, 나와주세요.
2: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0: 네, 오해를 피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문장 전체를 같이 읽어볼게요.
1: So Bluen said,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0: 네,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이라고 했습니다. Mm-hmm. open 하면 열려 있는 걸 말하는데요.
1: Of course.
0: Open communication, 열려있는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mm-hmm. 또 open communication은 숨김이 없다는 걸 말해요.
1: Yeah, so you're not hiding anything, just every little thing. It's like, I don't like that shirt.
0: you don't?
1: Okay, no, it's 네. just an example. 네, 그래서, but you don't hide anything.
0: 숨김 없고 transparent, 투명한 거를 yes. open communication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open and honest, 뭐 거의 같은 거예요.
1: Of course.
0: 그래서 열려있고 숨김 없고 솔직한 소통이 is so important to me, 저에게 정말 중요한데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Mm-hmm. 그게 정말 많은 오해를 avoid, 피하게 해준다고, yeah. 즉 네, 예방해준다고 mm-hmm.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Mm.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2: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Open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to me because I think it can avoid so many misunderstandings.
1: So, how about we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좀 빨라지겠고, 억누르다, 묻어두다. Bottle 생각해 보시면 병이잖아요, 병.
1: Yeah. Yeah, it's a bottle. And then you literally just putting the feelings inside, 네. putting a cap on.
0: 네, 닫아 버리는 거예요. Yeah.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1: You don't open the bottle. 네. You don't become open.
0: 네. Hey.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억눌러 두는 yeah. 걸 말하는데 그래서 are you the type of person to keep it to yourself? 스스로만 가지고 mm-hmm. 있고 비밀로 하고 and bottle it all up. Mm-hmm. 다 담아두는 편인가요? Or are you the more
1: confrontational type? Confrontational.
0: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confrontational이라는 것은 뭔가 기분 나빴을 때 가서 hey, why did you say that? 이렇게 yeah. 바로 표현을 하고 조금 불평을 하는 거죠.
1: Yeah, so you're just saying, hey, I don't like this, like, don't do that.
0: Yeah.
1: It also can have a negative meaning where you just always want to fight with somebody.
0: You are fond of fighting.
1: Yeah, you love starting something.
0: 네. 그래서 confrontational이라는 거는 그냥 어디를 가도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는 그 담아두는 것에 그냥 반대.
1: Right. I mean, you don't mind confrontation if it gets your feelings out.
0: 그렇죠.
1: Right?
0: 네, 필요하면 불평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부딪히는 편인가요?
1: Mm-hmm.
0: Okay.
1: She says about herself, I'm definitely the latter because there is no way I can keep such negative emotions to myself.
0: 저는 분명히
1: the latter.
0: Latter.
1: Latter.
0: Latter라고 하면은 후자를 말합니다. Mm-hmm. 그리고 반대가
1: former.
0: Former.
1: Former.
0: I'm the former, I'm the latter.
1: Mm-hmm.
0: 의외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Mm.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후자인데 because there's no way mm-hmm.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Mm-hmm. I can keep such negative emotions to myself.
1: Mm-hmm.
0: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는 저는 없거든요.
1: Right. Oka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n fact, I think it's very unproductive to keep it to yourself and just to think about it and come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by yourself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1: In fact, I think it's very unproductive to keep it to yourself.
0: 지금 keep it to yourself, keep something to myself mm-hmm. 이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Mm-hmm.
0: keep 하면 가지고 있는 건데 keep it among ourselves가 아니고 to myself.
1: Yeah, to yourself. You 네. don't tell anyone. But 네. if you keep something among yourselves, you guys are not telling other people.
0: 그래서 keep 자체가 비밀 같은 거, 사실 같은 거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지만
1: mm-hmm.
0: to myself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 fact, I think it's very
1: unproductive.
0: 네.
1: unproductive.
0: 비생산적인 것 같대요. To mm-hmm. keep it to yourself. 마음속에 그냥 혼자만 나 기분이 나쁜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1: Mm-hmm.
0: 담아두는 게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1: Mm-hmm.
0: unproductive 예문 볼까요?
1: For example, you could say today was very unproductive. I
0: 오늘은,
1: didn't get any task done.
0: 오늘은 비생산적이었어.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1: yeah.
0: 영어로는 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1: We use it a lot. Yeah. Today was a very unproductive day.
0: 물론 productive day라고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1: yes.
0: 오늘은 별로 한 게 없다 아니면 많은 걸 이뤘다라고 할 때 productive 아니면 unproductive 쓸 수 있어요.
1: She says next, and just to think about it and come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by yourself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0: 포함하다.
1: Incorporate. Incorporate.
0: Incorporate. 그래서 여기에 같이 넣는 거. 여기서는 지금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1: Mm-hmm.
0: The other party, 다른 파티가 아니고 상대방을 말합니다.
1: Yeah. The other person. And in this case, you could even say including the
0: including.
1: other party instead.
0: Including the other person이라고 했으면
1: yeah.
0: 더 쉬운 표현이 됐을 텐데요.
1: Yes.
0: Incorporating도
1: the
0: 좋은 표현이었고 the other
1: party.
0: party. The party involved,
1: mm-hmm.
0: 뭐 당사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1: Yeah.
0: 상대방. 그래서 the other party는 아무튼 그 상대방을 말하는데 mm-hmm. 상대방을 포함시키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는 말은 상대방과 대화도 안 나눠보고
1: mm-hmm.
0: 결론을 내리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incorporate 예문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1: All right. For example, many new featur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device.
0: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그 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 Mm-hmm.
0: 그리고 incorporate라는 거는 그 설립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우리가 그 회사 이름으로 많이 봐요.
1: Mm-hmm.
0: 보통 INC하고 점이 찍혀 있어요.
1: Yeah, like Megan Inc.
0: Inc.
1: Megan Incorporated.
0: 네, 원래는 incorporated, 설립된이라는 그 분사인데 그거를 줄여서 Inc라고 하죠. Megan Inc.
1: Inc,
0: 현우 Inc. 이렇게 회사 이름 지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고요.
1: Mm-hmm.
0: 그래서 just to think about it, 혼자 생각하고 come to all sorts of 온갖 종류의 false

0: conclusions?
1: Yes.
0: 그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잘못된 결론들이겠죠. Uh-huh. By yourself, 혼자서. Yeah. Without incorporating the other party.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서 계속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unproductive, 비생산적이라는 전체 문장이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 think the core of any healthy relationship, regardless of whether that's a friendship or a romantic relationship or even in a working environment, I think the core of it all should always be open, honest communication.
1: I think the core of any healthy relationship
0: 제 생각에 the core, 핵심 mm-hmm. of any healthy relationship mm-hmm. 어떤 관계든 간에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다음 문장
1: mm-hmm. Regardless of whether that's a friendship or a romantic relationship or even in a working environment.
0: Regardless of whether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whether that's a friendship 친구 관계든지 or a romantic relationship mm-hmm. 연인 관계든지 or even in a working environment mm-hmm. 그게 업무 환경에서든지 상관없이 mm-hmm. 좀 길어요.
1: Yes, then what does she think? I think the core of it all should always be open, honest communication.
0: 제 생각에 그 모든 것의 core, 핵심은 core. Should always be, 항상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m-hmm. Open, honest communication. Mm-hmm. 열려있고, 즉 숨김없고 솔직한 소통인 것 같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여드렸는데 흐트러짐이 전혀 없이 굉장히 아주 구조가 좋아요.
1: I think so as
0: 불필요한
1: well.
0: 내용도 없었고 mm-hmm. 빠진 내용도 없었습니다.
1: I think it's a great sentence as well. How about we move on to the next part?
2: And there's no reason why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You,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in a respectful and an open manner, hopefully that same respect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1: And there's no reason why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0: 그리고 there is no reason why. Why는 안 써도 의미는 동일할 겁니다. There's no reason a situation.
1: Yeah.
0: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Mm-hmm.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뭐 이래야 할 이유는 없다. A situation like this needs to be awkward. Mm-hmm. Awkward는 뭐 어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편한 거. 그래서 mm-hmm. 이런 상황이 불편할 필요는 없어요.
1: Mm-hmm. She says next, you,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in a respectful and an open manner.
0: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었을 때 혼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불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as long as you are approaching that person, mm-hmm. 그 사람을 어떠어떠한 태도로 mm-hmm. 접근하기만 하면, 대하기만 하면 그 태도는 원래 이제 in an 하고 뒤에 어떤 모음이 들어가는 말을 생각했다가 uh-huh. 아마 뒤에 나오는 open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uh-huh. 그냥 in an 어를 안 바꾸고 그냥 right? respectful 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다음에 mm-hmm. open manner, 숨김없는 태도로 대하기만 한다면
1: mm-hmm. She says, hopefully that same respect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0: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추면 hopefully 바라건대 that same respect, 그 똑같은 존중이 will be given back to you as well. 나한테도 올 거예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just in case all of it is just a misunderstanding, both of you can save yourselves a lot of time by not bottling feelings up and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1: So just in case all of it is just a misunderstanding.
0: All of it, 그 모든 것, is just a misunderstanding. Mm-hmm. 그 모든 건 다 오해일 뿐입니다. Mm-hmm. 라는 문장 앞에 just in case가 붙으면 case. 혹시 이럴 수도 있으니까 Just in case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 모든 게 오해일 수 있잖아요. 지금 나 기분 나빴지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1: You can. Both of you can save yourselves a lot of time by not bottling feelings up and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0: 기분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대요. You can save yourselves, 둘 다.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mm-hmm. 뭘 함으로써? 두 가지입니다. By not bottling feelings up. Mm-hmm. 그러니까 뭐 하나둘 합쳐질 수 있겠죠. 그 감정을 다 억눌러 두지 않음으로써. Mm-hmm. 그리고 여기서는 연결이 이렇게 되죠. By not mm-hmm. coming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1: Yes.
0: 그래서 감정 억누르지 않고 온갖 잘못된 결론들에 도달하지 않으면 mm-hmm.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Mm-hmm. 오해를 하지 않으면.
1: Of course.
0: All right.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자신만 알고 있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의 keep something to oneself라는 패턴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I kept the truth to myself.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문장이죠. 발음 연습 같이 해주세요.
1: I kept the truth to myself. One more time, a little bit faster. I kept the truth to myself.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sentence.
0: 그 정보는 우리만 알고 있도록 하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죠. Let's keep the information to ourselves. 발음 연습이요.
1: Let's keep the information to ourselves. One more time. Let's keep the information to ourselve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제가 뭐뭐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를 이용해서 현재형 문장, 과거형 문장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가 제가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뭐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실제로 입학 아니면 합격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그냥 입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There's no way I can get in. There is no way I can get in.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re is no way I can get in. There's no way I can get in.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sentence.
0: 과거형으로 제가 그걸 혼자서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걸 혼자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re was no way I could do it by myself. 그래서 뭐 이어지는 문장으로는 그래서 도움을 얻었다라든지 다른 사람이 함께 해줬다. 자, 발음 연습이요.
1: There was no way I could do it by myself. There was no way I could do it by myself. Perfect. Let's take a look at Bluence's clip for the last time. This time we will incorporate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Let's watch.
2: When you have an issue with someone or when there's been some sort of misunderstanding, are you the type of person to keep it to yourself and bottle it all up? Or are you the more confrontational type? I'm definitely the latter because there is no way I can keep such negative emotions to myself. In fact, I think it's very unproductive to keep it to yourself and just to think about it and come to all sorts of false conclusions by yourself without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What is Virtual Reality? So, today we are going to learn the word is background. Background. 배경. All right, great.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So let's begin. All right, so 오늘은 좀 augmented reality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Let's check it out. Will I use VR in the future? Yes, VR is going to be even more popular in the future. Today, it's used for games, but tomorrow, it could be used to see what astronauts experience on the moon or to travel around the world, all from your own home. You might even meet dinosaurs with VR when the technology is ready. One day, you might even have gloves to let you interact with the VR in front of you. 네, 시노이가 질문을 하는데 Will I use VR in the future? 자, 미래에서도 VR를 쓸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쓰고요. 사실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서는 더 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here we can see what astronauts experience on the moon. 자, 우리는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경험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그리고 여행도 가능하고요. 많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오케이. 그리고 또 이런 장갑. 특수한 장갑이 있는데요. It says here that you have gloves to let you interact with the VR in front of you. 장갑을 딱 끼면은 이 느낌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도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러면은 와,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눈도 그렇고 막 느끼기도 하고. Okay. 자, let's continue reading. What is augmented reality? Augmented reality, or AR, is the way you see your world, but just a little different. AR uses the world around you to show you how real or even fantasy objects might look if they were right next to you. A clever camera that uses AR can work out how, for example, a bear might look in your room. It sees your floor space and uses maths to work out how big that bear might look in your room and puts it on the screen. Okay, 자, this is a new reality. What is augmented reality? 네, 이거는 한국말로는 증강현실이죠. That is our first vocabulary today. 자, 그래서 이 증강현실, 이게 뭘까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 So, augmented reality is the way you see your world, but just a little different. 자, 우리가 보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거실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 거실에 곰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augmented reality. 현실과 가상이 섞였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섞으냐면요. 이 AR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it sees your floor space and uses math. 뭐 바닥 공간을 봐서 막 수학을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이 물건을 이 특히 여기에서 곰을 딱 거기다 놓으면은 정말 곰이 이렇게 거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 되게 특수한 기술이네요. All right, so let's look at stop and think. In this picture, which object was likely created with AR? 자, 이 사진에서 AR로 만들어진 거는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쉽죠? 네, 곰인가요? 아니면은 소파, 카우치일까요? 네, 당연히 곰이죠. Right? Okay, let's move on.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R and VR?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wanted. She must be so happy.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하세요. 펀 리딩 스텝 어베이 조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리딩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휘도 접하고요. 일단은 이 큰 흐름 속에서 내용 속에서 어휘 문법 그리고 공부 방법까지 여러 가지들을 접하고

0: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유의미하고 재밌게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아, 에마 왓슨의 이런 면, 저런 면을 보니까 저도 이 배우님과 또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있죠. 우리가 on the라고 할 때 그 관사 어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에다가 한 스푼 새로운 의미를 더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Fashion plate. Off the screen, Emma is known for her sense of style. Sometimes actors hire people to help them dress fashionably, but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Emma likes to mix different clothing styles. For example, she combines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An actress's life. As an actress,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She may be on a movie set several hours each day. Emma also attends events and meets fans. They often wait in long lines to meet her.
0: 에마 왓슨의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목을 보니까 Fashion Pl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Fashion Plate이 뭐죠? Fashion은 우리 옷을 입는 거. 어떤 유행에 민감하게 장신구라거나 패션하거나 그런 옷을 입고요. 그런 패션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플레이트라는 것은 원래는 판을 의미합니다. 판. 패션 판이 뭐죠? 자, 이 패션 플레이트가 무엇이냐 하면 19세기 초에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잡지에 보면은 유행에 아주 민감하게 최신 유행하는 옷이나 어떤 장신구를 걸치고 찍은 그런 사진이나 그림 그런 것을 처음에 패션 플레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션 플레이트라는 게 그런 유행의 아주 최신 유행의 사진을 의미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최신 유행을 타는 사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패션 플레이트라는 게 가장 최신 유행을 이끄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션 플레이트라고 하면 아, 에마 왓슨이 그 유행의 아주 선두주자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칭하는 그런 용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패션의 아이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Off the screen, screen 밖에서, off라는 것은 뭔가를 멀리 떨어져서이니까요. Screen 밖에서, 즉 영화 밖에서. 그런 연기 밖에서요. Emma is known for her sense of style. Emma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For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럴 때는 이유를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Emma는 뒤에 거로서 알려져 있다. 즉 뒤에 거 때문에 알려져 있다. 뒤에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mma는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냐 하면 그녀의 스타일의 감각. 그렇죠. 이런 패션 스타일의 그런 감각으로도 아주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Sometimes actors hire people to help them dress fashionably 라고 되어 있네요. 이따금씩 때때로 actors, 연기자들은 hire, hire이라는 것은 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용합니다.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To help them,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기자라면 근데 제 스스로의 어떤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옷 선택이 좀 어려워요. 매번 너무나 힘들고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제 옆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스타일리스트나 누군가를 패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죠. Help them dress fashionably. 그러면 어떻게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요? Fashionably, 최신 유행대로 바로 세련되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최신 유행대로 옷을 입도록, 그들이 옷을 입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But Emma, 그런데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Emma Watson은 often, 종종, often이라고 하면 종종, 영국식 발음은 ofte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발음 다 옳습니다. Emma는 종종 enjoys, 즐깁니다. Choosing,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르는 것이죠. Choosing her own outfit. 그래서 그녀 자신의 outfit, outfit이라고 하면 바로 옷이 됩니다. 그녀 자신의 옷을 고르는 것을 즐깁니다. 아, 이 에마 왓슨은 본인 스스로 이런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넘어가 볼까요? Emma likes to mix different clothing styles. Emma는

0: 라이스트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믹스, 뒤죽박죽 섞는 것이죠. 어떻게 섞냐면 different clothing styles, 다른 옷 스타일들을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섞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이렇게 예시를 쓸 때는 for example이라고 우리가 적어주기도 하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he combines, 그녀는 합칩니다. combine이라는 것은 결합시키다 혹은 합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영어에서 com이 있으면 바로 함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보니까 bi가 있죠. bi는 숫자 2를 의미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com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시키다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아, 기억나시죠? She combines. 그녀는 결합시킵니다. 무엇을 결합시키냐면 old 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가 되어 있네요. old fashioned clothes라고 하면은 오래된 패션의 옷이니까. 아, 오래된 패션. 즉 유행이 지난 옷들과 with trendy items. trendy라는 것은 최신 유행의 아이템들을 결합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유행이 좀 지나간 그런 옷들과 그 다음에 최신 유행의 어떤 옷이나 장신구나 그런 아이템들을 결합시켜서 입고 다닌다. 그렇게 장착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아주 신선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들은 choice라고 하면 선택이 되겠죠. 그녀가 이렇게 결합시킨 그런 선택들은 are often, 종종 photographed. photograph라는 것은 차카차카 사진 찍다가 되는데요. are photographed가 되니까 사진이 찍힙니다. 그녀의 선택이 사진으로 찍힌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ashion plate. Off the screen, Emma is known for her sense of style. Sometimes actors hire people to help them dress fashionably, but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Emma likes to mix different clothing styles. For example, she combines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0: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actress's life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소제목이 An actress's life라고 딱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즉각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대략적인 방향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이 글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기 라인에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예측해 봄으로써 아, 이 라인의 의미를 바로 우리 친구들이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라인을 나는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소제목을 보고 나서 이 문장을 읽으면 이 라인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이 라인이 문맥에 맞게 이해가 샥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As an actress, 여배우로서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Emma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냅니까? 시간을 보내죠. 해석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하면 되겠죠. Emma spends time. Emma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냅니까?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한다고 시간을 보내냐면 practicing lines. 라인을 연습한답니다. 라인은 제가 아는 건 선인데요. 맞잖아요. 줄이나 선. 선 맞춰. 줄 맞춰. 선. 이렇게 선. 혹은 선을 그어라 할때그 선. 선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배우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제목이. 그러니까 이 선을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의미를 조금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들이 연습하고 있는 선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사가 되겠죠. 대사. 그래서 엠마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냐면 시간을 보내죠. 무엇을 연습하면서요? 대사를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또한 연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She may be on a movie set several hours each day. 그녀는 maybe 있을지도 모릅니다. maybe가 붙어 있으면 아마도인데요. maybe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be가 원래 있다라는 의미고 may는 추측을 나타내니까 그녀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On a movie set. 영화 촬영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Several hours each day. 매일 수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있을지도 모릅니다. Emma also attends events and meets fans라고 되어 있네요. Emma는 역시나 attends, 참석합니다. 어디에 참석하냐면 events, 행사에 참석하고요. And meets fans, 그리고 팬들을 만납니다. They often wait in long lines to meet her. 그들은 종종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여기 있는 팬들이겠죠. 팬들은

0: They often wait. 종종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냐면 in long lines.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대사라고 나왔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팬들이 줄을 서서 엠마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기다리는 줄이 되겠죠. 그래서 긴 줄들에서 기다리곤 하고요.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거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each를 어떤 단어와 바꿔 쓸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의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는 언제 쓰는지, 그리고 어의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I need a hat.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 저기 앞에 편의점에 가야 되는데 머리가 많이 눌렸네. 씻고 가려니 좀 귀찮고요. 그럴 때는 하나 모자 쓰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I need a hat. 나 모자가 하나 필요해. 그럼 여기서 모자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무 모자면 다 괜찮죠. 머리를 감출 수 있는. 제가 머리를 감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모자면 다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또이 모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Where is the hat that I wore yesterday? 내가 어제 쓴그 모자는 어딨지?라고 할때그 모자, 어떤 특정한 모자를 가리킬 때는 the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어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the를 추가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의미, 완전히 어쩌면 다른 의미죠.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Once a day. 여기서 a라는 것은 당, 매, 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nce a day. 하루에 once. 한 번. 아, 매일 한 번. 이렇게 매, 당, 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또 a랍니다. Three times a week.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매주 three times, 세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어떤 단위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매당, 이렇게 시간당, 매주 이런 표현을 이런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도 쓰일 수 있답니다. 이게 꼭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a person.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입장권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당 한 사람마다 한 사람당 $20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 km an hour. 제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길은 제가 지금 차를 쭉 운전해서 가는데 그 시속 얼마냐면 시속 60 km다. 그러면 시간당 60 km 할때 on을 쓸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on은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답니다. 이제 예문에 이 표현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I take this medicine once a day. 꿀꺽. 나는 이 약을 먹습니다. 얼마 만에 한번 먹냐면 once a day, 매일 한 번. 맞죠? once가 한 번이니까 매일 한번 먹습니다. 그러면 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가 되는 것이죠. The tickets cost. 그 티켓은 값이 나갑니다. 얼마나 값이 나가냐면 $20 a person. 사람당, 매 사람마다 사람당 $20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어는 우리가 불특정한 무언가 하나를 가리킬 때도 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매당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n actress's life. As an actress,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She may be on a movie set several hours each day. Emma also attends events and meets fans. They often wait in long lines to meet h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Outfit. Outfit. But Emma often enjoys choosing her own outfits. Combine. Combine. For example, she combines old-fashioned clothes with trendy items. Trendy. Trendy. She bought trendy furniture for her room online. Photograph. Photograph. Her choices are often photographed. Line. Line. As an actress, Emma spends time practicing lines and performin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헷갈리는 어휘. 동사, 명사. 이게 동사인지, 저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헷갈리는 그런

보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로 제가 두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hoose와 choice가 있다면 어떤 것이 동사이고 어떤 것이 명사일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일부러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거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동사인지 명사인지 헷갈리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서 아, 나 오늘 새 신발을 초이스해서 신고 왔어. 아, 이게 뭐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요. 이렇게 그럼 그 초이스가 초이스가 뭐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choose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choose는 선택하다. choice는 이 choose를 명사형으로 바꾼 것, 즉 선택이 되겠죠. 이게 바로 choice입니다. 아, 이렇게 구분이 딱 되겠죠. 그 다음에 advise, 지금 여기에 s가 있는 거 있죠. 지금 advise와 뒤에 보니까 advice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se로 끝나는 것은요. 발음이 advise가 되고요. 이 발음으로 끝납니다. advise. 뒤에 있는 c로 끝나는 것은 advice. 이 발음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advise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충고하다입니다. 충고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advise. 이 발음으로 끝나는 것은 바로 충고하다를 명사로 바꾼 advise가 되겠죠. 그래서 충고하나. 라고 할 때는 a piece of advice가 아니라 a piece of advice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것이 명사이고 어떤 것이 동사이다. 혹시나 헷갈린다면 꼭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이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뿔.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수당산. 작은 산불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우리 엄마의 사랑의 참견 Part 1입니다.
1: 아, 말이 이쁘다. 사랑의 참견.
0: 사랑의 참견. 엄마가 사진을 보고서 뭔가 참견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엄마가 참견은 하지만 사실 그게 뭔가 잔소리고 내가 하려는 무언가에 개입하려는.
0: 근데 에. 오늘은 느낌이 좀 이런 걸 수 있어요.
1: 그
0: 누구니? 그 사진에 그 사람 누구야?
1: 어.
0: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연애 관련돼 있거나
1: 혹시 내 사위감이니? 뭐 이런 느낌.
0: 그렇죠. 그런 사랑의 참견. 요걸 한번 영어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만.